0: 노년성 비혼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조울래가 말을 이었다.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항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해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동지의 탄이 손실이 크더라도 앞으로 메꿀 수가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착취와 압박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홍군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한동정은 졸레의 말에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이었다. 치밀었던 화가 반은 사라져버렸다. 졸레는 한동정이 좀 누그러든 것을 보고는 들것을 든 대원에게 말했다. 어서 대원을 따라가세요. 환장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길에서 조심해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조부수석 동지.

0: 자꾸 얼른 나와서 부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한동정은 걸걸한 눈에 눈물을 매단 채 인사를 건넸다.

보상병을 보내고 박고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졸려는 박고의 어깨를 붙들고 큰 나무 아래 가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박고 동지, 상강을 건너면서 확실히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 동지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투로 내뱉기도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동지도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졸레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박고는 또 수탉처럼 목을 빼들었다. 이건 말투가 걸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선 문제란 말입니다. 당의 사정 전에 로선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동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졸레는 박고를 매섭게 바라보았다. 걸핏하면 당의 로선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이면은 어느 당원이 감히 말을 건네겠습니까? 당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당은 끝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천천히 의논을 해야죠. 정중하지만은 따끔한 충고였다. 놀래동지, 박호는 당내에서 높은 위망을 갖고 있는 줄레 앞이라 애써 부드럽게 대꾸했다. 오늘 일은 겉보기에는 나 한 사람을 모욕한 것 같지만은 기실 나 한 사람 모욕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금 그는 우리가 소베트 구역에 온 뒤로 일이 잘못돼서 소베트 구역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정전의 로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정전회가 끝난 뒤로 나는 제3국 제당의 로선을 확고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천천히 토론해도 됩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졸레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박고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다. 나는 당내 제3국 제당 노선을 거부하는 세력의 영향이 내내 컸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울레가 담담하게 웃었다. 하지만 박고는 주울레가 끼어들 틈도 없이 말을 이었다. 동지가 보기에 한동정 한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는 강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사람들의 뒷소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상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글쎄 나와 이덕동지를 내놓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모르니까 건너 내내 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부상병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부대 형편이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남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욕을 퍼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할수록 열이 오르는지 얼굴이 새빨개 지었다. 모두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찌 당을 이끌고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바람에 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연례동제, 나는 이제 당과 제3국 제당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박고의 얼굴이 일그러지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다른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주울레가 눈치 빠르게 권총을 빼앗아주고 말했다. 주울레가 권총을 호위병에게 건네는 사이에 박고는 맥없이 큰 나무에 기대서서 입을 다물었다. 박고가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울레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에게 물었다. 홍국에 물통에 물이 있겠지? 홍국은 바로 물통을 건넸다. 주울레는 마개를 열어 박고의 손에 물통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물 좀 마세요. 박고 동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는 어서 유

자평으로 가야 돼요. 맨 뒤에 오던 부대가 강을 건너는지 모르겠네요. 물을 마시더니 박군은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듯하였다. 조울래는 호위병들로 박군을 부축해 말에 태우라고 하고는 함께 길을 떠났다. 산골짜기는 고요하기만 하였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에 말 바꿀 소리만이 가끔 따가닥 따가닥 울리었다.

악역 연기가 자욱한 상강다리 위로 들끝 하나가 들까불며 건너왔다. 적기가 폭격해야 되는 동에 가다가 서기도 하고 대지어 전진하는 대오에 밀리기도 해가면서 들것은 갈수록 대오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호위병 네 사람과 적십자 가방을 맨 젊은 의사가 들것 뒤를 바짝 따랐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28, 29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다. 파리한 얼굴에 두꺼운 근시 안경을 끼고 있어서 점잖고 학자다워 보였다. 낯빛이 꽤 평온했지만은 사람들 앞이라 대언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것일 뿐 자세히 보면은 이를 안 다물고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홍군 총정치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작년 봄 작은 절에서 회의를 하다가 적기에 공습을 받아 다쳤는데 상처가 꽤 깊었다. 파편이 창자를 뚫고 지나가는데 상처가 골맞다. 마취제 없이 꼬박 8시간이나 수술을 받느라 얼굉이 콩알 같은 땀방울로 뒤덮였지만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문약해 보이는 왕가상의 내면에 이렇듯 강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파편을 끄집어내지 못한 데다가 썩은 뼈도 자르지 못해서 상처에서는 내내 고름이 흘러나왔다. 고무관을 끼워넣어서 고름을 밖으로 빼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통은 더 심해지었다. 그런 몸으로 왕가상은 장정길에 올랐다. 그는 내내 대나무로 만든 들것에 누워 다녀야 했다. 그동안 2000열이나 되는 길을 걸어오느라 담가대원들의 옷은 담가에 걸리고 찢어지어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되었다. 왕가상은 10년 전, 그러니까 19살 나던 해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그의 운명은 당시의 보통 젊은이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 그는 무호에 있는 한 교회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국 사람을 갈보는 외국인 교장이 눈꼴 사나워 양코백이 교장을 쫓아내려다가 되려 자기가 쫓겨났다. 그 뒤 3살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지만 그 혼인이 싫어서 상해로 도망치고 말았다. 거기에서 상해 대학 부속 중학교에 들어갔다. 국민당 원로인 우임이 교장을 하고 있는 이 학교는 이름난 공산당원 등중하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구추백, 심한빙, 시봉양과 같은 공산당원들도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왕가상은 그때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였다. 1925년 10월 왕가상은 추천을 받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정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데에다가 영어를 좀 알고 있어서 로도 빨리 배워왔다. 두 해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자 소리를 해서 막스 리린주의 간부를 키워내는 최고 학부인 홍색 교수 학원에 들어가게 됐다. 시험이 워낙 어려워 동창들 가운데 장문찬, 심택민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그와 나란히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 왕가상은 1930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간사로 일했다. 1931년 1월 6기 사정전회가 열리고 제3국제당 동방부 부장 파벨 미프의 지지를 받아 왕명이 권력을 잡았다. 왕명은 100% 볼셰비크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소베트 구역에 전권 대표를 보냈다. 왕가상도 전권 대표를 만나 임필 씨와 함께 목사로 꾸미고 여러 곳을 예돌아 중앙 소베트 구역에 들어갔다. 얼마 뒤 그는 중앙소베트 구역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홍군 총정치부 주임을 맡았다. 뜻밖에도 왕가상은 모태똥과 손을 잡고 일한 뒤로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는 늘 모태똥이 하는 일을 감탄하며 따랐다. 그래서 때로 일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다.

들끓은 대우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적기를 피할 수 있게 되자 마음을 놓았다. 왕가상도 눈을 지그시 감고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는 대우에서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지만 꽤 또렷했다.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말했다. 왕참모장 동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군단과 합류한다지 않나? 복권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대꾸했다. 이웃군단은 대체 어디 있답니까? 그걸 누가 알겠나? 아휴,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4차 반포의 토벌 때까지는 정말 멋지게 맞서 싸웠지요. 한 번에 몇 개 살을 무찌르고 수천 명이나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사장도 여러 놈 잡았고요. 그런데 5차 반포의 토벌 때는 소베트 구역마저 이뤘지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거야, 이게 다 그 양옥 선생들이 해놓은 일이 아니겠나? 내보기에도 그래요. 모스크바 양옥 선생에다 상해 양옥 선생까지 있었으니. 그러더니 강서 사람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거기다 나 홀로 집도 있잖아. 복권 사람도 따라서 웃어댔다. 여사이 나 홀로 집은 자주 만나세요? 그럼, 그런데 마주치기가 무서워. 에휴, 코가 좀 높다 뿐이지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이구, 참, 그 노란 고양이 눈을 부릅뜨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럼 멀찍이 다니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사흘이 멀다 하게 불러다가 욕을 하는데 정말 시중들 힘들어. 호위병도 키가 크고 잘생겨야지. 게다가 말은 세수핀으로 씻어줘야 해. 기껏 말을 준비해 놓으면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쓱 문질러보고는 먼지가 조그만 있어도 욕을 퍼붓는다고. 나도 한 번은 지독하게 욕을 먹었어. 아니, 왜요? 내가 말을 타고 오는 지휘관의 집에 편지를 나르게 되었는데 말이야. 나 홀로 집이 집 앞에 서 있다가 멀리 지나가는 나도로 오라더니만 자네 홍군의 규례를 모르나? 하고 마구 욕을 퍼붓잖아.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네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내가 말해서 안 내렸다고 그러는 거야. 소문을 듣자니까 나 홀로 집이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는다면서요. 닭 한 마리뿐인가? 커피도 맛있지. 담배도 골절하던데. 도마라면 쫀소리지. 미러표 담배를 하루에 한 통씩 해준단 말이야. 저 앞에 그 사람 집만 한 집 메고 가는 전세가 보이잖아.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모주석이나 주부주석

상사령관은 식사를 할 때 모두 대나무 그릇에다가 자기 몫만 드시지 더 드시는 일 없지 않습니까? 다들 호박에다 두부를 볶은 반찬을 좀 드시고 재물이 좀 남으면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후딱 마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나 홀로 집은 왜 그만

0: 지금쯤 건너왔는지 모르겠네. 참, 언제? 그러더니 더 말할 재미가 없었던지 곧 이야기가 끊겼다. 들것은 숲속을 나왔다. 길에는 또 행군하는 사람들이 물길을 이루었고 부연 먼지가 이리저리 흩날리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더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더강증후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더강증후군은 아주 찾기도 쉽습니다. 금방 일백화에 와서 북쪽을 쳐다보게 되면 더강증후군이란 큰 간판이 붙었습니다.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게 되면 금방 서쪽을 바라보게 되면 더강증후군이라 큰 간판이 붙었기 때문에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러분들 찾기도 편리하고 크게 뭐 차가 밀려서 뭐 오거나 여기에 오는 선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시기도 편리한 이런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황차 더강증후군은 최근에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았는가 하며 여기에서 병 보고 계시는 이사 선생님들은 기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성에서 우리 지구에서 알아주는 이런 명예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진찰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길림성에서 제일 저명한 심장 내혈관 전문가로 이름난 조일만 선생님, 그리고 장춘중의대학 졸업하고 줄곧 중의사업에 20여 년간 종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면서 다각도로서 치료방법, 단순한 처방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그 다각도로 치료방법 가운데서 전기친구요법도 사용하는 리명계 선생, 소화계통, 간, 그리고 담낭, 위

0: 이장 비장 장도역에서는 특수한 효과를 보셨다고 많은 분들이 치아를 올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또 흠과 구강이라고 치과병원이 여기 앉았습니다. 2층에 오게 되면 곧 찾을 수 있는데요. 흠과 구강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구강치료, 치아교체제 치료 이런 걸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빠따 빠져 합니다. 80%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시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뭐 치과치료, 구강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찾아가게 되면 척추치료이기라는 이료치료이기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침대에 오르고 내리고 바깥 나들이 하기 힘들고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경추, 요추, 흉추 다 문제가 생기던 분들이 여기서 치료를 받고 완전히, 여기는 사람이 손님이 많이 밀리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여기서 예약하고 찾아오시면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앞에 두 번은 체험 치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개 치료 과정은 열 찾아오 되게 되어 있으니까 두 차, 세 차, 네 차까지 하신 분들은 허리를 꾹꾹하게 펴고 꼬부랐던 허리가 펴지고 아프던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인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피부 원장선생, 최기명 원장선생 계시는데요. 이분은 바로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최기명 원장 이런 간판이 붙었는데요. 피부과에서는 전 나라적으로 소문이 자자하고 남방에서, 그리고 이쪽에 우리 북방에서도 산동 같은 여기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면서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피부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상포진이라든지 혹은 백점포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그 외 어려운 이런 치료를 최기명 주임선생 아주 피부과에서는 명의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주 중립병원의 전문 피부과 주임으로서 줄곧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많은 부분에서 요청해 가는데 여기에 그 와서 자리 잡고 여러분들한테 병 보고 계시는데요. 어지간한 피부 문제는 이 그 최기명 주임 찾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찾는 걸 하고, 그리고 3층에 또 올라가게 되면 그 이료운동과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보셔도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저 동광중립원 3층 척추치료실에서 진주이 너무 아파서, 예, 경추가 아파서 치료로 이제 몇 번 했습니다.
0: 아, 예, 예. 요, 어떠세요?
2: 예, 대단히 저 시원하고 거뿐합니다.
0: 아, 그렇죠. 거기 치료율은 요정만 견지한다면 90% 그 이상 좌우로서 치료율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치료가 될 때까지 할 의사입니다. 그래, 주머니가, 그리고 허리, 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요추가만 탈출도 조금 있답니다.
0: 예, 요추가만 탈출로 인해서, 그, 다리가, 예, 저리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허리, 다리 아픈 것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아주, 예. 아니, 정말 기계 좋습니다. 이 기계 정말.
0: 이 기계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미국, 중국, 한국 연합으로서 이루어진 이런 좋은 치료이기에 속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치료하기 바랍니다.
2: 예, 그래. 저 뭔가 내 친구 같이 저 예약 받자고 그랬다.
0: 아, 두 분이 예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 예, 수고하셔. 예, 선생님.
0: 예, 이 전화번호 예약됐습니다. 두 분이 건강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저도, 예, 이 동항병원에 가서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지금 어쩌면 세 번 연계 받았습니다. 네, 지금.
0: 예.
3: 예. 남이 이게 신자애가 좀 많이 아이 좋습니다. 어쩌면 신면에 대한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동무들부터 자꾸만 이게 저 가슴이 막 아프고 가슴도 아파 나고 그다음에 이 가끔가다 숨이 잘 안 올라오고 그리고 왜 심장 어떤 데는 막 떨리는 것 전체 차나 왜 이
0: 황창이란 심방세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3: 예. 네, 그래서 치료도 몇 번 받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기본상 다 낫다. 요즘은 뭐 이번에는 아픈 심장이나 이 가슴이나 아픈 데도 없고 숨도 쉬는 것도 안 두렵고 예. 이 잠도 잘 잡니다. 요즘.
0: 예, 예. 심장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예, 예.
3: 예. 그런 게 지금 뭐 잠도 잘 자고 매일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나가 활동도 한 반시간씩 합니다.
0: 예, 예.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좀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심장을 해서 지금.
0: 그렇죠. 예, 예.
3: 그래서 내 지금 이런 내 치료를 받고 이 좋은 거 알고 옆팔에 있는 우리 한쪽 부위 안에 어제 70 나오셨습니다.
0: 예.
3: 근데 그 부위가 심장병도 있고, 그 다음에 뭐인가 하게 되겠다. 뭐 당뇨도 넣고, 어쨌든 여러 병도 많이 쓰고.
0: 예, 예.
3: 예, 약도 많이 쓰고 했는데 아무래도 언니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는지 효과를 못 봐가지고 내 마다가 내가 오늘 가려고 그랬다.
0: 예, 조일만 선생 찾으려고 그러죠.
3: 예, 그래서 예. 둘이 지금 오늘.
0: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완전히 가능합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 놓고 예. 금방 오시면 됩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는 어제, 이 여름, 봄부터 여름까지 이제 가져서 그냥 맥이 없어, 맥이 세게 없습니다.
0: 예.
4: 그리고 지나가는 관심 다 하지, 맥이 없어놓고 밥을 미네 못 먹지, 거의 밥을 미네 못 잔다.
0: 예, 예.
4: 그래놓고요, 지금 무슨, 바깥 출입하기도 바쁘고, 집에서도 맥이 없어, 까딱하고, 자꾸 누구 있기도 합니다. 그래, 지난해에 한 번은 여수에 걸려졌단 말입니다. 그 친구는 그런지, 치료를 하고 나는 것들 같은 게 어째, 훅훅 갈라, 이렇게 한, 뒷골에 땡하게 아프고, 귀에서도 소리는 어찌나니, 미니 쌈을 맞춰서, 젊은 선생님이 중요하게서는 별로 이름 있는 선생님이지, 가서 본다고 중요하게 한번 써볼까, 알아서 가서, 맥을 보는데, 맥을 선생님이 영상을 봅시다. 맥을 오래 보더구 오래 예. 보는 게, 그래서 어디 아프게 했다, 무슨 원인이다, 그걸 딱딱 짚어내야 되니까.
0: 그렇죠. 예, 예.
4: 김매가
0: 많은 분들이 페이퍼합니다. 예, 예, 탐복합니다.
4: 그것도 중요한 페이퍼들이라고. 예, 예. 다 어느 선생보다 특수한, 진찰을 하는 게 특수한 대법으로 진찰한단 말이에요.
0: 예.
4: 어떻게 딱딱 맞춰내게 하는
0: 거예요.
4: 맥이 없다고, 맥이 없는 증상, 기혈부족으로 그렇고, 면세 들면서 이런 노인들이 많다는 게 그렇지 뭐. 밥을 미네 못 먹지, 저녁에 밥을 못 자지. 그래서야, 그래도 어제, 지나가는 간길이 자꾸 하니까 아무래도 몇 년 늦도 오겠지 뭐. 그래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내 중요한 걸 먹어봤니 이제까지 소약을 넣고 낙지라는데 뭐 소약을 중요한 의사에 써주더라 말입니다. 어제는 내 세 번 갖다 먹은 게 벌써 서첫 번까지 약간 맥이 나는 게 아니고 저녁에 잠을 잘 자니까
0: 그렇죠.
4: 그래 놓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요즘은 맥이 나서 저 바깥에 미네다 맥이 없으니까 자꾸 들어 눕혀서 와서 오늘 낮에 침대에 누워있고 다 싸이 나가도 요즘은 벌써 쫓아먹은 후에는 자꾸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나가 뭐 싸드리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오늘에 이렇게 호흡 볼 때 더 좀 지랄 더 하자. 우리 언니도 지금 이렇다 말이야. 오늘에 우리 언니를 데리고 서 같이 갔다.
0: 네, 조일만 선생 두 분이 찾습니다. 오늘 예. 금요일 오전까지 병 보시게 되시니까 전화 놓고 금방 오세요. 됩니다.
4: 예, 오늘 가겠습니다.
0: 예, 환자 다 볼 때까지 오전이나 하지만 해도 시간 좀 넘더라도 보게 되어 있으니까 실 놓고 찾아오세요.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네, 선생님, 정말 매일 수고하시고, 선생님이 말씀이 정말 한다들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선하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5: 예, 저는, 도강병원에 리맹교
0: 선생 찾았습니까? 예.
5: 예, 그래, 그 선생님이 첫약을 지금 4일째를 쓰는데, 예.
0: 어떠세요?
5: 약용, 예, 붙이기 허라고, 예. 내 병동은 그렇습니다. 내 시로 있어서 수술한 지 4, 5년 됐는데 계속 소화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는 건 또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담즙이 계속 올라온다.

0: 수물이 예. 올라온다. 그렇죠. 예. 예. 예.
1: 그래서 도강병원의 예, 선생님이
0: 리빙규 선생 찾아보셨다. 그렇죠.
1: 예, 예. 선생님이 저기 소개를 열심히 들어보니까 비록 병을 이민길 선생님이 깨다 맺겠으면 효과 볼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거기 안내원 선생들이 깨다 전화해서 이민길 선생님은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전화 대화를 했는데 내가 병원으로 보호자가 없어 병원으로 갈 수 없는데 탁 선생님이 좀 약을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까 이 선생님이 위신을 넣어 예. 살로 이때란보다 때다.
0: 예. 어, 그래 되죠. 그렇죠.
1: 예,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약 진단을 그저 딱딱 내띠다 내 아픈 점만 딱딱 짚어내고 이래서 약을 보냈는데 오늘 그저 사흘째 먹었는데 완전 별로예 알긴다 용속이 음식 먹으면 더부러워하고 만날 걸리는 것 같은지 밤에 한쪽 먹어도 뚝 걸리는 것 같고 이게 무수고 먹으면 쑥 내려가는 게 알기고
0: 그럴 겁니다. 예.
1: 해보기 뭐 단습이 올라와서 영 그런데 이 약을 붙여서 단습도 올라오고 그래 그제 효과 있고 없는 거는 약을 언젠 얼마 써야 이제 일주일치를 가던 거
0: 사흘인데 벌써 그런 효과 그런 예, 사흘의 효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 예. 예. 그런데 내 선생님이 그 친절감에 그 그제 환자로 보지도 못하고
0: 면청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1: 예. 진단 내서 이래 보내는데 약을 붙이기도 하라고 내 너무 감사해서
0: 예, 예.
1: 여기 우리 친구들도 별일이 다 있다 중이로 되는 게 어떻게 같이 댕고 손맥이고 다 봐야 되는데 안 따서 이렇게 첨약이란 서서 보내는 병원이 어디 있는가 하고
0: 예.
1: 그러면 모두 기태 소환으로 그 이삭에 대해서 모두
0: 치열하죠. 예, 그렇죠.
1: 내
0: 예.
1: 남는 거 보고 아무리 우리 친구들도 안 따서
0: 그렇죠.
1: 보일 길이 나섰다고 해 모두
0: 그렇죠.
1: 기뻐한다.
0: 지금 그런 예. 치료 방법이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으면 왼청 치료라는 예. 게 있습니다. 예.
1: 예,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 드리는 겁니다.
0: 예.
1: 열심히 약을 먹고 병을 고치겠습니다.
0: 아, 예. 아무튼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예. 좋은 사회에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 보시오. 그렇게 예. 먼 거리에서 직접 치료하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게 되면 장수는 곧 내 몫에 속할 수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세요. 예.
1: 여기 안도 돼서 교통도
0: 아,
1: 그랬어요.
0: 안던데. 예, 예. 그렇죠.
1: 예, 아주. 안도에서도 예, 지금 다 더 추수 타고.
0: 그래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예.
1: 약이 온 게, 약이 떼끈떼끈하다.
0: 그렇죠. 그, 금방 예. 뭐, 한 시간 걸리나 마나 하는 거 간에 도착할 거니까, 예.
1: 예, 이사, 선생님이 술도 썼지만, 안내원 선생님, 도마 선생님, 소개를 잘한다.
0: 예, 예, 예.
1: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장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아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동생님이 예, 중풍 후유증으로 예, 전번에 가서 예, 치료를 세 번 받았습니다.
0: 그런데
3: 예. 낫겠는가 안에서 또 일이 있어서 부흡쇠를 한국 갔다가 그런데 또 예, 어제 오는 게 잘못됐는지 소화를 잘 해야 되는지 또 두고 왔습니다. 와서 예, 오늘 또 치료도 받고 친구도 하고 그런 청약이 있다고 설 거래 오늘 젊은 선생이 예약하자 그래 전화드린 게
0: 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가능하게 되었으니까 전화 놓고 금방 네. 찾아오세요. 손님이 많게다면 네. 어우 조금 시간 늦더라도 아주 손님들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보아드리게 되었으니까 시름 놓고 찾아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동서가 치료받고 너무 더우니까 지금 자기 본가지 형님하고 오빠를 이렇게 그 뭘까 별만 선생님 치료를 어선 세 번 받았습니다.
0: 예.
4: 그래서 어선은 많이 도와져 가지고 오늘이 그 시골 어제 시골에서 내려와서 여기로 와.
0: 오늘 병복 위해서 시골에서 오셨네요.
4: 예, 예. 활용 시골에 있으니까
0: 예.
4: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 어선이 가시겠다 예약해달래서 내 지금 전화드리네.
0: 예예 찾아오세요.
4: 세 분입니다. 예, 우리 동서까지 세 분입니다.
0: 세 분이 오전에 찾아오시는 걸로 완전히 시름 놓고 빨리 찾아오세요. 됩니다.
4: 예, 예. 선생님 진단 잘하고
0: 예약. 처방이 좋고 예.
4: 예.
0: 그렇죠.
4: 너무나 그래서 고맙다며 이래들.
0: 예.

0: 이 치료받을
1: 치료 효과 있으니까네.
0: 그렇죠.
1: 예, 먼저서 치료 내려와 치료받을 효과 있으니까 기분 좋답니다.
0: 그렇죠. 이분이 40여 년간이 중리 경력하고 40년이면 어떤 환자를 못 받겠습니까? 결국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수한 경력도 있으니까 이분 찾아오시게 되면 치료에 대해서는 시름 넣고 병을 맡기면 됩니다.
1: 예, 우리는 우리 동생도 옛날에 그 인덕 있을 때부터 계속 거기 잡아다니고
0: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1: 예,
0: 있습니다.
1: 그래가지고 예, 예. 지금 또 우리 동서울로 여러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1: 예, 예약해서 저 세 분이.
0: 예, 조일만 선생 세 분 이야기입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그, 시어머니, 지난번에, 예, 그, 리명길 이사 선생님 찾아가서, 예, 보였습니다.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춥고, 전화기에 잠을, 예, 잘 못 자고, 예, 그래갖고, 그런 게, 소변이 자꾸 잦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이사 선생님 배워가지고, 약을 썼는데, 용 효과도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그 선생님이 약도, 예, 그렇게 너무 비싸지도 않고.
0: 네, 뭐든 그렇게 예, 말씀합니다.
3: 예, 예, 예, 그래가지고, 효과도 좋고 해가지고, 또, 지금, 시험은 좀 도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번 더 시간 내서 한번 더 가서 이제 또 보이자 한다.
0: 네, 리맹길 예. 선생님 토요일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3: 예,
0: 예,
3: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우리 언니는 리맹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4: 6년이 있어서 영 고생했습니다. 야,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밀방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랬던 게, 이르기 선생님 치료를 어떤 게 세 번 받았습니다. 세 번 받으니까, 많이 맞아서, 어떤 음식을, 그러면서도 소화도 안 됐어요. 음식을 어떤 잡수할 수 있고, 또, 맥이 없어서 지내, 그래서 히친하고 그냥 누워만 했던 게, 어떤 또 맥이 와서, 지금, 늦지 않습니다. 좀, 안, 이래, 집에 청소를 합니다. 어떤, 좀,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우리 언니, 옆에 친구분들, 담당이 결석이 있어서, 어떤 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많이 낫답니다. 입도 쓰먹지 않고, 결석이 있으니까, 그게 움직이는지, 어떤 데는 세게 아프던지, 이것도 지금 덜 아프답니다.
0: 예.
4: 그래서, 깨거나, 월요일날 예, 두 분이 가려고 한답니다.
0: 아, 리맹길 선생 월요일 두 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4: 예,
0: 예, 예. 예 그렇게 하셔.
4: 예, 감사합니다.
0: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리맹길 선생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나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월요일 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맹길 선생 찾아보시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음식을 드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드시자마자 설사한다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나흘 닷새 가도 변이 제대로 잘 통하지 못한다는 분들 리맹길 선생 찾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선 좋은 진료 방법으로서 가격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데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구나.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게는 자기 큰 특대 약방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약을 어디서 가져온다 할지라도 2차, 3차로서 그 착가를 물거나 이런 게 없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찾아오시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큰 효과를 보는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조일만 선생, 리명길 선생 찾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모두 이사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전반 가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찾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도강 중년 그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도강 그 흠가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연길 싱크 거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수한 아주 이사 선생님 몇십 년간의 이런 구강 치료, 치과 치료 이런 경력을 갖고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게 되면 무료로 지신할 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발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치아를 씻는데 10권 90전이고 그 외에 치아를 보충하거나 치아를 심거나 혹은 또 그러니까 임플란트죠. 그리고 틀니를 하거나

0: 이런데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그 효과성을 탐방할 정도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한테 따봐줘야 한다. 80%를 받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찾아오시고 여기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마음대로 찰떡을 이전에 찰떡을 씹으며 치아가 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며 오진가는 땅콩 같은 걸 씹어도 이전에는 뭐 그걸 갈아야 먹는 법인가 했는데 지금은 마음대로 씹어먹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도강 중의원 2층에 있는 흠과 구강에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서 요즘 아주 만족한 효과성에 대해서 많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층에 가게 되면 척추치료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추치료의 척추는 경추는 위로부터 내리해서 7마디, 흉추는 위로부터 내리해서 12마디,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 이렇게 되는데 이 척추마디가 마디마디마다 인유는 원래는 이렇게 파행으로부터 진화하면서 리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부담이 아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리로실에 가게 되면 그거 그 이렇게 당기는 인선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체인하는 방법으로서 그거 풀어주게 되는데 그럴 때에다 꾸둑꾸둑 소리나고 힘들지만 해도 이 척추치료이기는 아주 안전합니다. 아주 발전한 나라 몇 개 나라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요추간반 탈출, 경추에 그 문제가 있거나 혹은 또 흉추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심장 공동에 영향 주게 되어 있거나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요추에 문제가 생기며 인해서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 보기 힘들어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이 치료를 받게 되며 마음대로 허리를 쓸 수 있고 원래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치료를 받기 전에는 집에만 계시고 침대에만 안아 올리고 안아 내렸습니다. 오르고 내리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이 치료를 받고 자기절로 내리고 자기절로 올라가고 심지어 여기도 지금 척추마디가 세 번째, 네 번째 이 마디가 너무 아파서 무릎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뭐 전반 내려 그 다 저려서 걷기 힘들던 분이 지금은 광장무 출거지 출락까지 갈 수 있게끔 회복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를 받게 되면 오징간한 척추는 척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척추에는 그 신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추액이 흐르는 그게 바로 동물의 뼈를 싸다 보게 되면 그게 알겠지만 한판에 그 골신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경관이 통하는 길입니다. 이게 요추간판이 탈출을 오르면 그건 밀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서 뭐 경추면 팔, 어깨까지 요추면 다리, 무릎, 내리저리고 이렇게 여러모로서 그리고 요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지어 지금 소변에도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많은 분들이 널리 이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많이 믿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치료는 25분 그리고 치료 료성은 열흘 좌우 되게 되어 있는데요. 3개 료성, 4개 료성 한 분들은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싶게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2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의사 선생 이분은 치료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 남방에서 많은 분들이 꽃대 타고 자가용 몰고 와서 여기가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최기명 주임 선생 피부과에서는 명의입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 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 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 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물아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네, 언어와 문자는 우리가 삶을 표현하고 의미를 찾는 방식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소중한 마음을 문자로 기록하며 진솔한 소통으로 관계를 키우면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1: 네, 문자는 시간을 초월해서 기억을 남깁니다. 한 장의 편지, 기록된 일기, 전해진 말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의미를 유지하고요. 우리의 삶을 증언하고 후대에 이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니까 소중한 순간과 마음을 문자로 담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0: 네, 오늘 퀴즈는 감정, 행동, 자연까지 다양한 주제의 순수 우리말로 구성했습니다.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

0: 자, 그럼 오늘 또 금요일 상쾌한 주말입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 퀴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기쁘다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 홀가분하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 2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느낌, 3번 몸이 피곤하고 힘없어지는 느낌. 자, 홀가분하다.
1: 홀가분하다. 이런 말 얘기 자주 합니다.
0: 아유, 네. 예.
1: 아까 아침에 또 윤을 씨가 저보고 홀가분하단 말 한 적이 있잖아요.
0: 예, 그렇죠.
1: 기분 좋고.
0: 예.
1: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느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몸이 피곤하고 힘없어지는 느낌일까요? 근데 원래 수요일 날이 우리말 퀴즈로 함께 했었는데.
0: 금요일.
1: 네, 수요일 날이 이제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이제 오늘로 예. 잠시 왔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뭐 워낙 저희가 또 퀴즈 맞추는 그런 날이기 네. 때문에
1: 그렇죠.
0: 아마 또 다들 저희 방송도 청취해 주실 거라 생각되고요.
1: 그럼요. 지금 또 일도 못 나가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친구가 전화도 빨리 끊자고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자, 전화 받아봐야 될 텐데 이제 전화 또 눌렸네. 잠시만요. 네, 전화가 지금 걸려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수근수근 하수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어제는 금요일, 어제는 즐거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대를 해야 돼요.
1: 네, 그러시군요.
2: 예, 자, 1번 하겠습니다.
1: 1번 할까요?
2: 예.
1: 알겠습니다. 그래요.

0: 보다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홀가분하다의 뜻을 맞춰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 2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느낌, 3번 몸이 피곤하고 힘없어지는 느낌, 어느 것일까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1: 여보세요.
2: 네. 아, 선생님 어제 만나고 오늘
0: 요새 우리가 자주 만나죠.
1: 예, 그래요.
2: 네.
0: 예.
2: 아, 그리고 이 전화가 어떻습니까? 저 소리 지내서 사만화 됐습니까?
1: 괜찮아요.
2: 아, 새 전화로 바꿨습니다. 먼저 전화가 소리 잘 들리지 않아서.
0: 그러시나 어머님 전화기 혼자 사셨어? 누가 사주셨어요?
2: 아들이 사줘.
0: 아유, 좋으시겠어요.
2: 그러니까 선생님 내 말소리는 나는 용 잘 듣기는데. 네. 빌드 내 전화 소리가 너무 세서 선생님이 자만하지 않나요?
0: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 예, 내 목소리 이 정도로 말해요.
0: 예, 괜찮아요. 자, 문제 맞춰볼게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답은 1번 하겠습니다.
0: 1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 다음 분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예,
0: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예, 1번 납니다.
1: 1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 저 어머님이 전화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또 자식분들이 전화기도 사드리고.
1: 그렇죠.
0: 저는 왜 부모님한테 전화기 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근데 뭐 정말 부모님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 값비싼 물건 또 어리어리한 그런 집 아니지 않습니까?
0: 아, 근데 휴대폰 예. 바꿔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1: 그러니까 자그마한 휴대폰 노인분들이 또 이제 사용하는 휴대폰은 저희처럼 그렇게 뭐 또 화려하고 뭐 공용이 네. 다양한 것보다도 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0: 근데
1: 거.
0: 또 그거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 뭐 유명 브랜드 휴대폰 있잖아요. 예, 예, 제일 처음 나왔을 때 10,000원 넘거든요.
1: 아, 맞아요. 예.
0: 13,000 얼마였었는데 어떤 아드님께서 어머님 모시고 와서 사드리더라고요. 저 보니까 나도 비싼 거 쓰는데 오늘 어르신들한테 딱 사드리니까 어머님께서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되나 한참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1: 근데 그 가격대는 아마 부모님한테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0: 예.
1: 만 얼마라면은
0: 기가 막히죠.
1: 예, 엄청 사용할 겁니다.
0: 혼내죠. 예.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기쁘다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 홀가분하다의 뜻을 맞춰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 2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는 느낌, 3번 몸이 피곤하고 힘없어지는 느낌,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1: 뭐 아주 쉽죠. 평소 또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그런 단어고 정답은 바로 1번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뜻할 때 우리가 아유 홀가분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이 편안하고 상쾌하다. 그리고 거치장스럽거나 복잡한 데가 없이 깔끔하고 간편하다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홀가분하다는 무언가를 끝내거나 해결한 뒤 훈련하고 가벼운 느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홀가분은 아주 가볍게라는 뜻의 부사, 홀가분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유의어로는 후련하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산뜻하다 등이 있습니다. 반의어로는 무겁다, 찜찜하다, 불편하다, 거북하다 등도 있고요.
0: 네, 일상에서 사용하는 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이나 업무를 끝냈을 때 드디어 3개월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홀가분합니다 라고 할 때 쓰이고요.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일이 끝나서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이나 걱정을 들었을 때 미루고 미뤘던 건강검진을 오늘 다 받고 나니까 한시름 놓아서 홀가분합니다 라고 씁니다. 네, 걱정했던 일을 해결하고 나서 후련하고 상쾌한 상태를 가리키겠죠.
1: 자 그리고 정리나 청소 후 공간이 깔끔해졌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옷장 안에 안 입은 옷들을 다 정리하고 버리니 방이 훨씬 홀가분해 보인다. 지저분하거나 복잡했던 공간이 정리돼 깔끔하고 간결해진 느낌을 뜻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홀가분하다는 일상에서 후련하다나 개운하다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짐이나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서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운 상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편안함을 표현합니다.
0: 네,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뛰어다니다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걷다, 2번 뛰다, 3번 달리다.
0: 문제 좀 쉽습니다.
1: 예.
0: 뛰어다니다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순수.

0: 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걷다, 뛰다, 달리다. 어느 것일까요? 뛰어 다니지 마세요 라고 쓴 문구를 벌 수 있는 공공구역이 있습니다.
1: 학교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0: 뛰어 다니지 마세요.
1: 학교 복도에서 뭐 이제 부도원 선생님이나 네. 반주임 선생님들.
0: 그러면 뛰어다니면 점수가 깎여요.
1: 맞아요.
0: 요즘 애들 학교에서 뛰어다니다 점수 깎인 애들이 꽤 되거든요.
1: 아니 학교 때는 왜 자꾸 이제 우리 반급 담임 선생님은 잘 모르는데 다른 반 선생님들 자꾸 이제 넌 몇 반이야 뛰어다니지 마.
0: 왜 뭐. 그러면 예. 내 자식은 다 이쁜데
1: 남의 자식은
0: 또 한 손가락 멀어지면 예. 달라 보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내가 잘 관리한다. 남의 자식까지도 좀 관리하고 싶거든요.
1: 그 반급 선생님들은 우리 본인의 반급 아이들은 뛰어다니지 마. 뭐 소리 난지. 야 그러면 안 돼. 다른 반 애들한테 지장 주니까.
0: 근데 선생님들 예. 성원에 따르면 다른 반 선생님이 자기 반 애들 얘기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1: 아, 그렇죠. 예.
0: 내 아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게 지적당하는 게 좀 싫다 하시는데 저희가 선생님 못돼봐 모르겠습니다.
1: 그래요.
0: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1번 하겠습니다.
1: 1번.
0: 1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1: 여보세요.
3: 네, 걷다도 합시다.
0: 걷다. 그래요.
1: 네. 네.
0: 어머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또 살짝 힘이 빠졌을까요? 그나저나 이제 방학이 이제 코앞입니다. 다음 주면 방학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다들 애들을 어디다 보내고 있는지. 솔직히 요즘은 학교에서 3시 반에 하학을 합니다. 소학교, 중학교는. 근데 출근족들은 이제 둘 다 출근하다 보면 애 3시 반은 어떻게 데리러 가야 될지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1: 그렇죠.
0: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은 괜찮은데 없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 아...
0: 눈치도 보이고 솔직히.
1: 그러니까 이게 참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예. 쉬워 보이지만 또 엄청 힘든 게 또 네.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0: 근데 저희는 네. 예전에 부모님이 데리러 안 하고 저희가 걸어서 집에 갔어요.
1: 맞아요.
0: 목에 네. 열쇠 걸고. 지금 안 그러잖아요.
1: 지금은 뭐 또 아이들의 안전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해서.
0: 그렇죠. 예.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걷달라 합니다.
1: 걷다.
0: 알겠습니다.
1: 예. 네.
0: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뛰어다니다 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네, 순 우리말이 있는데요. 걷다, 뛰다, 달리다. 정답 공개할까요?
1: 자, 뭐 역시도 아주 쉬운 문제죠. 뛰어다니다 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순수 우리말. 정답은 바로 걷다였습니다. 이 배불리 먹고 거리를 걷다가 마시는 길거리 음식 가게를 보고 또 홀린 듯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0: 친구랑 수다 떨며 걷다 보니까 집 한참 지나서 엉뚱한 동네까지 와버렸어요 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걷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쭉 널려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걷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0: 네. 근데 요즘 사람들 잘 안 걷습니다.
1: 그렇죠.
0: 차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는 걷기 위해서 일부러 헬스장에 가서 걷는 운동을 하세요. 그렇지 말고 출퇴근 걷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 특히는 이제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로 이제 출근하고 또 그냥 또 뭐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걷기나 달리기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정말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제 말이 그렇잖아요. 그럼 출근할 때 운전하지 마시고 걸어서 하시라고요. 출퇴근만 걸어서 하셔도 이게 뭐 헬스장 갈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돈을 팔면 왜 가세요?
1: 습관 문제인 것 같아. 걸어서 또 출근하다.
0: 너무 싫고.
1: 예, 싫고.
0: 헬스장과 돈을 밤에 땀을 흘려라면 괜찮고.
1: 이 또 대중교통 이용하자니 또.
0: 붐비고.
1: 붐비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0: 시간이 오래 걸렸어.
1: 선로가 어디로 지금 몇 호선.
0: 검색하면 다 나와요.
1: 아, 나옵니까?
0: 예, 검색하세요.
1: 아, 예. 대중교통도 사실 좋긴 좋습니다.
0: 되게 좋아요.
1: 근데 아침에는 좀 붐비죠.
0: 왜냐면 예. 아침도 좋겠지만 근데 왜 안 붐비냐면요. 우리 연결시는 BRT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버스 전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 막힙니다. 가장 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물보라는 어떤 자연 현상을 말할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물이 세차게 튀어오르는 모습. 2번, 물이

0: 평평하게 흐르는 모습. 3번 물이 얼어 결빙되는 모습.
1: 네, 물보랍니다. 어떤 자연현상을 가리킬까요? 1번 물이 세차게 튀어오르는 모습. 2번 물이 평평하게 흐르는 모습. 3번 물이 얼어 결빙되는 모습. 어느 것일까요?

0: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물이 세차게 비어 오르는 것은 물더라라 합니다.
1: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화하실 때 어머님한테 여쭤볼까요? 왜 목소리에 힘이 빠졌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1: 그럼 혹시 새로 산 전화가
0: 마음에 안 드신다든지
1: 아니 낮게 얘기해도 전화가 좀 잘 통화돼서 그러는지
0: 예, 근데 예. 저는 어르신들이 막 목소리에 힘이 빡빡 넘칠 때 너무 시름이 놓이거든요. 아 요즘 건강 상태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리를 팍팍 지르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1: 그 건강하고 네. 그만큼 기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0: 힘이 있으니까요. 예.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1번 하겠습니다. 1번. 예, 물이 기어오르는 거.
0: 예.
1: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예.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1번 합니다.
1: 1번. 역시 물이 세차게 튀어오르는 모습.
0: 그래요. 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못 많습니다.
1: 근데 뭐 여름철에 우리가 정말 물장난 할 곳이 우리 연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0: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연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의 기분을 잘 안다니까요. 그 예전에는 꿰뚜막에 되면 꿰만 먹는 곳이었잖아요.
1: 예.
0: 요새 그 야외 꿰뚜막은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물탱크를 커다랗게 수영장처럼 해놓고 애들이 가서 물장난하고 빙돌로 앉아 꿰을 먹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도우면서 꿰 먹다가 들어가 애들이 또 수영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1: 이제 우리 연변 지역에는 우리가 뭐 이제 인공적으로 뭐 만들어서 물장난하고 그런 것보다도 자연의 어떤
0: 네.
1: 그 물장난 할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시골에 가면은 그 자연 그대로의
0: 돌돌돌돌
1: 물이
0: 겨울 물이
1: 예, 그런 네. 것들이 있어서 정말 물장난하고 그런 좋은 추억 남기기는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예. 올 여름에는 좀 어떻게 후회 없이 유감 없이 물장난도 많이 하시고 근데 물장난 많이 하다 보면 물보라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1: 그렇죠.
0: 이게 또 촉촉하게 몸에 적셔주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1: 자 물보라 뭐 정말 날리면서 그런 놀이하고 그런 옛 추억들이
0: 네.
1: 이제는 저희 두 사람한테는 먼 이야기죠.
0: 저는 온천에 갑니다.
1: 아 온천에 갑니까?
0: 비암산 온천도 있고 공룡왕국 온천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전엔 네. 장백산 온천만 갔는데 왔다 왔다 너무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저는 가까운 아주 가까운 연결 용정에 갑니다.
1: 물보라가 네. 맞으면서
0: 아니요 저는 얼굴에 화장 안 지워지려고 안 맞으려고 하는데 애가 자꾸 너무 뿌려가지고
1: 예 그렇죠
0: 예.
1: 자 그래요 세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물보라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말할까요? 정답은 바로 1번 물이 세차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자 친구가 장난치며 물을 뿌려서 온몸에 물보라가 흩날려 옷이 다 흥건히 젖었어요. 자 그리고 자전거 타고 비가 온 길을 달리다 보니 밖에서 튄 물보라가 바지 뒷부분을 완전히 얼룩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라는 이 문제겠는데 렴치 없다. 렴치 없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비판하는 단어일까요? 1번 예의 바르고 겸손한 행동, 2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만한 행동, 3번 착하고 리타적인 행동.
1: 아, 이거
0: 렴치 없다.
1: 뭐 우리 연변 말로 뭐 이제 사투리로 렴치 없다. 네. 네. 그렇 이 단어는 사실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죠.
0: 근데
1: 네.
0: 기분이 안 들으면 안 좋겠지만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가 말할 땐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은.
1: 네. 네, 뭐 그런 이런 사람들은 또 사전에 미리 또 이제
0: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만나요.
1: 예, 그렇죠.
0: 예전에는요 좀 안 맞아도 서로 맞춰가며 친구랑 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들만 만나야죠.
1: 그럼요. 예.
0: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2번 같은데 2번이 문제 어떻습니까?
1: 2번
0: 수치스럽. 예.

0: 꼭 부끄러울 만한 행동.
1: 아, 입은 하겠습니다.
0: 근데 입은. 어머님, 예. 목소리에 힘이 좀 빠져 있을까요?
1: 아, 네, 최 선생님, 뭐, 예, 말씀 들었습니다. 있으나, 문제는 계라 전번에 최 선생님 이랬습니다.

0: 예. 다수 왔다 갔다 우와. 한다.
1: 아, 예. 참, 예.
0: 그래, 우리 아들이 막.
2: 따님 곁에 안 계시니까 아드님이 그럼 휴대폰 사줘야겠다 예, 생각해서.
0: 그래도 그 말은 내 하긴 잘했습니다. 이까다 전화 사와.
2: 아, 되게 예. 좋으시겠어요.
0: 예, 근데 내 이 목소리가.
2: 그 세준한테 신호가, 예. 신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전화 문제. 예.
0: 아닙니다. 도강병원이 이민기 선생님이 죽냐고 먹습니다. 힘다이 나빠요.
2: 아, 좀 불편하시구나.
1: 예.
0: 무슨 게 묶어보니까 배에 2병, 2병 다 겹친다.
2: 어머님, 근데 했잖아요. 예.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저희가 광고 살짝 의심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1: 예.
2: 이제 퀴즈만 참여하시고 어머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그래요. 예. 예. 아드님이 또 한마디 척하니까 또 착하고 휴대폰 선물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이 혹시 많아야 돼요. 한 명이 상해가도 한 명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나이에 또 도전 하실래요, 윤일 씨?
1: 글쎄요.
2: 전 아닐 예. 것 같고요. 자, 염치 없답니다. 어떤 행동을 비판하는 단어가 될까요?
1: 자, 정답 공개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이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만한 행동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다. 또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폐를 끼쳐 스스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다. 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 자, 레몬 들어볼게요. 친구 집에 하룻밤 머물기로 했는데 다음날 또 묵겠다고 우기는 건 너무 염치 없는 행동인 줄 알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씁니다.
1: 자, 친구 집에 하룻밤
2: 이제 얘기했잖아요. 아, 예.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손 벌리면서도 더 달라고 말하는 내 모습이 문득 염치 없게 느껴져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라고 할 때 씁니다. 염치 없다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죠.
1: 그래요. 어쩌다가 한두 번
2: 네.
1: 네. 조금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2: 살다 보면 좀 어려울 때도 있죠.
1: 있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안 되겠죠.
2: 근데 요새는 네. 누구 친구 집에 가서 하루 묵자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요.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뭐 아내랑 싸웠다거나 뭐 가정 상황상 나와야 된다면 요즘 민박이 아주 싸잖아요. 민박에까지 친구 집에 뭐 하루 묵게 해달라 이런 말은 거의 안 합니다.
1: 근데 아내와 싸우는데 왜 집을 나옵니까?
2: 아내를 나가게 해야
1: 아니,
2: 돼요.
1: 아니 아내가 싸 뭐 그 집을 누가 샀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가는 게 아닙니까?
2: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게 아니고요.
1: 예.
2: 가정에서 누가 키가 더 세면 키가 약한 사람이 나가야
1: 나갈래.
2: 돼요. 예. 그래서 보통 남편들이 키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눈치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내빼는 거죠.
1: 그게 참 아내분들이 가끔 염치 없네요.
2: 아내가 왠지 염치 기가 있는 거지 염치 없는 거 아니고
1: 그래요? 예.
2: 근데 그러면서도 또 오면 이튿날 그래 잘못을 뭔지를 알아요 하면 또 모른다 하면 또 큰일 나서 잘못이 아, 뭔 줄 예. 아냐면 안다 그러세요.
1: 알고
2: 근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뭔지 말해보라 하잖아.
1: 말해봐라는데 도대체 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면서
2: 그럴 때는
1: 예.
2: 다 잘못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내가 잘못했다 해야 돼요.
1: 그러면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그럼요. 예. 그럼 친구 집에 안 가도 되고 뭐 몇십 번씩 민박집에 안 가도 되니까 뭐 친구 집에 가겠다 염치하는 말 하지 마시고 곱게 집에 가서 잘못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니, 저는 자주 나가라면 좋을 것 같아요.
2: 누가 재워주긴 한데요.
1: 아니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2: 예.
1: 밖에 시설도 좋고.
2: 예전에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밥은 나가 먹되 잠은 집에서 자야 된다. 그 말 아시죠?
1: 잠만 자러 들어오면 안 될까요?
2: 혼나죠?

0: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배려심. 예.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무심하다, 2번 예의 바르다, 3번 착하다. 조금 뭐 선택 상황에도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또 다른 네.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0: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네. 사람들 옆에 많으면 많이 친하라고 해요. 나도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는데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무심하다, 레이바르다, 착하다. 어느 것일까요?

0: 하시고요. 예, 참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아니, 먼저 문제는 마스터할까?
0: 여보세요.
2: 예. 예, 예, 얘기하세요.
1: 예. 2번이 그 2번입니다. 2번 뭡니까?
2: 레이바르다.
1: 레이바르다. 옳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2: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순소리 말이 있습니다. 무심하다, 레이바르다, 착하다. 어느 것이 정답이 될까요?
2: 선택상에 4번에 제 이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쓸데없는 답은 왜였습니까?
2: 아니, 뭐 배려심 많은 사람.
0: 예. 굳이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넣죠.
2: 예.
0: 이혼일 씨도 넣고 우리 저 안현 선생, 정설매
2: 예.
0: 선생님도.
2: 아, 뭐 예. 배려심 많죠 요즘 사람들. 예.
0: 그러니까요. 근데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 그래, 요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따뜻하고 훈훈할 때가 많죠.
0: 예.
2: 아, 옆에 그런 배려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0: 네.
2: 그래도 이제 힘들 때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배려해주고. 그렇게 또 어울려 살다 보니까 힘든 여러 가지 과정도 이겨내는 사람들도 많고.
0: 근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어려워봐야 누가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배려심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2: 맞아요.
0: 잘 나갈 땐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살짝 뭐 분위기가 처지면
2: 예.
0: 왠지 모르게 좀 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2: 맞아요. 예. 그래요. 근데 또 그렇게 나도 내 삶이 넉넉하지 못한데 누군가를 또 배려를 하면 산다는 것 자체도 가끔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그래서 그냥 뭐 도와는 못 줄지언정 좀 이제 배려를 못할지언정
0: 분노부를 키질하지
2: 않았죠. 예, 키질은 하지 말고. 예.
0: 근데 평소에 배려심을 키우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배려심을 안고 살아가는 과정이 살짝 남을 배려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은데 근데 또 그것이 어느 때인가 복이 되어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2: 맞아요. 예.
0: 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순수 우리말이 있습니다. 무심하다, 레이바르다, 착하다. 혹시 이 문제 풀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도 잠깐 생각해보게 됐어요.
2: 네. 그래요.

0: 네, 291933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2: 네, 2번, 네만 강, 이
1: 네이 바르다. 알겠습니다. 네.

0: 배려심 여러분 늘 안고 사시죠. 예, 저희 그런 어르신들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 그 아이들도 우리가 교육할 때 너 남을 해치지 말고 네. 남을 많이 배려해야 된다.
0: 그래요.
1: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또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만큼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어른 나이 남녀로서 할 것 없이 우리 몸에 또 지니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죠.
0: 그럼 예. 여유로움, 넉넉함.
1: 네. 네.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배려를 하고 싶은데 또 여의치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는 자체가 참 그래도 따뜻한 사람들이죠.
0: 그렇죠. 네. 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손수 우리말 무심하다, 레이바르다, 착하다. 정답 얘기할까요?
1: 자, 정답은 바로 2번 레이바르다였습니다.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의 처지나 감정을 헤아려 걱정하고 돌보는 마음인데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0: 네,
1: 네 문에 대해서 좀 예.
0: 우리 주임님께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네. 배려심이 정말 많으셔서 회의 시간을 항상 구성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조정해 주십니다. 라고 할 때 쓰이고요.
1: 참 좋네요. 이 회사가. 예,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해주신다고 하는 게 이 회사가 참 좋네요.
0: 네.
1: 예, 배려심 많은 팀장이네요.
0: 그래요. 예. 우리 과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1: 자, 그리고 출근길 버스에서 노약자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이 자리 양보를 할 수 없다는 뜻 일부러 다른 곳을 쳐다봤다. 배려심이 전혀 없는 모습에 실망했다. 이렇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로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덕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국제 어르신들 보면 자리 양보해드리는 그런 배려심 가졌으면 좋겠죠.
0: 그리고 네. 뭐 친구가 넘어졌을 때 바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걸 보니까 어릴 적부터 배려심이 몸에 밴 것 같다. 이렇게 또 아까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배려심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더 화기롭고 온기롭고 행복

0: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배려심을 키워가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주말이잖아요. 너무 설렙니다. 그래요. 주말에 우리 연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게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1: 저도 가끔 방송을 우리 명욱 씨랑 하면서 네. 힘든 모습 봤을 때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는 배려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0: 생뚱 맞죠? 이럴 때 이럴 말을 씁니다. 생뚱 맞죠?
1: 선배가 딱 봤을 때 힘들어 하니까 네. 오늘 제가 많이 얘기할게요.
0: 제가 뭐 환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담도 네.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고 툭툭 얘기해도 부담 없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역시 배려심에서 맞아요.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자, 오늘 여러모로 몇 개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0: 네, 그래요. 행복한 주말과 함께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시고요.
1: 저희는 또 다음 주 예,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캉타이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과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구체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 특히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명서방을 싸는 분들한테 12각을 주면서 황남강 치료이기, 사지원액은 8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리면서 황남강 치료이기.

0: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홍남강 치료의계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앞에서 홍강 치료의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제품이 여러분들을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홍광과 남란셔, 남광까지 적등황녹 청남자 가운데 가시광선 7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한개 홍광만 그 이용되는 림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가시광선 가운데 두 가지 홍광과 남광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을 당하는 그 부분에 딱 그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이거 그 쑥하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 딱 그래서 코드만 누르게 되면 내가 그 수여되는 불편한 그 부분에 대고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이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빛은 요 일곱 가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인류가 홍광을 많이 이뤄서 썼습니다. 이번에 남광까지 쓰게 되는데 홍 적등 황농 청남자 가운데 남광까지 여기 이번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광 남광은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번이 파하고 립자의 두 개 상태로 전달되는 이 번이 얼샹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는 곳 립자로서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을 드시는 목적 자체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 모든 생명조직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에 모병이 든 것 그거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체현되는데 이 그 홍남강 치료에게는 직접 세포를 수선해주고 세포에 모병이 생긴 거 그거 물리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하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흡수가 광이 흡수되는 족족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이미 병든 세포는 탈락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사지원에 거든요. 한 8달 넘게 썼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고 나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이거 쓰면서도 여러 가지 내 약들이 다 지금 뗐습니다.
0: 아, 8달 썼으면 아주 잘 쓰셨는데, 연속 쓰시고 예. 1년, 2년, 10년도 제가 문제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잘 견제했습니다. 예.
2: 예, 이거 쓰고서도 원래는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힘이 사고, 정신이 안 나고,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게 또 이 백내장 있어가지고 잘 아이 배우고 부부 같은 게 지금 이 어렸을까 눈도 잘 배우고 이런 증세가 몽땅 없어졌습니다.
0: 그래서 아저분에게 눈에 좋습니다.
2: 예. 그리고 이 위가 또 참 좋아졌습니다. 내 위병을 해서도 어제 나도 어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맨날 위약 달고 있었습니다. 내 옛날에는.
0: 아, 그랬겠죠.
2: 예. 그러던 게 지금 이거 먹음에부터 어제 위약도 다 깼습니다. 한 달 되고 그리고 변도 그래도 옛날엔 2, 3일 한 번씩 변 보던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 딱딱 봅니다. 변.
0: 바로 이 성분이 종합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사지원액이 기본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대사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서 모든 대사를 병영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뭐 전력선 비달려서 밤에 소변 한 대여섯 번씩 보고 밤잠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밤잠도 지금 어제 잘 자고 한날 소변도 어제 한편하게 한번 봅니다.
0: 콤파치 좋아질 수밖에 로갱이 다 스페 효과니까 예.
2: 아 그러던 게 잠 잘 자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편안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거뿐하게 정신하고 아침에 나서 나가서 한 시간씩 운동도 하고 이러고 이제 밥맛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거 쓴다면 그러고 매기가 참 이 다리도 지금 많이 매기 옛날에 막 지금 매기 발이나 뭐이나 물건 옛날에 조금씩 들어도 발이 막 쏴나 아프던 게 지금은 뭐 한 10분 20분씩 들고 다녀도 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0: 그렇죠. 예.
2: 근데 인삼이 선생님 말이 인삼이 이게 4배, 5배 이게 간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0: 이거.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2: 그 매기 나고 정신 나지 않게.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선생님 이 활동도 떠도 이번에 그 뭐입니까 그
0: 홍남강 치료기 특선 이익입니다.
2: 예, 그거도 지금 또 준다지 약간 저래 오늘 80가게 싸겠습니다.
0: 예,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도 이건 우주를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해. 그리고 손발톱 혈압도 엄청 안 됩니다.
0: 예.
2: 네, 그리고 귀에서 소리 자꾸 나지. 근데 사지원에 가서는 거의 9달 먹었습니다.
0: 아,
2: 네, 그래 놓으니까 조금 헤라리 입어서 온종일 머리 어제부터 일조사 조금 많이 나타냈습니다.
0: 이게 삼고에는 아주 효과, 보지만 해도 효과를 찾아가서 볼수 있는 우산 성분 조합 428가지 영양 활성소,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신심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이용했습니다.
2: 아, 그래. 손발 창수에도 일정사항이 없어지고, 이 약을 먹을 거, 원액이 돼서, 먹기도 좋고, 흡수 바로, 특히 먹으니까 눈이 영 맑아진 게 아닙니까?
0: 모두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예.
2: 예. 내가 이 약의 효과는 이런 학도에 싸질 또 쓰려 싸니까, 그래서, 홍남광 치료기를 줍대다, 예.
0: 예.
2: 나는 무릎관절이 심해서, 아이, 계속 이거 흐린 날이나 그 전날에 막, 통쇠나 저리는데 이 기계를 관절부에 대고 하니까 이 통쇠나 저림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그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광이 거기에 비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드리는 벌이 얼상시에 파하구립자가 직접 세포에 들어가니까 뭐약 먹고 소화 흡수하는 그 과정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수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예, 그러니까 걸음에 가볍지. 그래서 멀리 걸어도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죽고.
0: 그렇죠. 예.
2: 예, 나는 이 학과 전에 이 약을 좀 계속 좀 받아 계속 쓰자고 합니다, 또.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홍남광 치료액이라는 게 모두 이 기계가 욕심나서 다투어 지금 본 제품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의심할 바가 없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로서 홍남광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러후테인이란 말을,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구경으로 될 겁니다. 예, 실은 놓고 쓰세요. 예.
2: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제 지금 민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예, 백내사이와 놓거나 예, 이게 눈이 부은 게잘안 보이고, 그 다음에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나고, 예. 그리고 어쩌는지 어디니 딱 얻어맞은 것처럼 눈이 피잘진다.
0: 예.
3: 그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쌓고, 예. 이랬는데 이 민서방 쓴 다음에 이 피지는 형상도 없어지고, 눈곱이 자꾸 바깥에 나가면 눈곱이 나서 나니, 야, 니 눈곱이 났다. 이래면 얼마나 창피상가.
0: 예.
3: 그런 게그 눈곱이 나는 이증상이 없어지고
0: 눈곱이 너무 많다는 건 눈에 염증이 있다는 거 봐. 예.
3: 그러니까 얘네 하루에 이 수평 한 3시간 봐도 이 눈이 피곤한 게 알긴단 말입니다. 이
0: 예.
3: 눈썹이 이렇게 좋습니다.
0: 예.
3: 눈이 내 검사했거나 일이 되다.
0: 아, 그래요?
3: 원래 링벨바 됐는데 일이 됐습니다.
0: 대단합니다. 예.
3: 예. 아,
0: 대단합니다.
3: 눈이 좋아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0: 그렇죠.
3: 때문에 우리 언니는 거기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0: 예.
3: 근데 2년은 좋았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0: 예.
3: 그래 병원 갔는데 아무리 세탁했지 또 세게 늙어 보인다.
0: 예.
3: 우리 언니 아직 80에 아이 됐는데
0: 예.
3: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리 늙어서 아예 죽였다 하더라. 그러네. 그러네. 이미 서바이 내 서버 용 줬는데 언니 서버라가. 야, 나는 지금 땡수만 봐도 좋겠다 합디다. 예.
0: 예.
3: 원래 0.4 좀 아이들이 납니다.
0: 예.
3: 그래서 이거에 우리 언니 한 서너 달 썼습니다. 근데 우선이 댄스를 잘 봐서 살것 같단다.
0: 시력이 많이 회복될
3: 그래서
0: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그렇게 뿌옇던 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우선에 바람만 한대 나가면 손수건 가득 갔습니다.
0: 예.
3: 눈물이 자꾸 나와서
0: 예.
3: 그러던 게 눈물이 아예 나올까 살것 같단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12가구 싸면 그 홍강 이력이 그리 좋다 하면서 내 말했더만이 그거 또 어쨌든 늙은 피랑 그러지제니까.
0: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예, 그 누냐 그 열두가 그 싸면 홍강치료 이기를 하나 주제 구먼.
0: 어, 그 홍남강 치료 이길 줍니다.
3: 예, 예, 홍남강 치료 예. 이기를 예, 우리 언니 싸길 해서 오늘이 열두가 배달 받고 나도 배달 받다고 전화 한 게입니다.
0: 아, 이 눈병 치료에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아.

0: 가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빌 필요도 없습니다. 눈병치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근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맹서방입니다. 특히 야맹증 거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걔 우리 둘이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하니까.
0: 아이고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예, 싸중이원에 쓰는 한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싸중이원에 어선 반년 넘었었습니다. 손발이 마되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흐릿흐릿하고 그저 머리에서 그저 예, 뭐 터지는 것 같은 게 그저 받아지는 소리 나는 거 별나
0: 콤파체 해야 그렇습니다. 콤파체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3: 그래 참약도 얼마 먹고 그저 정말 약도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갔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아이디입니다. 그러던 차에 싸주머니하고 선생님 강의 듣고서를 반년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0: 네.
3: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 식사를 잘 해놓거나 예, 몸이 헷갑아지고 예, 천구만근 되던 게 몸이 헷갑아져요. 그런데 활동 아예 기자에 없습니다. 얼마 몸이 헷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다리를 들자면 그냥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그저 그랬던 게 오전에 예, 걷기도 많이 편리하고 그리고 눈도 예 명서방 양의 예, 안압이 높고 그래 부엌고 그래 깔깔하고 이래서 눈물이 흐르고 이랬습니다. 그래던 사이에 선생님 약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먹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봐요. 명소바이처럼 이렇게 효과 바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압이 나쁘던 게 안압이 정상되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부었던 게 그게 맑아지고 댄스도 못 보던 게 댄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조신 같은 거
0: 그렇죠.
3: 다 해결하고 할까
0: 예, 예. 예.
3: 그 두 가지를 다 배달봐요. 홍당광 기계도 중단되고 자식들도 중요해서 같이 쓴다고 소리 하나 또 배달받자고
0: 예. 홍남강 치료이기 이번에 특수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계는 병원에 가서 계속 과하고 오래 그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집이 병원인데 이게 병원 한 개의 병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는 인연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게 길입니다. 사지원액에서 그리고 이게 제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모세글이 많으니까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을 나의 그 과일에다 몽땅 전달했기 때문에 이 과일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됐고 양천강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에서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인삼녹용의 5~10배 효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파치 든든해지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니까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라는 것은 바로 심장과 뇌혈관에는 어지간한 그 은행잎이 누르꾸름한 것도 점적주사를 맞는 한 번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20번 맞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후노바스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40여 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다각도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원액이니까 식전의 사지원액, 식후의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눈, 건강한 심장과 뇌혈관, 일체의 영양을 네. 여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푸르름이 절정에 이르는 7월, 대지는 한껏 부풀어 오른 초록의 향연을 펼칩니다. 뇌약볕 아래에서도 아랑곳 없이 자라나는 풀잎들, 그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우리 어깨에 내려앉은 피로를 살며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맑고 시원한 계곡물은 발목을 적셔주고 울창한 숲길은 햇살을 걸러내 포근한 그늘을 선사합니다. 매미 울음소리조차 정겨운 반주가 돼주는 이 계절, 여행 가이드와 함께 오랜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연변 음식은 청산과 녹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돼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김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매콤하고 시원한 맛, 그리고 밥상 위에 빠지지 않는 그 친근한 모습일 겁니다.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가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 여러 가지 양념을 버무린 뒤에 발효시킨 조선족 고유의 저장식품, 바로 김치는 밥상에서 겨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 조선족의 주요 집국으로서 김치는 연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입니다. 실제로 조선족 김치 담그기는 2009년에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제2기 성급 무형문화 유산 대표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보존 단위로는 도문시 문화신문출판과 체육국과 연길시 코스모 민속산장입니다.

네, 또한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로는 도문 씨의 6대 전승인 김련옥 선생님과 연길 씨의 제4대 전승인 김송월 선생님입니다.

네, 김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치는 과연 언제부터 우리 식탁에 자리 잡게 됐을까요? 김치는 조선족 음식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아주 먼 옛날부터 이미 김치를 담가 드신

습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지금까지 대대손손 전해 내려온 김치의 흔적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숭리라는 야생 배추가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르러 소나무풀이라는 뜻의 이름을 불렸고 그 줄기가 희다해 배추라고도 불렸습니다. 17세기 중이어 음식 지미방 책에는 동아, 산갓, 마늘, 고사리, 생치 등을 담그는 7가지 저체류 제조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766년에 처음으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가 소개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김치의 탄생이 바로 이 무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의 어육침체, 석박지, 통과침체, 향계침체, 숭침체, 장침체, 그리고 전무, 오이전무, 굴김치, 오이지 등 수많은 김치 종류가 기재돼 있습니다. 네, 1900년대 들어서는 무와 배추가 김치의 주요 재료로서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잣, 생굴, 청각, 석이 등 다양한 향신료가 사용됐습니다.

네, 김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대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김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김치의 종류는 정말 많아서 엄격히 분류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시대별, 주제별로 또 지역별, 계절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드시는 김치의 종류는 한정적이지만 그 종류는 수백 가지 달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는 햇배추 김치와 나박김치, 여름철에는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부추김치를 주로 만듭니다. 가을철에는 배추김치와 깍두기, 총각김치는 일반 가정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김치입니다. 겨울철에는 배추 통김치, 갓김치, 파김치, 장김치, 보쌈김치, 비늘김치, 동치미, 굴깍두기, 고들빼기 김치, 백김치 등을 담급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돌나무김치, 햇나무, 햇배추김치, 파김치, 시금치김치, 봄갓김치, 또 미나리김치 등이 인기입니다. 여름인 6월에서 8월에는 열무김치, 열무물김치, 부추김치, 오이소박이, 양배추김치, 박김치, 가지김치, 오이지 등을 즐겨 만들고 가을인 9월에서 11월에는 고돌빼기김치, 가지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고추잎김치, 가을갓김치, 콩잎김치, 풋고추김치 등을 담굽니다. 자, 겨울인 12월에서 또 이듬해 2월에는 석박지, 통배추김치, 보쌈김치, 깍두기, 무김치, 백김치, 동치미, 총각김치, 호박지 등을 많이 만듭니다.

조선족의 김치 종류는 정말 풍부해서 어떤 야채가 있으면 그 약채로 김치를 담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김치 종류는 총 80여 가지라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즐겨 먹는 김치 종류는 대략 20종에서 30종이 됩니다. 민간에는 12가지 김치를 담글 줄 알아야 훌륭한 며느리로 될 수 있다는 속담이 전해 내려오는데 이를 통해 김치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김치는 담그는 방식에 따라 금방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막김치와 오래도록 저장해 두고 드시기 위해 한 번에 많이 담그는 김장김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김치 재료나 방법에 따라서 통배추김치, 깍두기, 보쌈김치, 물김치, 총각김치, 통지, 열무김치, 오이, 소박이 등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이처럼 다양한 김치는 그 자체로 조선족의 창의성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 깃든 따뜻한 민심을 떠올려 봤습니다. 연변의 김치 한 포기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자연의 정기와 사람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를 이어온 지혜의 결정체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김치의 유래와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지 여행객들께도 연길에 오시면 꼭 여러 가지 김치를 맛보셔 또 연변 특색 음식 김치의 깊은 향기와 맛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의 재미는 보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죠. 그곳의 풍경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방법은 바로 입맛입니다. 연변의 된장은 오랜 햇살과 정성을 그대로 담아 구수함을 선사하고 시원한 냉면은 더위를 씻어주는 청량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김치와 떡, 각종 나물이 펼치는 밥상에는 연변 사람들의 손맛과 인정, 그리고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맛은 그곳의 기후와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든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여행길에 오르면 꼭 그 지역만의 향토 음식을 찾아보세요. 보는 여행이 아닌 느끼고 맛보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기억에 남는 법이니까요. 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사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겨운 강 해랑강을 노래한 가요 해랑강 물결을 전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온 이 강.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잠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들판, 해가 질 때까지 잊지 못할 그 기억,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아래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그리운 동년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리추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령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지금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분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의학자 장종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센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먼저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6곽 사는 분들 3곽 더 드립니다. 10곽 사면 8곽을 더 드리면서 10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또 응답분 특급 웅담분입니다. 운남에서 나온 긴데 황금색 웅담분 한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1680원짜리 증송해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15곽 사는 분들은 15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에도 웅담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또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문의 전화 역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신고는 농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숟갈 떠서 따가운 물에 풀어서 제가 말한 건 따가운 물입니다. 불렁불렁 끓는 물. 그래서 환자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첨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덮여서 먹어야 되죠. 불렁불렁 끓는 물을 한 반 공기 먼저 떠놓고 거기다 한 숟갈 내지 두 숟갈 그것이 다 됩니다. 많이 잡술수록 좋습니다. 거기다 이래 부숴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풀어가지고서 쑥 마시면 됩니다. 공복에 잡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잡사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잡사되고 두 번 잡사되고 그래서 우리 이 약은 우리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 열 가지 됩니다. 뭐 편지도 있고 왈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꺼우팡이라는 거는 하기 제일 바쁩니다. 오래 끓여야 되고 첨약의 기초상에서 또 오래 끓이죠. 그러다 나거나 약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 약재마다 대부분 약들은 몇 그램 몇 그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꺼우팡만은 근들이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황게 몇 근, 뭐 천피 몇 근, 반샤 몇 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나거나 오래 달해서 그 다릴수록 약속의 유효성

흥분이가 다 나옵니다. 깨끗하게 나올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우설이 이런 농축에서 나온 약이기 때문에 하루 잡수는 양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약 처방 본다 할 때 네 가지 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반샤시신탕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음식을 하면 잡숫게 되면 잘 내려야 간다 이런 분들 대부분 적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는 제일 중요한 처방이가 반샤시신탕입니다. 이런 뜻 들어보게 되면 시의 신, 뭐 심장을 어떻게 시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 기실은 우리 그 신농본자징에서도 그렇고 징구야오리 말하는 거는 신이란 건 이건 심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장 밑에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위에 그 뚱뚱한 게 그러니까 안에 이런 위 아래가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위 안에 내용물이 인찬찬 내려 못 갑니다. 그래서 먹기 싶어도 제대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죠. 백떡 불은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 안에 그 음식을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한다고 소리 반샤 들어갔다 해서 반샤 세신탕입니다. 반샤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천조술을 한다 할 때 준여에 속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우리 반샤가 들어감으로써 이런 그 장도, 위장도를 잘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물들을 없애주고, 그러면 아래를 내려와 보내는 이런 작용, 반샤세신탕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또 반샤세신탕 주약이 간 경화 이런 처방으로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병 볼 때 제가 항상 말합니다. 우리 이 위, 여러분들은 뭐 위축성 위염, 전폐성 위염, 뭐 위궤양 여러 가지 이런 많이 이런 진단 받죠. 그거는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이거는 병이 생긴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게지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위축성 위염이란 게 어째서 왔는가? 전폐성 위염이란 게 어째서 왔는가? 원인을 따지지 않고 거기서 대고 가서 수술하겠다. 개체하면 소염제를 먹어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의학은 항상 원인을 따져서 장기 공능을 회복해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기람이 딴 분들 거기에 안에 음식이가 제대로 내려 못 가는 거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건 원인 따지는 겁니다. 위축성 위험 말 그대로 위축성 위축이란 건 뇌 위축도 위축이죠. 위가 위축됐다는 걸 말하죠. 어째서 위축됐는가 이게 영 중요하죠. 깨면 위라는 게 자꾸 움직이지 않을까나 위축된 게죠. 사람이 그 근육 조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운동해야 특히 이런 관절이라면 굽혔다 폈다 하는 이런 운동 잘해야 어떻습니까? 이 유연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운동할 때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당화에 대한 사람들 그거 말하지 말고 어느 사람들이 뼈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우말에 쌍진동구 이바이텐 100일 동안 거기를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석고를 해놓고서 또 고정시켜놨습니다. 그다음 100일 후에 그거 우선은 사진 찍어본 게 뼈가 있겠습니다. 우선 석고를 뜯을 때 됐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그거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뼈를 다리랑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힘줄이 다 쫄아들었죠. 그래서 100일 후에 그 석고를 떼고서 또 걸자거나 잘 안 되죠. 저도 그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힘줄을 자꾸 늙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위도 오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위도 다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게인데 그걸 거기서 염증 치료만 해서 위가 원래 모양으로 자기 공능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반샤세신탕 주약이 간 경락이 막히게 되면 위하고 비장이가 협조가 끊어집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장도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평상시 집에 뭐 말아야 듣고 이래가지고 막 신경질 썼죠. 신경질 쓴다면은 어찌는가 밥 먹자면 밥맛이 없습니다. 어제 그런가 치도 치바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런가 신경질 쓴 동시에 간 경락이 막혀버립니다. 간 경락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간 경락은 무슨 작용하는가? 비위, 장도, 여기미를 잘 움직이게 하는 작용합니다.
근데 강경랑 떡 서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0: 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위 안에 내용물이가 인찬찬 내려 못 갈까나 배고픈 줄 모르죠. 배부른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치도 치바오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어디다 둬야 되는가? 이 간, 담낭, 경락을 빨리 열어줘야 되죠. 거기면 제일 좋은 게 빨리 자세신 당연한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나도 지금 이 건신고가 좋으니까 일배강도 먹고 그러고 지금 네,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2: 예, 나는 이미 전에 6년 전에 이 차 사고로 피는 많이 흘렸습니다.
0: 네.
2: 예, 사고로 피는 많이 흘린 그러고 그래 그런지 가슴이 닿다고 숨이 차고 어지럽다 머리가 막 어지럽다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고 눈앞이 새까매 나면서 아 그다음에 해렵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며 언젠가 병원에 또 실려 갈 때도 있고 예. 그러고 이제 눈앞이 캄캄해 입술이 막 파랗게 되고 예.
0: 네.
2: 예, 온몸에 힘이 없으면 불명 뜨거지 왔습니다. 막, 보면, 예, 불명 뜨거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기억력도 아이 되고, 지방간도 있고, 담낭도 이렇게 닿지 않아서 달걀을 못 먹었댔습니다.
0: 네.
2: 그 흔한 달걀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선생님 친구와 이 건신고를 먹고, 나의 건강은 상상할 수 없이 기적같이 효과를 보고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 가슴이 또 아이 답답하지 어지럼증 또 아이 나고 혈압도 온정되니까 특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정말 예, 사는 세상 같더랍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병원으로 다니까 예.
0: 네.
2: 그러니까 입술이 좀 파랗던 곳이 지금 나도 모르게 붉은색으로 돌아왔다니까 지금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달걀도 지금 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못 먹었대는데 예, 이 건신고를 먹고 난부터 지금 이렇게 달걀도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그리고 불면증도 예, 밤에 잠도 못 자고 예, 허생하고 많이 하고 막 무섭고 이러더니 지금 불면증도 언제 간데 없어지고 없지 않을까 지금
0: 예.
2: 그러니까 밤잠도 예, 마음대로 예, 잘 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잔단 말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내일 잘 자니까 예. 내가 필요한 감도 없어지고 얼굴 색깔도 벌써 예, 맑아지더라 말입니다.
0: 피가 중독하면 얼굴 색깔이 좋아집니다. 얼굴 색깔이 예. 노란노랗던 분들 이게 다 예, 피 모자라 예. 그렇습니다. 예.
2: 예.
0: 그래서 우리 건신고 번신이가 공능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잠 못 자는 거 그다음에 또 이런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 이걸 해결해준다고 딱 썼습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예. 얼굴 색깔도 맑아지고, 예.
0: 네.
2: 몸이 이렇게 내 몸 자체가 벌써 나날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몸이 벌써 거뿐하단 말입니다.
0: 네. 이게 보혈 예. 처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피를 보충해준 예. 처방에. 예.
2: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렇게, 오, 야, 이게 또 뭐, 선생님 인바를 만났고, 약을 인바를 만났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면서.
0: 네. 예.
2: 확실하게 힘이 나고, 예. 마음이 기쁘단 말입니다.
0: 지금 잠 잘 자죠, 예.
2: 싶은 게.
0: 지금 잠 잘 자죠, 예.
2: 예, 밤 잠 잠깐 벌써 이 마음 이렇게 마음이 뭐 나고 예, 그다음 얼굴 색깔 좀 힘이 난단 말입니다. 벌써
0: 네.
2: 밤 자니까
0: 기운력도
2: 충분한 모시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신고가 정말 좋은 이야기고 특별한 이야기니까 내가 선생님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약도 선생님 안배도 잘해주고 계속 침도 이렇게 놔주고 하니까 선생님 저는 침 놔준 선생 어디 있을까? 야, 좀
0: 잘도 다 모셔드리고 예.
2: 예, 야 정말 선생님 고맙습니다.
0: 네.
2: 계속 이 건신고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0: 네.
2: 계속 먹겠습니다.
0: 네.
2: 오빠가 좋으니까.
0: 예.
2: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저도 예, 지금 건신고를 먹으면서 예, 그 먹기 전에는 이 약 저야 스트레스도 예. 낫지 않았댔습니다. 근데 건신고로 선생님 강의에서 들으니까 확실히 덜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약을 바꿨습니다. 건신고를
0: 네.
3: 먹기 시작했는데 이 약을 먹어서 얼마 안 되니까 봤어요. 아이 저기 그 저기 혈압이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 게 혈압이 도달되고
0: 네.
3: 저기 그런 머리가 그리고 흐리 터분한 게 정신이 아니라던 게 혈압이 언저리게 되니까 골도 덜 아프고, 예. 그리고 아바이는 병풍 맞아서 말이, 얼굴 무림이 하나도 잘 몰랐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는데, 지금

0: 이 거짓말 먹으면서리 아마 이 증상들이 다 좋아진가 흥얼거림의 노래라 다 한다.
1: 네.
0: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 아버님 파킨슨 증상이 엄청하셨죠 지금. 예. 손 떠는 예. 증상. 예.
0: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그 아버지 좋아지니까 예. 나도 좋아집니다.
1: 네. 예.
0: 그래서 이 건신거를 우리 둘이 같이 사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두 분은 예. 지금 혈배강하고 건신거 같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공수빵까지. 예.
0: 또 그 둘이 같이 먹기로 해서 약을 좀 많이 주문해.
1: 네. 예. 이번에 우대 활동 크게 합니다. 15곽 사면 15곽 더 드리고 치모도 12번 놔드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분들도 공장 측에서 특급 응답분 또 1680원짜리 드립니다.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선생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예, 말씀 주세요. 네.
3: 저는 건신고를 한 5개월가량 썼습니다.
1: 네, 예.
3: 예. 건신고를 쓰기 전에는 예, 허리 다리 아픈 데다가 아랫다리 씩이 붓기고 예.
1: 붓기고 예.
3: 귀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프고
1: 예.
3: 기억력이 떨어져서 손에 휴대폰을 쥐고도 휴대폰을 찾느라 온 집안을 헤매면서 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예. 심해옵니다, 거기다.
3: 예. 거기다가 귀도 어두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소리들이
1: 네.
3: 듣기는데, 뭘 하는지 똑똑히 들리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이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직접 눈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원 눈앞이 늘
1: 우옆이었고, 예.
3: 예. 음식을 먹은 다음에 위에서 시큼물이 올라와가지고.
1: 네, 잘 내려가지고.
3: 처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거기다가 방구도 쉴새 없이 나가고.
1: 가해 나쁜 네. 사람들 그렇습니다.
3: 네. 네. 그러던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건신고를 썼는데.
1: 네.
3: 지금 가슴도 편안하고 다리 영 헷갈아서.
1: 예. 네.
3: 숨겨 오르는 것도 맥이 납니다.
1: 네.
3: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1: 네.
3: 예, 이 건신고가 예, 오장육부 공사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정된 약을 보충해 그런지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 빠릅니다.
1: 빠르죠. 예.
3: 예. 간도 회복이 됐는지 지금은 방구도 별로 안 나가고 예.
1: 네.
3: 귀도 이전보다 많이 밝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꽤나 잘 듣깁니다.
1: 네.
3: 그리고 시큼물 토하던 것도 이제는 안 토합니다.
1: 예.
3: 예. 이 건신고는 저한테 기적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나도 이번 우대 홀당에 참가해서 한 10세트쯤 살려고 그랬습니다.
1: 아, 지금 15곽이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3: 아,
1: 15곽 사면 15곽 더 드리고, 또 침대 예. 12번 놔드리고,
3: 예.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알겠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귀양 봅시다. 귀양이란 게 또 어째서 왔는가? 기실은 음식이 들어온 다음에 위 안에서 오래 남아있으면 아예 됩니다. 위 안에서 꿈쩍꿈쩍 해가지고서리 음식을 몽땅 위산 통해서 그거 몽땅 분해를 해가지고서리 작은 분자를 내서 아래로 내려와 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아래가 막혀가지고서리 내려 못 갑니다. 그럼 위 안에 오래 남아있게 되면 그 음식이가 수안으로 변합니다. 산성 이런 성질 띈 음식으로 변하죠. 그럼 식독이죠. 거기에다가 위산은 때리게 되면 자꾸 분비합니다. 그럼 위산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위점막을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궤양이라는 게 자꾸 생기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나도 이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나 어제 이 약을 선택했는가 하면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 피를 많이 도와준다 합니다. 예.
1: 네.
4: 예, 그래서 내 이거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 여러 번 수술을, 큰 수술을 받다니까 나 엄청 쇠약한 사람입니다.
2: 네.
4: 여보세요?
2: 네.
4: 예. 예, 나는 수술을 여러 번 받다니까 나 예, 영몸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1: 피를 많이 흘렸죠. 예.
4: 예, 그래서

0: 항상 거서 거서 누굴 자리만 타지랬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더 혈압이지 올라서 혈압이 된 데다가 수술도 많이 받고 이랬거나 빈혈이도 있다 하지.
1: 네.
0: 네. 그리고 머리 아프고 거서 소화가 돼서 거서 땅 한 담 얼리 밀고 12세 위궤양이 또 있다 합니다.
1: 네.
0: 네. 그다음에 담낭염도 있고 예. 무슨 폐에 결절도 있다지 신장도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 게 피도 많이 보충돼 그런지 이게 영 빨리 소실했대다 이야기가. 예.
1: 네.
0: 예. 어지러운 것도 없고 예. 난 선생님 친구가 같이 말씀해서리 그런 게 어지러운 증상도 없고 미스러운 증상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 잠을 못 자더니 잠 잘 잡대다.
1: 잠 잘 잡니다. 우리에게 그 공론수지에 또 썼습니다. 불면증을 예. 해결한다고 썼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그 선생님이 그 뭐 고대 밀방약이 있지 않까 중약이를 많이 예, 썼습니다. 예. 그거 먹은 게 저 그게 용 보건 효과가 나타났다.
1: 아 예.
0: 예. 그래서 이제 예, 뭐 온몸이 다 편안해지면서 있지 않까 예.
1: 네.
0: 예, 막 쭉쭉 깨 내려가는 것 같은 게 예.
1: 네.
0: 용 좋다 말입니다.
1: 그렇지.
0: 예, 그러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나이
1: 네.
0: 내기도 나고 내기 날까 나 그래서 정말 어지러운 것도 없어지고 난 친구도 하니까 나 덜이 어지러운 건 없었대다 원라.
1: 네.
0: 그러니까 이 그 친구가 용 그렇게 보기가 다릅대다.
1: 맞습니다.
0: 네. 예, 나는 뭐 친구 옛날에도 맞아 봤지만 다 똑같은가 하고 생각했는데 아이 선생님 몇 번은 다릅대다.
1: 네.
0: 예, 그리고 선생님은 몸에 전신이 다 놔주는 선생님 난 또 처음 봤어.
1: 예, 전신이 경락하고 다 열어주죠. 예.
0: 예.
1: 그래야 효과 빨리 봅니다. 예.
0: 아, 그래서 나는 정말 약 쓰다 못해 효과 못 보던 게 선생님 맨발 만났습니다, 나는.
1: 예.
0: 예, 용한 선생님을 만나서리 맨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도 있지. 인물이마다 생명 더 대비 더 찾았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나 우울증도 또 얼마나 심했을까?
1: 네, 예, 말하기도 예, 싫어하고.
0: 예.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것도 점차적으로 없어지네. 아, 선생님네 영 소통 잘해주고, 아, 정말 이 친절하게 대하고 할까? 거기면서 벌써 절반 병이 낫는 같을 때다.
1: 네.
0: 예, 나 영 말하기 싫어하던 게 그 다음에부터 자꾸 말하기 되더라 말입니다. 틀리게 되더라 말 뭐해.
1: 네.
0: 예, 그래서 그런 효과를 잘 보고서리, 그리고, 예, 숨이 차서 그래서 뭐지, 예, 숨이 아예 참다, 큰 게 올라온 것도 다 올라온다.
1: 네.
0: 예, 물건도 한 열한 것이 지구노, 예, 같은 것도 올라와도 높진 않아도 같은 것도.
1: 네, 나는 효과 봤죠. 예.
0: 예. 그래서 그런 숨이 차서, 그래서 빈 몸에 두고서 올라오는 게 근심이 용카 태산 같았습니다. 막 올라오는 네. 게 벌벌 뒤에 올라다시피 하다 말입니다.
1: 그렇지.
0: 예, 그리고 집에 올라와 들어와서 있구나, 뭐. 그 소음 돌리는 게 숨이 찬 게 그게 어느새 오래 갔댔습니다. 용바쁘게다.
1: 예.
0: 예, 그것도 다 소실됐지. 머리에서 땀이 쐬기 나던 게 그것도 은영 선생님 친구로 맞으면서 선생님 하란 대로 그 고대법이요, 뭐, 이 그런 근신거요, 혈대감이요, 다 쓴 사람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효과 아주 빠릅대다. 그래, 난 친구도 맞고 그런 게, 그, 경락이 그 무슨 겐가 그 위 경련이 일어나는 게
1: 네.
0: 저기라는가
1: 네 저기 예
0: 그게 나는 예 딱 틀렸습니다
1: 예
0: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 계속 단독이 와서 소화에 대해서 얼리 뻗치고 어찌고 하던 게 아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을까나 아 이런 날도 있는가 싶으면 영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는 그 뇌실금도 있지 않가 예
1: 네.
0: 그게 아이 떨어질 때다.
1: 네.
0: 그래서 난 선생님 강의도 여러 번 들어봤지만 해도 노공사에 온 사람도 있냐고 슬금이고 그렇게 치료하면 아이 된다는 거 들어볼 아 이래서 내 선생님 돼서 친구 맞을까나 이게 해결됐구나 이랬습니다.
1: 맞습니다. 뇌슬금 저한테 그 친구라법이 고대로부터 네. 내려온 친구라법 독특한 라법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네. 우리 근신고를 쓰면서 한쪽으로 우리 그거 친구라법 뭐라는가 카이산황 카이스관이랍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결합하게 되면, 예, 모든 이런 첼리세이람이 있거나, 소비에 잘 나가지 않거나, 뇌질금이람이 있거나, 예, 이 붓기거나, 예, 이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예.
0: 예, 그래, 그런지, 그래서 뭐 선생님 친구로 맞으면 서리부터, 이 수도꼭지 틀어놔도, 찬물 들어도 벌써,
1: 네.
0: 한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나도, 예, 그 무슨 썬에 좋다는 약이 좋다 하는 건 다 먹어봐도 아이 됐대라.
1: 네. 예.

0: 그랬는데 이 선생님 약 쓰면서리 친구를 하면서리 이게 어느 까마지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는 쥐 짜여 이 내 수술하다나 허약하다나 그 짜게 받아서 뭐 그 쥐 계속 올라와서
1: 네.
0: 그것도 예, 선생님 친구

0: 아, 그래, 항상 선생님께 용 고맙고 그렇습니다.
1: 예.
0: 아주 내일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 아이, 용한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내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 이렇게 해탈될 줄은 생각 못 했습니다.
1: 예.
0: 예. 우리 선생, 모든 환자들이, 아픈 환자들이,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뭐, 진단 정확하게 해줄 수 있죠. 예.
0: 아, 선생님들과 뭐 무슨 멋진 잘기를 봤은가, 뭐 봤은가.
1: 그렇죠. 예, 예.
0: 예. 아이, 그렇게 친절하게, 아이, 상냥하게 정말 이렇게 상담해주는 거, 나 처음, 선생님 처음 봤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병도 그렇게 치료 잘 되는 모양이다. 나도 그래 봐볼까나.
1: 네.
0: 예, 그래, 어찌 좋은지, 예, 난 선생님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유쾌하게 좀 잘 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 이번에도 활동 또 줬을 때다. 그래, 또 싸먹으려고 한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예, 2880018번 전화 치지.
0: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예, 말씀
3: 저는 예, 그 친구로 지금 예, 계속 목숨, 어쩌면, 이전에는 이 위가 그렇게 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아프기도 하고, 예, 겨우엔, 어, 이 정말 그렇게 어째 자꾸만 붓기더란 말입니다.
1: 아, 그래서, 붓기고, 예.
3: 예,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허리도, 이 뭐랄까, 무슨, 뭐랄까, 허리 아프지, 그다음에, 이, 연도 없는데 그다음에 발 두기도 아프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이런 데로 이렇게 뭐니까 고통 받았습니다. 근데 약도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좀 많이 먹고 특히나 이 구조 안개약 이약도 이렇게 뭐니까 안개 배열해놓은 구슬에 먹어도 잘 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 거기 또 좀 여피뇨지 이런 증상도 있고.
1: 네, 사회자.
3: 예, 예. 그래야 구슬에는 이렇게 약을 뭐 먹어도 잘 안 되는 선생님들 가서 신고를 하고
1: 네.
3: 그리고 이 저 뭔가 약을 싸다 먹고 한 게
1: 근신고를 싸다 먹고 예.
3: 예 그리고 또 예, 그 다스리 그 혈배양도 같이 좀 먹습니다.
1: 예.
3: 혈배양도 이번에 좀 뭔가 그렇게 가격이 또 오른다지 조금 약이 있어도 또 이렇게 또 싸서 이래 먹자고 이미 싸다 말입니다. 하여튼 예, 여러 가지로 혜택 보니까 예, 좀 안개라 선생님들 정말 감사 드리시고 그 지금 전화를 했습니다.
1: 예.
3: 예.
1: 예. 예.
3: 하여튼, 예. 후에도, 예. 계속 선생님 약
1: 쓰고
3: 친구도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먼저 말씀 주시죠.
1: 그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스우탕. 스우탕이라는 건 고대로부터 유명한 경전방. 전 부우쉐방입니다.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죠. 딱 네 가지 약재입니다. 숙지, 당귀, 빨설하고 촌숑 이 네 가지 약자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되면 이 부쉐방 들어가면 예, 손발이 자꾸 시려나거나 얼굴이 창백해나거나 예, 피곤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7월은 여름의 싱그러움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푸르른 잎새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늘 아래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까지 사랑과 행복을 안고 정열적인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로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엮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곡으로 삶이 우리에게 웃음을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노래, 생활아 웃어다오를 전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방금 감상하신 이 노래가 전해주듯 삶은 우리에게 항상 웃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계속하여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강화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여정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꽃길 따라 가고픈 심정을 경쾌하게 그린 가요, 김명식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자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의 경쾌한 멜로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머니의 손길, 연인의 손길, 친구의 손길, 많은 손길을 만나게 되죠. 아래에 마련한 이 노래는 그 손길 하나에 담긴 깊은 감동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정림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 전용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끔은 우리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죠. 트로트의 흥겨운 리듬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신나게 즐겨볼까요? 트로트풍의 가요,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가끔 오늘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광원 작사 요라나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을 마련했는데요. 고향의 향기, 어머니의 밥상, 이웃과 나누던 정다운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떠오르는 이 노래에 실렸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푸른 산과 맑은 물,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 내 고향 연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계속하여 함께 들으실 노래는

윤동길 작사, 유춘섭 작곡의 내 고향 연변인데요. 이 활기찬 노래를 통해 우리 모두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도명일 로에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우린 그냥을 안녕수 마법자 가수의 인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전해주는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공생문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공생교양과 문화관광 융합발전 모식을 혁신해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강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1: 일일 거행된 중국

0: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당원 간부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조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조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열 활동을 펼쳐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조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홍색 자원을 잘 보호 활용하고 혁명 전통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 광범한 간부 대중이 우량한 전통을 발행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대의 새 풍모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내 우리주에서는 전역 홍색 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홍색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몰입식 홍색 견학, 당성 실천, 애국주의 교양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정신 전승과 민족 단결 교양을 깊이 융합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가국 정회를 일층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면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모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입니다. 이곳은 중공 동만특위가 탄생한 곳이며 연변 초기 혁명투쟁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100년 전 혁명의 불씨가 이곳에서 동만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홍색 향촌은 당사 교양, 홍색 견학,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홍색 문화 관광 새 명소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많은 당원 간부, 사생 대중, 수변 장병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 발자취를 따라 분투의 초심을 되새기며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태흥촌은 홍색 분위기가 짙고 견학 열조가 뜨겁습니다. 마을의 홍색 주제 기치 조각 앞에서 길림성 직업기술학원 사생들과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병들이 정년이 줄을 서서 입당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태흥촌 홍색교양기지의 역사전시관에는 진귀한 사료가 진열되어 있고 생동한 주제 벽화는 분투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담채는 벅찬 시대를 입체적이고 완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원의 해설을 따라 모두는 중공 동만특유의 당건설, 군대 건설과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에 항의라고 피 흘려 싸운 혁명 역사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그들은 몰입식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속에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서로 지켜주며 도와온 가국 정회를 깊이 느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지도원 하인장입니다. 중공 동만특위 예터를 참관하고 동만 혁명 열사를 되새기면서 혁명 선배들이 간과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용하게 투쟁한 벅찬 시대를 느꼈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소방구조 기동대호의 한 당원으로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지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한마음이 되어 단결 전진하렵니다. 연변 홍색 문화 관광의 진주로서 대흥촌에서는 홍색 자원과 혁명 역사를 깊이 발굴하면서 홍색 문화 전승과 홍색 교양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향촌진흥 전문간사 리창입니다. 홍색 관광 자원에 의탁해 우리는 주제 당일 홍색 견학, 실경 당수업,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청소년 홍색 실천 등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몰입식 홍색 교양 체험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각종 홍색 교양, 민족 단결 실천 활동 360여 차례 접수하고 있으며 연평균 견학 관광, 당사 학습 대중 연 2만 8천 명을 접대해 홍색 진지를 활 활성화하고 홍색 문화 전승에 일조하며 민족 단결을 실질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기본건설 공정병 주제 전시와 여러 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사료와 옛 물품들은 변강 건설자들이 간과하게 창업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건설하며 한마음으로 변강을 지켜온 분투 력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연결 조선족 기업가 련합회 조직위원 김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5.1대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나라를 위해 변강을 개척하고 인민을 위해 건설해온 간관 역정을 직관적으로 묘했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0: 있고 남방울과 견제로 변강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심없는 기업, 실무 담당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시대 기업 경영자로서 우리는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초심 사명을 명기하며 일퇴에 입각해 분발 정진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하렵니다. 연변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우리 주의 홍색 교양과 민족 단결 교양을 일체화한 종합성 교양 기지로서 관내에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청에는 수백 점의 혁명 문물과 진귀한 사료를 소장하는 바 전방위 다각도로 100여 년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당의 령도하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손잡고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분토 력정을 생동하게 재현해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한 가국 정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2024년에 홍색 핵심 전시청을 새롭게 승격해 개방하고 250여 점의 혁명 문물을 전시했으며 몰입식 관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선으로 여러 차례 홍색 주제 전시를 내놓고 류동순의 전시와 홍색 선전 강연 5가지 진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표준화, 견학 과정과 특색 사상 정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은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풍부한 홍색 유적과 생생한 혁명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한 홍색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항전 역사, 수변 문화, 민족 단결 등 특색 요소를 통합했으며 홍색 교양 기지와 홍색 문화 관광 대상 승격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홍색 자원, 민족 문화,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홍색 유적의 생명을 불어넣고 홍색 문화를 활성화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변강을 지키고 흥성시키며 단결 분투하는 강대한 정신 명량을 응집했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전조 당원 간부 군중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적으로 청취,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당의 우량 전통을 부단히 발양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써 엮어가겠다고 표했습니다. 7월 1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시장 질서 수호와 경영환경 최적화의 실무 담당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계량처 4급 주임과원 강남입니다. 스푼평 정석의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보물을 받았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의 청년 간부로서 저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 신념을 굳건히 하며 스푼평 정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일상 감독관리 사업에 융합시키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지도부, 기관 당원 및 소속 각 단위 중간층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실황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았다면서 주류 매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해 실속 있는 성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주서방 구조국 500여 명 구조 일꾼들도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100년의 풍우 력정 속에서 우리 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 인민 대중의 안위를 첫자리에 놓았는 바 이러한 충성 담당 사심 없는 기여의 홍색 정신은 전체 소방 구조 일꾼들이 영광 매진하도록 이끌고 격려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주 소방 구조국 판공실 주임 왕선영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보며 더없이 격동됐고 깊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 돌진해 더욱 범한된 상태로 화재 예방 통제와 소화 구조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의 따사로움을 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분투하렵니다.
2: 而英勇奋斗
1: 연변대학 교직원들은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한 후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변강 고등교육 본직에 입각해 학습 성과를 사업 창업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대학 외국어 학원 당위석이 김명호입니다.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당건설 인솔을 학교 운영 및 학원 관리, 인류학과 건설, 인재 양성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홍어수변 특색발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전국 모범당지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설하고 전국 번복이 학부 건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일 각 현시의 당원 간부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진지하게 시청 청취하면서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당학교 부교장 김문걸입니다. 당 학교는 당원 간부 교양 양성의 주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체 교수 배치에 전면 융합시키고 수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수 내용을 갱신하고 교수 모식을 혁신해 당원 간부들의 리론 무장과 당성 단련을 착실히 잘 들어줘 정치 수준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하며 작풍이 우수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 대우를 힘써 단련하겠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길 감옥 탈옥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초 위 연길 감옥에 갇힌 당원들은 옥중 당위를 설립하고 여러 행동 분대를 조직했으며 감옥 외 당 조직과 연락을 맺고 탈옥을 준비했지만 두 차례 행동이 모두 반역자의 밀고로 실패했습니다. 1934년 당 조직에서는 단식투쟁을 발동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적들의 보복을 초래해 김훈 등 여러 옥중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후 김명주 등은 탈옥지휘부와 결사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단호기간 감옥의 수비가 해이해진다는 정보를 탐지한 뒤 행동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35년 6월 7일 17명 용사들은 간수들을 제압하고 적 군간을 격살했으며 무기를 탈취하는 한편 감방문을 부수고 100여 명 수감자들을 구출해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를 뚫고 나갔고 소분대는 남아 추격병들을 저격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최종 근 50명 탈옥 인원들이 항일 근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항일 대우에 편입됐습니다. 연길 감옥 탈옥투쟁은 동북항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행동으로서 동만 민중들의 항일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으며 동북항일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치 역량으로 민족사무 지리 현대화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손잡고 계를 활동을 펼쳐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의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직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지리하는 데 명확한 법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연합해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협력제도를 내와 행정감독관리 플러스 검찰 공익소송 법률감독 상시와 협력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줄선으로 민족 분야 위험경계 해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주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주 량급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법치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시대발전대세와 변강치리 수요를 둘러싸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입법 배경, 시대적 의의, 기틀체계와 핵심 요지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의 검찰기관의

0: 법정 직제, 직제 리행 경계와 사업 중점을 해석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검찰기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문 시험을 진행해 전주 검찰 일꾼들이 법치 방식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민족 발전에 봉사하는 직제 리행 능력을 전면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인민검찰은 당조 서기이며 검찰장인 리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결 수상시장 신축 대상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결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옛 시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연결 수상시장 신축 대상은 연지파 강반 동쪽 삼곳거리 서쪽에 위치했고 총 투자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체는 3층 건축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은 도서 간행물 쉼터로 조성됩니다. 건물은 조선족 전통 처마와 문양을 융합해 민속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도시투자 흥성건설유한회사 부총경리 왕효박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건설 대상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은 전부 끝났고 대문, 외림면 시공도 전부 마무리됐으며 건축 주체 초보적 검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단계의 소방 시스템 시험 조정, 경관 조명 배치, 주변 환경 정돈 등 마무리 작업을 전력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 인계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능력 등급을 높이고 민생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중점 대상으로서 연결 수상시장 대상 건설은 현대화 시장 안전 규범에 맞추고 본토 시장의 생활 정치 특색을 이어가는 도대에서 현대화 상업 부대 시설과 문화 관광 기능을 전면 승격시켰습니다. 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민생 구매와 관광 소비 시장 공간을 힘써 구축해 조선족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본토 민속 음식 체험, 문예 휴식 소비, 문화 관광 방문을 일체화한 종합성 평민 상업 관광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창구로 될 전망입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우리 주에 뚜렷한 강수한 날씨가 있겠으며 천둥과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주로 3일 오후부터 밤까지와 4일 밤에 집중되겠습니다. 각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범람, 산사태, 지질재해 위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중의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 시급 명중의 및 중의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물냉각 타워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차향 베개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넣어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양백에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7일부터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정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이번에 동충하초 발효균분 그 우대활동은 특히 우리 더운 이런 여름철을 잘 보내게 도와주는 이런 제품들을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새곽 싸게 되면 그 여름 이불을 들게 되는데 하늘을 말하게 되면 찬스베를 말합니다. 우리 그 천이 질이 아주 유연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되고 가볍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는 이런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누이 고치를 말하죠.
1: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6곽 살 때게 되면 우리 매트 산젠 테어를 드리게 되는데 이건 우리 중앙 테레비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원하고 차가운 감이 없고 그 일반적으로 어떤 건 너무 이렇게 차갑게 되면 차가운 감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이건 시원한 감가 있고 차가운 감이 없고 공기가 잘 통하고 특별히 시원한 감을 주는 이런 제품을 두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9곽 살 때게 되면 립식 선풍기 그걸 우리 벽에다 붙이는 거 아니고 그냥 세워놓고 집에 가족과 세워놓고만 쓰게 되면 차고 덥고 하는 것을 조절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베개도 같이 들게 되는데 베개는 우리 수면 질량을 제어해주는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18곽 살 때게 되면 1980원에 달하는 공기정화기 이건 우리 중앙 테레비 3터널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하고 강대한 공능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 주는 제품들은 모두가 브랜드 제품이라게 아니게 되면 모두가 중간

0: 텔레비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더운 여름에 사용하면 아주 좋은 이런 제품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을 내고 사자게 되면 어떨 때는 참으면 되지 하고서 우리 여름철에도 참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근데 우리 이번에는 약을 사면서 약도 더 주고 또 우리 여름철에 쓰는 이런 제품들을 직접 들고 있겠는데, 또 이런 제품은 하나만 가지게 되게 되면 우리 영원히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2: 예, 동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춘하초 발효견 부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오늘 한 1년 가까이 돈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먹기 전에 좌우가 먼저 나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특히 이렇게 추위 세게 타고 감기 세게 했단 말입니다. 지나가고 하는 감기 나고 예. 예, 그래서 예.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 거기다 언덕 나있어 그런지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더부룩하면서 그래 많이 힘들었는데 약을 많이 쓰다 말아 했어. 그러니까 내일 동치나서 바로 견분에 들어가다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겨울에는 원래 여름은 풀러하고 어쨌든 이야기가 영특이야기 내 특근된 특이하더란 말입니다.
0: 맞죠.
2: 거기다 빠셔꺼지 했다지 하니까 예.
0: 맞습니다.
2: 그래서 내 약을 도피해 먹은 게 언제나 한 1년 가까이 먹고 있는데 이게 많이 지금 내 몸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0: 맞죠.
2: 지금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도 예, 아무런 모병도 없이
0: 맞습니다.
2: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2: 거기다가 또 예, 우리 집에 보는 예, 전래성도 있고 혈압도 높고 예, 그다음에 조금 예, 관심병도 있고 예, 다 여러 가지로 예, 소변도 잘 보고 하면 예, 영 힘들었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 아이 다섯 개 단 건 내 자꾸 이해하고 집에 있는 거 대접해서 이렇게 들기 다섯 개 했는데 이 아기 진짜 속아 너무 좋아가지고 예.
0: 맞죠.
2: 맞죠. 네. 좋아합니다.
0: 맞죠. 예.
2: 예. 소변 타서도 그 만에 하루 전하게 두 번, 예. 그 전에 대여섯 번씩 일어나던 게 만에 두 번, 예.
0: 전립선이 좋아진 겁니다. 예.
2: 예. 이게 심장 계속 구두거리면 잠이라 못 잤는데, 잠도 잘 쉬지, 밥도 잘 잤을지 약간 너무 좋아가지고, 예.
0: 맞죠.
2: 예, 예. 그냥 다섯 개 딴다. 우리도 둘이 먹길래서, 이번에 또 들어볼까 활동이 대단히 좋았을 때다. 예?
0: 맞습니다.
2: 예, 둘이 먹길래서 열려도 가고 배달 받으시오. 개선하셨습니다.
0: 그러십시오. 그러면 공기 정화기 이렇게 1,980원짜리입니다. 그 양천원 돈 되지 않습니까? 예.
2: 예.
0: 이건 중앙 텔레비 3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뒤에 또 사는 게 좋은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를 연결하십시오.
2: 예, 2830666번이
0: 맞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저는 지금 저 동충하차 발효분에 쓰고 있습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주머니가 뇌경색했지.
1: 네.
3: 예, 허리 두근하고 경력이 없고 그리고 저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고 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위가 송환살아야 되지. 그래서 전립선 비대에 있어가지고 소변도 잘 안 나가지고 그리고 관절도 아프고 뭐. 여러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동청하초에 바로 보는 먹고에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맞죠. 예.
3: 그래서 정말 감에 우리 이제 이 약에 두고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저
0: 아 예 함께 건강 찾아야 되죠.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저희 이제 활동 좋고 이럴 때 열나도 확사가지고 계속 쓰자고 그럽니다.
0: 맞습니다.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쓰는 이런 제품이 한 번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특징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도 네. 많이 주고 또 우리 이런 제품도 드리고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4: 예, 나도 동충하초로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나는 담요배에 있어서 한 병주에 와서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동

0: 좋아졌으니까 그 합병증이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1: 맞지요. 예.
0: 예, 발이 저리고 시리고 이 발이가 예, 계속 이 발바닥에다 뭐 붙인 것 같고 이 발도 이 갈아다 굴고 뭐 막 헤어지고 이랬던 게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내 주사로 이 도수로 18거리 맞아댔습니다. 괜히 괜히 지금 14로 맞습니다. 전화기에 15 맞아도 계속 전사입니다. 이거 먹으면 소리.
1: 아, 점점 예, 그 내려와서 토키노의 약으로 예. 대체하면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 도수라는 예. 거는 그게 그런 혈당만 내려오게 하게 되고 합병증에는 예.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예. 그걸 근황 맞게 되면 동맥경화랑 빨리 오게 되고 동맥경화가 이미 온 분들은 더 중하게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 예, 뭐 재봐서 그냥 또 수치가 됐다면 빨리빨리 내려와서 예, 그걸 안 예. 쓰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1: 예. 예.
0: 알았습니다. 그래 이거 지금 뭐 그래고 심장이 나빠서 계속 쓰다 심장이 후두두 떨기고 눈이 떨긴 것처럼 그래던 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1: 맞죠. 예.
0: 예.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 그래던 게 잠이 잘 오지 머리가 계속 그랬더구나 어지럽던 게 그것도 지금 정신이 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난 이번 할도 있을 때 아홉각 쌀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아홉각 사면 예. 그 세워놓고 쓰는 그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0: 예예.
1: 예. 예, 뭐 벽에다 붙이지 않고 그냥 세워놓고 뭐 이곳에 놔도 예. 되고 저쪽에도 놔도 되고 예 그런 거 차고 덮고 예. 하는 거 다 조절해 주는 거 그런 걸 드리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쓰지 않습니까?
0: 예. 예
1: 여름이면 또 그냥 써야 되고 예. 예. 이럴 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지금 동종하수를 먹고 있는데 좀 좋습니다. 올해도 위병이 있었는데 이 위병에 대해서 많이 해결됐습니다.
1: 맞죠.
3: 너무 좋습니다. 예. 늘상에 배가 터지고 꼴꼴이 자꾸 나고 사용 안 돼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조금씩만 먹어도 설사하고 변비 자꾸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교차되면 나타나던 게 지금 그게 많이 정상이 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죠. 예.
3: 예. 소화가 되니까 또 맥도 나고 예. 이 꼬리도 아예 남도 투지 같은 데 쑥고 배가 좀 편안했습니다. 위가 편안했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또 위에서 위 나빠서 입에서 냄새 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 저쪽 가기도 힘들어서 무서웠으면서 자꾸 냄새나 한다까 봐.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냄새 납니다. 예. 그리고 좀 고혈압이 있다 보니까 나 혈압이 그냥 엄청 안 돼서 두 가지, 세 가지씩 먹을 때 했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수 먹은 후부터는 한 가지만 먹어도 정상이 되고 있습니다. 딱 엄청 형사되고 있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뭔가 뭐 신장도 안 좋고 그냥 얼리 뻗치면서 예, 숨이 많이 차서 바빴댔습니다. 근데 이런 정상도 숨 차는 것도 지금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덜 한다. 가라도 숨 안 세 쉬고 또 섰다 가고 그날 이랬습니다. 숨이 차서 너희 동 친구들 너도 빨리 따라서 못 댕겼습니다. 그냥 뒤에서 따라 댕겼다 말도. 근데 요즘에 그래도 같이 묻어 댕긴다 그래도 숨이 설 차니까나.
1: 맞지요.
3: 네 맞아. 그리고 예, 요즘에 또 소리, 뒤에서 그냥 소리 나던 게 소리 덜 납니다.
1: 맞습니다. 예.
3: 저녁에 자자면 뒤에서 소리 나면서 자지 못해 댔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이래 아침에 나면 피곤하고 기압으로 막 설 돌리는 것 같았죠. 근데 요즘은 기도 뻥 뚫렸는지 잘 들린다, 저는.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지금 하루, 너무 좋은 것도 하루에 한 번씩 먹지 않겠네. 너무, 저, 믿음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가는 이야기라서 계속 먹겠는데, 오늘 내 말, 이 활동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었대다.
1: 맞습니다.
3: 예, 공기, 청정기나 너무 역시 나지. 그 다음에 거기도 선풍기 넣으면 역시 남까.
1: 맞죠, 예.
3: 주는 게 다 역시 나는데, 이불도 역시 나지. 다 대답밖에 안 왔겠지.
1: 맞죠, 예.
3: 집에 아저씨가 둘이 같이 수업을 해서, 어느 연락과 사는 활동이 또 참고하겠습니다. 더 쌓였습니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이런 제품 예.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쓰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우정 내 싸자 하게 되면 별로 비싼 것 같아 또 싸게도 안 되고 예? 근데 지금 예. 예, 약도 두르고 이런 제품도 두르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옛날에 맷 하나 어서 숨을 받아 가졌는데 다 어서 오래 쓰다가 먹었어. 갈아서 나쁠 때다 저는. 그래서 안에도 약 싸면 공고 주는데 약.
1: 맞습니다. 예.
3: 네, 배달 받겠습니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저도 동춘 하초를 먹는 한두합니다. 이 뇌동맥경화 진단을 받은 지 우선 35년 되니까 아, 혈압이 높을 때는 200, 100,

0: 이렇게 높았고 항상 내서겁고 어지러워서 화장실도 이 세 바퀴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동춘 하트를 먹고서 이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1: 맞지.
0: 일단은 머리가 낡아졌고 그 다음에 어지럽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0: 심사에 심지 최세 있고 관심 빼 있어서 저녁에 자자면 반드시는 일단은 누워 잘 수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서래. 근데 지금은 예, 반드시 누워 잘 수도 있고 심사의 안정을 찾아서 영 좋습니다.
1: 맞죠.
0: 이 지방간이 있어서 엄매가 높고 이랬는데 다니하고 그렇게 써도 잘 아이랍니다. 근데 이 동춘하처럼 꾸준히 먹었더니 지금 예, 정상 수치 되었습니다. 저는 간이.
1: 맞습니다.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처 발음이원에서 해결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예, 이 소변이 그냥 그 이렇게 방광염이 있어서 피가 좌호 두 개 나오고 그다음에 반대에 한 개 나왔는데 이게 전부 두 살 병원에 가 맞으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 한 달이 돼서 불안해서 가서 검사하면 또 나온다.
1: 맞죠. 예.
0: 예, 그런 게 지금 이 동충하처를 꾸준히 먹고서리 지금 하나도 이렇습니다. 매번 가서 검사를 해보면 소변이 말끔하고 이렇습니다.
1: 맞죠.
0: 예, 그래요. 이 경동네에 빵콰리 욕만 하는데 지금 이 빵콰리가 아주 적어졌답니다. 그저께 가서 처음 발휘해보니까.
1: 아, 예.
0: 예, 이렇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약은 좀 있지만 이 활동이 진행해서 와서 오늘 9각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면 립식 선풍기란 걸 들었는데 이런 건 갖춰놓으면 오래 쓰지 않습니까? 예.
0: 예.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천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나도 이 동충하치고 어느새 오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병이 많던지 하나둘 다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항상 상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와서 잠을 자지 못하던 것이죠. 심장이 편안할까 잠을 잘 봐야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지요.
3: 그리고 예, 혈압조절이 아이디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러워서 집에서 일어 베개에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지 저도 이 동충하통도 바깥에 나가 활동을 계속 해야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허리다리 아파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 소화제에서 밥 못 먹었습니다. 그러든지 이거 이 약 먹으면서도 위가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3: 이 약을 계속 먹어도 쓸데없던 게 이 약 먹으면서 위 좋아졌으니 지도 밥을 잘 먹고 매일 나오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맞죠.
3: 그리고 이 우는 몸은 덥고 아랫몸은 차고 이 그래서 영포세했습니다. 그러던 게 진짜 아랫몸이 따뜻하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그래, 예, 이번 활동에 특별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9가구 또 싸다고 돈을 드립니다.
1: 그러십시오. 선풍기를 드리는데 283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껴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옛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이 입에서 냄새랑 난다는 분들, 그 주약에는 우리 구강 위생을 잘 하지 않아서 나는 거 아니라 위에 열이 있을 때, 내가 위병이 있어가지고 위에 열이 있을 때 변비가 오게 됩니다. 변비가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냄새가 날 때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리 알파 분해막이 작용을 해서 위병이 나아질 수가 있고 300억 개의 유효활성균이 작용해서 변비가 나아지기 때문에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내가 입에서 냄새가 난다던 분들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머리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 많이는 뇌 동맥 경화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것도 때는 머리에서 날 때 어디에서 난지 잘 알리지 않거나 귀에서 나는 것도 어디에서 난지 잘 알리지 않을 때 이 모두가 뇌 동맥 경화 때문에 나게 되는데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은 용산매라든가 이런 그 약이 작용을 해서 하나는 동맥 경화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도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충하초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곡이 동충하초를 발효하여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대류, 알파분해매, 우리 위에 좋은 알파분해매라든가 비모포자균, 좀 중한 병에 치료가 되는 암이랑 치료되는 비모포자균, 실리라든가 용산매 등을 축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많이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돌아가시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특히 우리 내시 계신 분들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잘 낫지 않은 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약을 써서도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요즘 나이가 많은데 하고서리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은 새롭게 우리 신심을 갖고 쓴 이후로는 70대, 90대 분들이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전화에도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약에서 잘 해결받지 못했다게 되면 다른 약에서 안 되던 이런 병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우대 활동을 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한가적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으로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심장, 우리 심장이란 것은 혈맥을 주도하게 되고 인체 혈류 동맥이 소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심장병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그 좋은 걸 이야기할 때면 심장병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그 어떤 분들은 놀란다 두렵다 이것도 심장병인가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얘기를 드렸지만 놀랍다거나 무섭다거나 밤중에 무서운 꿈을 꾼다거나 이게 신장 콩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 발효물은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를 잘해주게 됩니다. 어느 시간에 하는가 하게 되면 대낮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심장이 공장하는 시간이 되면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심장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 열이 나기 때문에 물로요 불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중에서 물로 불을 꺼주는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은 물이라고 하는데 물로 불을 꺼주는 방법으로 심장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심장이 불로 따스한 감으로 신장을 따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 점심을 잡숫고 우리 잠이 와서 잠을 자게 되면 한 시간이 자면 더 좋고 자지 않아도 누워있게 되면 심장이 공작하는 시간 11시부터 1시 사이에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심장병을 말할 때가 되면 심장도 좋아졌지만은 뭐 두렵다거나 무섭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아진 것이 나한테 신장 콩팥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말한데 우리의 심장, 그 우리의 인체의 어느 국부가 전신을 대표하게 되는데 혀로 말하게 되면 혀끝에는 심장을 대표합니다.

0: 우리가 그 혀끝에 대한 붉은 색깔 날 때게 되면 심장열로 인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붕이 나와가지고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 혀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언어장애가 잘 해결되지 않은데, 이런 분들 하나는 붕이 왔을 때 동맥경화를 해결해둠에 따라서 심장병을 치료해준다면 우리 혀가 잘 돌아가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붕이 와가지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심장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혈색이라든가 또 땀을 주도하게 되는데, 땀이라는 것이 심장액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여름에 와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린다게 되면, 우리 지금 운동원들이랑 우리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심장이 비대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우리 지금 그 운동원들이 아주 신체가 좋은 것 같지만 보건을 잘 하지 않게 되면 빨리 사망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땀을 또 너무 많이 흘려도 우리 그 어떤 분들은 맥이 없게 되는데, 그 심장약이라는 건 적당하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지금 덥다 해서 땀을 나오지 않게 하느라고 에어컨이랑 켜놓고 오래 그 쓰고 있는데, 우리 심장약이란 것이 또 나와야 되고 너무 나와도 되지 않습니다.
1: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네, 누가 그러는데 인생은 치과의사 앞에 앉아있는 것과 같답니다. 앉아있을 때는 많이 아플까봐 걱정돼 몸이 떨리지만 막상 치료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맞닥치게 되는 어려움도 두려움도 괴로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되고 많이 무섭지만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찰나의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간다면 치과의 문을 나설 때의 기분처럼 홀가분한 감정으로 그때를 되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습니다. 도나 안도 활용은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데로부터 큰 비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방은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6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6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고를 향한 길에서 스승과 제자의 열정과 광기를 보여준 영화 위플래쉬를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드럼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 앤드류. 늦은 밤까지 연습을 하던 그는 학교에서 악명이 높은 폭군 같은 교수 플래처의 눈에 띕니다. 이튿날부터 학교에서 가장 명성 있는 그의 악대에서 연주를 하라고 전달받는데요. 첫날부터 교수한테서 싸대기를 맞으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플래처 교수의 교육 방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보다 자기 명성을 더욱 중요시하며 완벽한 연주를 위해 인신공격도 서슴없이 하는 플레처 교수. 학생들을 끝까지 다그치는 광기 어린 교수의 모습에 앤드류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왠지 모를 오기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보조의 자리에 있던 앤드류는 주요 연주자로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어느 날 리허설 후 앤드류가 실수로 주요 드럼 연주자의 악보를 잃어버리고 그가 악보 없이 연주를 못하겠다고 하자 때마침 악보를 유었던 앤드류가 대신 무대에 올라가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앤드류가 간판 연주자의 자리를 꿰차게 되지만 공연 준비를 시작하면서 플레처 교수는 또 다른 학생을 데려와서 앤드류와 경합을 시킵니다. 세 명의 경쟁자들은 물리치고 완벽한 연주를 해내기 위해서 새벽까지 피나는 연습에 돌입한 결과 끝내 앤드류가 간판 연주자의 자리를 따내고 맙니다.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겨우 따낸 간판 연주자의 자리. 드디어 공연의 날이 다가오지만 앤드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플레처 교수의 극한적인 교육 방식 아래서 앤드류는 과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계속하여 영화 위플래쉬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몸 상태로 당연히 연주를 제대로 못한 앤드류는 무대를 망치게 되고 몸과 마음 모두 궁지에 몰린 앤드류는 플레처 교수한테 폭행을 휘두르며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플레처 교수의 혹독한 교육법이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앤드류는 플레처 교수의 악대를 떠나고 학교에서도 제적됩니다.

이때 한 검사가 찾아와 앤드류에게 플래처 교수의 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관련해 플래처 교수의 교내 실태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고 앤드류는 진상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플래처 교수는 검찰에 불려가고 교수직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무력한 일상을 보내던 앤드류는 우연히 한 재즈바에서 플래처 교수를 마주칩니다. 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에서 잘린 플래처 교수는 앤드류를 향해서 자신의 혹독한 교육 철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피력하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천재적 음악가를 발굴해내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앤드류에게 자신의 밴드에서 연주해달라고 제안합니다.

무대에 오른 앤드류는 연주를 시작하고 이내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자신만이 다른 연주자들과 다른 악보를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공연이 사실 자신을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플레처 교수가 꾸민 함정임을 알게 되고 무대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결국 앤드류는 또다시 무대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무대에서 내려온 앤드류는 악에 받쳐 다시 무대로 돌아가 플레처 교수의 지휘는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드럼을 연주해 모두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의 앞에서 플레처 교수도 화를 내지 못한 채 이 모든 게 무대 설정의 일부인 척 앤드류의 공연에 호응해 합주를 재개하고 이 연주를 마치고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위플래시는 이중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재즈곡의 이름과 동시에 채찍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플래처 교수가 학생들을 끊임없이 한계로 내모는 혹독한 교육법을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플래처 교수와 마찬가지로 앤드류가 그의 명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행동과정 역시 성공에 대한 집착과 교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오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공한 학생을 키워내는 것이 좋은 선생님이라면 그 교육 과정에서 동원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최고에 대한 열정과 광기, 그 길에 있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과일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먹지 않고 버리는 과일 껍질에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습니다. 천연 세정제로도 쓰일 수 있는 다양한 과일 껍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꿀팁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늘이 들어간 요리를 하다 보면 도마에 쌓인 마늘 냄새 혹은 마늘을 담았던 통이나 그릇에 배인 마늘 냄새는 물이나 세제로 씻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포도 껍질로 그릇을 문지르고 난뒤 깨끗하게 헹궈준다면 마늘 냄새가 제거됩니다. 또 프라이팬이나 냄비기 등 요리를 하고 남은 기름기를 제거할 때 포도 껍질을 활용하면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귤껍질을 물에 달인 후 천이나 걸레를 적셔 목재 가구를 닦아주면 목재가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의 수명도 연장시켜줍니다. 또 유리 그릇 세척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귤껍질 안쪽의 흰 부분으로 유리 그릇을 닦아주면 흰 부분의 밀랍 같은 성분이 유리 그릇을 윤기가 나게 가꿔줍니다. 뿐만 아니라 귤껍질에는 비타민 P가 풍부해서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입욕제로 사용하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귤과 비슷한 오렌지 껍질도 활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수분이 많은 오렌지 껍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 정도만 돌려주면 내부에 배었던 음식물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말린 오렌지 껍질을 모기향처럼 피워주면 껍질이 타면서 생기는 알데하이드 성분으로 벌레들을 몰아내는 천연 살충제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네, 무심코 버린 과일 껍질에도 이렇게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천연 성분으로 건강하고 알뜰하게 세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일 껍질들. 작은 정보지만 우리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수박은 찌든 때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드시고 난 후 남은 수박 껍질은 오븐이나 가스레인지 찌든 때 제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븐이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남은 미열을 활용해서 내부를 수박 껍질로 문질러주면 열과 수박 껍질의 효과로 찌든 때가 말끔하게 제거됩니다.

다음 참외는 냄새 제거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참외를 먹고 난 후 남은 껍질을 모아 꾸덕꾸덕할 정도로 말린 뒤 쓰레기통, 신발장, 재떨이, 냉장고 등 악취가 나는 곳에 넣어두면 냄새 제거는 물론 습기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타기 쉬운데 참외 껍질을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했다가 자외선에 그을린 피부에 얹어주면 탄 피부의 열기를 진정시키고 손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거칠거칠한 표면을 자랑하는 파인애플 껍질은 도마에 진 얼룩을 지우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우선 도마 위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파인애플 껍질의 안쪽 면을 문질러준 후 따뜻한 물에 다시 헹궈주면 도마에 밴 얼룩과 함께 소독까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버리는 껍질은 향긋한 과일향을 머금은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깨끗하게 씻어준 껍질을 작게 잘라 120도로 예열된 오븐에 2시간 정도 건조시켜줍니다. 이것은 한 숟갈 정도의 소금을 뿌려서 함께 두면 은은한 파인애플 향을 지닌 방향제로 화장실이나 침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이란 긴 시간에 비하면 어쩌면 유독 힘들었던 시간들은 찰나의 짧은 순간일지 모릅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힘든 시간도 곧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라 믿어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조물래가 말을 이었다.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항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해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동지의 团이 손실이 크더라도 앞으로 메꿀 수가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착취와 압박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홍군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한동정은 졸레의 말에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이었다. 치밀었던 화가 반은 사라져버렸다. 졸레는 한동정이 좀 누그러든 것을 보고는 들것을 든 대원에게 말했다.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환장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길에서 조심해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조부수석 동지. 곧 얼른 나와서 부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동정은 걸걸한 눈에 눈물을 매단 채 인사를 건넸다.

주올레는 부상병을 보내고 바코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주올레는 바코의 어깨를 붙들고 큰 나무 아래 가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바코 동지, 상강을 건너면서 확실히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 동지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투로 내뱉기도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동지도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울레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바코는 또 수탉처럼 목을 빼들었다. 이건 말투가 걸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선 문제란 말입니다. 당의 사정 전에 로선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동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주울레는 바코를 매섭게 바라보았다. 걸핏하면 당의 로선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이면 어느 당원이 감히 말을 건네겠습니까? 당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당은 끝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천천히 의논을 해야죠. 정중하지만은 따끔한 충고였다. 원래 동지, 박구는 당내에서 높은 위망을 갖고 있는 주울레 앞이라 애써 부드럽게 대꾸했다. 오늘 일은 겉보기에는 나 한 사람을 모욕한 것 같지만은 기실 나 한 사람 모욕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금 그는 우리가 소베트 구역에 온 뒤로 일이 잘못돼서 소베트 구역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정전의 로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정전회가 끝난 뒤로 나는 제3국 제당의 로선을 확고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천천히 토론해도 됩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주울레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박고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다. 나는 당내 제3국 제당 노선을 거부하는 세력의 영향이 내내 컸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울레가 담담하게 웃었다. 하지만 박고는 주울레가 끼어들 틈도 없이 말을 이었다. 동지가 보기에 한동정 한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는 강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사람들의 뒷소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상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글쎄 나와 이덕동지를 내놓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모르니까 걷는 내내 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부상병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부대 형편이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남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욕을 퍼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할수록 열이 오르는지 얼굴이 새빨개 지었다. 모두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찌 당을 이끌고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바람에 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열네 동지, 나는 이제 당과 제3국 제당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박고의 얼굴이 일그러지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다른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주울레가 눈치 빠르게 권총을 빼앗아주고 말했다. 주울레가 권총을 호위병에게 건네는 사이에 박구는 맥없이 큰 나무에 기대서서 입을 다물었다. 박구가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울레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에게 물었다. 홍국에 물통에 물이 있겠지? 홍국은 바로 물통을 건넸다. 주울레는 마개를 열어 박고의 손에 물통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물 좀 마세요. 박고 동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는 어서 유차평으로 가야 돼요. 맨 뒤에 오던 부대가 강을 건너는지 모르겠네요. 물을 마시더니 박고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듯하였다. 주울레는 호위병들로 박고를 부축해 말에 태우라고 하고는 함께 길을 떠났다. 산골짜기는

악역 연기가 자욱한 상강다리 위로 들끝 하나가 들까불며 건너왔다. 적기가 폭격해야 되는 동해에 가다가 서기도 하고 대지어 전진하는 대오에 밀리기도 해가면서 들것은 갈수록 대오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호위병 네 사람과 적십자 가방을 맨 젊은 의사가 들것 뒤를 바짝 따랐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28, 29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다. 파리한 얼굴에 두꺼운 근시 안경 끼고 있어서 점잖고 학자다워 보였다. 낯빛이 꽤 평온했지만은 사람들 앞이라 대언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것일 뿐 자세히 보면은 이를 안 다물고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홍군 총정치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작년 봄 작은 절에서 회의를 하다가 적기에 공습을 받아 다쳤는데 상처가 꽤 깊었다. 파편이 장자를 뚫고 지나가는데 상처가 골맞다. 마취제 없이 꼬박 8시간이나 수술을 받느라 얼굴이 콩알 같은 땀방울로 뒤덮였지만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문약해 보이는 왕가상의 내면에 이렇듯 강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파편을 끄집어내지 못한 데다가 썩은 뼈도 자르지 못해서 상처에서는 내내 고름이 흘러나왔다. 고무관을 끼워넣어서 고름을 밖으로 빼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통은 더 심해지었다. 그런 몸으로 왕가상은 장정길에 올랐다. 그는 내내 대나무로 만든 들것에 누워 다녀야 했다. 그동안 2000열이나 되는 길을 걸어오느라 담가대원들의 옷은 담가에 걸리고 찢어지어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되었다. 왕가상은 10년 전, 그러니까 19살 나던 해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그의 운명은 당시의 보통 젊은이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 그는 무호에 있는 한 교회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국 사람을 갈보는 외국인 교장이 눈꼴 사나워 양코백이 교장을 쫓아내려다가 되려 자기가 쫓겨났다. 그 뒤 3살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지만 그 혼인이 싫어서 상해로 도망치고 말았다. 거기에서 상해 대학 부속 중학교에 들어갔다. 국민당 원로인 우임이 교장을 하고 있는 이 학교는 이름난 공산당원 등중하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구추백, 심한빙, 시봉양과 같은 공산당원들도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왕가상은 그때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였다. 1925년 10월 왕가상은 추천을 받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정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데에다가 영어를 좀 알고 있어서 로도 빨리 배웠다. 두 해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자 소련에서 막스 레닌주의 간부를 키워내는 최고 학부인 홍색 교수 학원에 들어가게 됐다. 시험이 워낙 어려워 동창들 가운데 장문천, 심택민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그와 나란히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 왕가상은 1930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간사로 일했다. 1931년 1월 6기 사중전회가 열리고 제3국재당 동방부 부장 파벨 미프의 지지를 받아 왕명이 권력을 잡았다. 왕명은 100% 볼셰비크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소비에트 구역에 전권대표를 보냈다. 왕가상도 전권대표를 만나 임필 씨와 함께 목사로 꾸미고 여러 곳을 애돌아 중앙소비에트 구역에 들어갔다.
얼마 뒤 그는 조항소베트구역 조항청지국위원, 조항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홍군총청지부 주임을 맡았다. 뜻밖에도 왕가상은 모태똥과 손을 잡고 일한 뒤로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는 늘 모태똥이 하는 일을 감탄하며 따랐다. 그래서 때로 일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다.

들끓은 대우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적기를 피할 수 있게 되자 마음을 놓았다. 왕가상도 눈을 지그시 감고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는 대우에서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지만 꽤 또렷했다.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말했다. 왕참모장 동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군단과 합류한다지 않나? 복권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대꾸했다. 이웃군단은 대체 어디 있답니까? 그걸 누가 알겠나? 아휴,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4차 반포의 토벌 때까지는 정말 멋지게 맞서 싸웠지요. 한 번에 몇 개 살을 무찌르고 수천 명이나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사장도 여러 놈 잡았고요. 그런데 5차 반포의 토벌 때는 소베트 구역마저 이뤘지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거야, 이게 다 그 양옥 선생들이 해놓은 일이 아니겠나? 내보게도 그래요. 모스크바 양옥 선생에다 상해 양옥 선생까지 있었으니. 그러더니 강서 사람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거기다 나 홀로 집도 있잖아. 복권 사람도 따라서 웃어댔다. 여사이 나 홀로 집은 자주 만나세요? 그럼, 그런데 마주치기가 무서워. 에휴, 코가 좀 높다 뿐이지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이구, 참, 그 노란 고양이 눈을 부릅뜨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럼 멀찍이 다니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사흘이 멀다 하게 불러다가 욕을 하는데 정말 시중들 힘들어. 호위병도 키가 크고 잘생겨야지. 게다가 말은 세수핀으로 씻어줘야 해. 기껏 말을 준비해 놓으면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쓱 문질러보고는 먼지가 조그만 있어도 욕을 퍼붓는다고. 나도 한 번은 지독하게 욕을 먹었어. 아니, 왜요? 내가 말을 타고 오늘 지휘관의 집에 편지를 나르게 되었는데 말이야. 나 홀로 집이 집 앞에 서 있다가 멀리 지나가는 나도로 오라더니만 자네 헝군의 규례를 모르나? 하고 마구 욕을 퍼붓잖아.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네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내가 말해서 안 내렸다고 그러는 거야. 소문을 듣자니까 나 홀로 집이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는다면서요. 닭 한 마리뿐인가? 커피도 맛있지. 담배도 골절하던데. 도말하면 쫀소리지. 미러표 담배를 하루에 한 통씩 해준단 말이야. 저 앞에 그 사람 집만 한 집 메고 가는 전세가 보이잖아.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오주석이나 주부주석, 주총사령관은 식사를 할 때 모두 대나무 그릇에다가 자기 몫만 드시지 더 드시는 일 없지 않습니까? 다들 호박에다 두부를 볶은 반찬을 좀 드시고 재물이 좀 남으면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후딱 마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나 홀로 집은 왜 그 모양이랍니까? 정성은 왜 또 곁에서 말 한마디 없습니까?

0: 뭡니까? 강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었다. 참, 잘해도 바랄 걸 바라게. 총석이는 나 홀로 집 말이라면 뭐든 고분고분이라고. 그렇지만 않으면 나 홀로 집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텐데요. 대화는 여기서 끊겼다. 조금 지나 강서 사람이 또 물었다. 모주석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통 못 봐서 말이야. 출발하기 전에는 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요? 사람들 말이 주황종들을 따라가는데 몸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 지금쯤 건너왔는지 모르겠네. 참 언제? 그러더니 더 말할 재미가 없었던지 곧 이야기가 끊겼다. 들것은 숲속을 나왔다. 길에는 또 행군하는 사람들이 물길을 이루었고 부연 먼지가 이리저리 흩날리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항상 네. 참 이 학생 여러분은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시거든요.
1: 그렇구나.
2: 네.
0: 그래서
1: 항상 보면 생기가 넘칩니다.
0: 네, 그럼요.
1: 네. 무슨 불로초를 드셨는지.
0: 아리랑을 부르면 불로초래요.
1: 그러니까.
0: 아, 이 가사 말 너무 되겠네요.
1: 항상 보면 네. 아, 너무 힘이 넘치시고 에너지가 네. 넘치시고
0: 네.
1: 네. 얼굴에는 또 아주 그 네. 그 행복의 웃음이 네. 가득 차 있고.
0: 그럼요.
2: 네. 예, 감사합니다.
1: 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0: 그 어떤 분들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1: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오늘도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0: 네.
1: 7시 반에 네, 학교에 도착해서
0: 네.
1: 또 학생들 그 오늘 저희가 그 절목 심사가 있었거든요.
0: 아,
1: 9시부터.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7시 반부터 또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또 막 훈련을 시키고 연습시키고
0: 네. 바쁘시네요.
1: 네. 그리고 또 절목 심사하는데 이제 오전 내내 다 시간 걸리고 반주도 해주고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절목 심사가 끝났으니까
0: 네.
1: 막 한시름을 넣은 거예요.
0: 아.
1: 한시름 넣고 그 같이 고생했던 선생님들하고 점심을 먹고
0: 네.
1: 네. 커피도 한 잔 하면서 지금 막 그 지나간 얘기를 막 즐겁게 주고받다가 갑자기
0: 어머 방송 시간이네. 네.
1: 갑자기 시간을 보니까 방송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0: 네,
1: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 생방송이라는 게
1: 그렇죠.
0: 그 항상 저희는 밖에 나가서 만약 식사하게 되면은 그 핸드폰에 알람을 넣거나 아니면 네. 그냥 수시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1: 오늘도 그래가지고 뭐 저희 그 박소연 선생님 제자들도 나오고
0: 네.
1: 네, 뭐 우리 민족 기악을 하시는 학생분들도 나오고 다 네. 나와서 열심히 연주하고 연창하고 노래 부르고 어전 내내 그렇게 보냈습니다.
0: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네네. 보내셨네요.
1: 그렇죠.
0: 네. 또 이 방송은 네. 또 생방송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
1: 생방송은 절대 네. 시간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0: 그럼요.
1: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0: 사명감을 안고 네. 방송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 학생분들은 1시부터 여기 도착하시거든요. 그래서
1: 1시?
0: 예.
1: 2시 방송인데?
0: 예, 1시부터 도착하셔서 또 복습을 리습을 하시고
1: 1시간 동안?
0: 그럼요.
1: 아, 1시간 동안 얼마나... 복습도 하세요?
0: 그럼요.
2: 얼마나...
1: 진짜예요?
0: 그럼요.
1: 기다... 네.
0: 네, 기막히죠.
1: 기가 막히시네요.
0: 네. 참 여러분들 열정에
1: 너무 훌륭합니다.
0: 네. 그럼요. 그래야 이 또 사마리랑 잘 부를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잘 부르시는구나.
0: 네. 사마리랑 지난 시간에 네. 배웠던 부분들 오늘 숙제를 하고 오셨는지
1: 지난 시간에 숙제를 드렸잖아요. 네. 재미있는 가사 한 절씩 만들어 오기.
0: 네.
1: 네.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도 안 만드셨습니까? 하나도 안 만드셨어요?
3: 저는 했어요.
1: 아 했어요? 역시나 우리 유 선생님.
0: 네.
1: 뭐라고 하셨어요? 가사를.
3: 뭐라고 했는가면 네.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1: 네. 아리랑 부르면.
3: 2% 영원히 장성하리라.
1: 아이고 어머. 세상에.
0: 어머. 너무 잘하셨어요.
1: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2% 영원히 장성하리라.
0: 그러니까요.
1: 그 가사를 한번 붙여보자.
0: 네.
1: 네. 네.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0: 되죠.
1: 2% 영원히 장성하리라.
0: 다.
1: 아이고 재밌네.
0: 잘하셨어요.
1: 또 없어요?
0: 하심.
3: 하세요.
0: 네? 아 하세요.
4: 괜찮으세요?
1: 네.
0: 괜찮아요.
4: 장백산 폭포는 연변이 자랑 온 세상 번님들 찾아든다네.
0: 어머머머
1: 장백산 폭포.

0: 간식해.
1: 달콤한 막걸리에 살짝 취하고 시원한 냉면이 더위를 내쫓네.
2: 어머, 잘했어.
3: 그냥 불러보시죠.
0: 우리가 자리를 내야 되겠네. 우리가 자리를 내야 되겠네.
3: 네. 네. 달콤한 막걸리.

0: 또 3절
1: 또 있어요?
0: 3절 써야 될 것 같아요.
2: 잠깐이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혼자 다 해봤네요. 혼자서.
3: 그러니까요.
4: 어디게 좋으려나 해가지고.
3: 그래. 네. 또.
4: 닭곡물 찹쌀떡 그 맛 좋고요. 아삭한 김치는 입맛도
2: 좋아요.
1: 아, 연필 좀 주세요. 적어야겠어.
3: 적어야겠죠.
1: 적어야겠어. 이렇게 좋은 가사를
0: 작사에 저기 서미순 하세요.
1: 어디 떨어져 있어요? 적어야 되겠습니다.
3: 적어야죠.
1: 자 이제 팥곡물이 어떻고 저쩌고.
4: 팥곡물
3: 팥곡물
2: 예, 팥 곡물이래지. 팥떡이 곡물이에요.
4: 곡물,
2: 곡식이라는 곡물.
3: 팥 곡물.
1: 팥 곡물이.
4: 찹쌀떡.
1: 찹쌀떡.
4: 그 맛 좋고요.
2: 그 맛 좋고요.
4: 아삭한 김치는 입맛도 도네.
1: 그 맛 좋고요. 아삭한
4: 김치는 입맛도 도네.
1: 김치는.
3: 아삭한 김치는
1: 입맛
4: 더두네
1: 더두네
3: 입맛 더
1: 그다음 또 아까 장백산
4: 들나물 들나물
1: 장백산 폭포 장백산 폭포는
3: 장백산 폭포
4: 장백산 폭포는 연변이 자랑 온 세상 번님들 찾아든다네
3: 연변이 자랑
1: 온 세상 번님들
4: 찾아든다네
1: 찾아든다네 그 다음에 유 선생님 한 곡. 유 선생님 한 거는 이제 뭐예요?
0: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
1: 부르면?
3: 아리랑 부르면
0: 즐겁고 행복해요.
3: 즐겁고 행복해요.
0: 2% 영원히 장성하리라.
1: 2%
0: 영원히
3: 장성하리라.
0: 장성하리라.
1: 장성하리라.
0: 장성해야지.
1: 예. 네. 용어는 맨 마지막 절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그죠? 방금 선미순 그 학생분이
1: 네네
2: 오는 길에 좀
1: 아 생각했어.
2: 다 있었습니다.
1: 네, 오시는 길에 네. 네.
2: 자 우리는 자랑찬 아리랑 민족 맛깔진 찰떡 냉면에 어깨춤이로세
3: 아리랑 민족
1: 우리는 자랑찬
3: 아리랑 민족
1: 아리랑 민족
2: 맛깔진 찰떡 냉면에
1: 맛깔진
2: 찰떡냉면에 어깨춤이로세
1: 찰떡냉면 네 어깨춤이로세
2: 이설
1: 이설 드세요? 이설.
2: 우리는 자랑찬 중국 조선조
1: 중국 조선조
2: 얼씨구 민속문화 빈예어 가세나
3: 민속문화
2: 다섯 글자입니까? 딱
3: 얼씨구 민속문화
1: 빈내요 가세나
0: 가세나
3: 예. 네. 빈내요 가세나
1: 아, 좋아요 이것도 다 좋아요 가사가 어떻게 이렇게 다 좋습니까 이렇게
3: 그리고
1: 아까 그
3: 선미순
1: 정보가 또 더 있었는데
3: 예, 예.
0: 4절 또
3: 4절
4: 달콤한 막걸리에 살짝 취하고
3: 달콤한 막걸리에 살짝 취하고
4: 시원한 냉면이
3: 취하고 시원한 냉면에
4: 더위를 싹 쫓네
3: 아 그럼요 더위를 싹 쫓네
1: 시원한 냉면이
3: 쫓네
0: 10절도 더 되겠습니까?
3: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0: 더 있어요
3: 또 있어요
4: 산나물 들나물 토속맛 담고
3: 산나물 들나물
4: 토속맛 담고
3: 토속맛 담고
4: 노래와 춤으로 행복 누리네
3: 이야 노래와 춤으로
0: 다 됐어.
3: 행복 누리네
0: 이 다음에 어디가 노래하라는
3: 또 있습니까? 혹시 또 있어요?
4: 없어요
3: 없습니까?
1: 노래와 춤으로
3: 저는 아까
4: 행복 누리네
1: 행복
2: 누리네
3: 팥곡물은 아직 저는 못 적었어요
1: 팥곡물 찹쌀떡
3: 곡물 찹쌀떡
1: 그 맛 좋고요
3: 그 맛 좋고요
1: 아삭한 김치는
3: 그러니까요 아삭한 김치는
1: 네.
3: 아삭한 입맛 도둔이
1: 몇 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이에요.
3: 도둔이
1: 큰일 났어.
3: 일곱 분이 이걸 다 했네요.
1: 또 있어요.
3: 세 분이
1: 또 아리랑 교실은 우리의 사랑 즐겁게 배우며 꽃 피워가요. 요거는 오미란 선생님이 만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최고. 오늘도 내일도
2: 즐겁게 살아요.
1: 금요일 이 시간 아리랑 부르면 지구촌 곳곳에 울려 퍼지네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사가. 아리랑 노래는 희망의 노래요. 손잡고 하나 되어 불러나 보세요.
2: 아, 좋습니다.
1: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여기도 이제 뭐 찹쌀 막걸리 찰떡이 있네요, 여기도.
3: 있어요? 어. 있어요. 어.
1: 예. 어, 있네요. 연변에 또 커피도 있고. 아, 세상에. 뭐, 백세 시대도 있고.
3: 네. 어, 만 백세 시대 건강하게 사셔야죠. 자, 뭐,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1등에 1명, 2등에 3명, 3등에 4명이라고 했는데. 어. 어. 너무나네요. 그럼 어. 오늘 1등에 1명, 2등에 2명, 3등에 2명, 이러면 되겠네요. 아.
1: 뭐 저기 1, 2, 3등을 한번 뽑아보세요.
2: 예. 세부했길래
1: 잘못 뽑았다가는 예. 잘못 뽑았다가는 커피. 집에 못 갑니다. 커피 터지고. 자, 너무너무 아주 성심성의껏 예. 어, 가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 가사를 우리 오늘 다 한 번씩 불러봅시다.
3: 네.
1: 팥곡물 팥곡물 곡물입니다. 네. 곡물, 곡물. 팥곡물 찹쌀떡 그 맛 좋고요. 아삭한 김치는 입맛도 드네. 여기다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다가.

0: 하시네. 네. 이 가사를 다 하다 보면은 뭐
1: 예, 돌아가시죠.
0: 시간이 다 가겠네요.
2: 그렇죠?
0: 네, 네. 좋습니다. 우리
2: 공연할 때 한 분씩 1절 4절 이렇게 하면은
0: 할 수 있잖아요.
2: 그럼요. 네. 20명도 공연하셔도
0: 오늘
2: 되고.
0: 우리 다섯 분이 오셨으니까 네. 다섯 절은 해야죠.
2: 그럼요.
0: 다섯 절. 팥곡물 장백산. 그다음 우리의 자랑찬 아리랑 우리는 자랑찬 아리랑 민족. 아, 요것보다도 우리는 자랑찬 중국 조선족 이게 더 좋은 것 네. 같습니다.

0: 내놔.
1: 이렇게 네
0: 가사를 적으세요.
1: 요거 하나 하고 네. 그리고 달콤한 막걸리에 살짝 취하고 시원한 냉면에 더위를
0: 싹 쫓네.
1: 싹싹 쫓네. 요거 이렇게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절로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이 프로 영원히 장성하리라 이렇게 네 다섯 절
0: 그렇죠.
1: 자 해볼까요?

0: 뭐죠? 닭꼬마니
1: 닭꼬물부터 해서
0: 닭꼬물이
1: 닭꼬물 잡살 아니
0: 장백산이 입절이에요?
2: 1절입니다. 그 다음에
1: 장백산
2: 1절에 닭꼬만 막걸리 2절
1: 어 거기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1절이 닭꼬물입니다. 자 닭꼬물 1절 장백산 2절 네 그 다음에
0: 산나물 닭꼬만
3: 막걸리.
0: 막걸리.
1: 우리는 자랑찬.
0: 3.
1: 중국 조선적 3절. 그리고 달콤한 막걸리 4절. 그리고 아리랑 부르면 즐겁고 행복해요 5절.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5절로 해봅시다. 다시 한번.

0: 멋이 있어요. 너무 멋있네요.
1: 그 다음 또 뒤에 또 세절이 있어요.
0: 끝난 게 아니라 뒷부분에 떠 있거든요.
2: 네.
0: 네.
3: 아리랑 노래는 희망의 노래요.

0: 재밌는 가사가 또 있어요. 그다음 또 있어요?
1: 네?
0: 또 있어요?
1: 그 또 없어요? 더?
0: 아니 뭐 많은데 또 이 그 위에도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
1: 아 방금 뭐랬죠?
0: 네. 오는 길에
1: 불러쳐.
0: 오는 길에
1: 아니 불러쳐라 해서
0: 불러쳐. 불러쳐로.
1: 우리 알랑 부르면 불러쳐.
0: 드신거랑 마찬가지라고.
1: 마찬가지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리. 근데 뒷부분을 배워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또. 뒷부분에 또 있죠. 아리아리 아리아리 넘어서 넘어서.
2: 네. 월남품
1: 배우죠. 그냥 지금 사설만 한 20절씩 할까요?
0: 네, 그렇죠. 뒤에 부분은 별로 재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뒷부분도 배워야죠.
0: 별로 재미가 없어요.
1: 괜찮아요.
0: 네. 다음.

0: 너무 높지요.
1: 아, 그렇죠.
0: 네네네. 우리가 방금 했던 키가 무슨 키죠?
1: 선생님 아죠? 무슨 키라 했습니까?

0: 이 아리랑이 네.
1: 그러네 가슴밖에 안 되지.
0: 아리랑이 네. 그 음폭이
2: 너무 넓어요.
0: 낮아졌다가 갑자기 또 높아지고. 네,
2: 아, 사실은 앞에 부분도 높은데 제가 네, 팔도를 낮춰서 낮췄죠. 하니까 네. 되게 부르기가 편하게 네. 네, 됐습니다. 네.
0: 그럼요. 이거 네. 그
2: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넘겨주소. 그 다음에 아리랑. 네. 갑자기.
0: 맞습니다.
2: 그 아마도 그 성악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만든 곡이 아닌가 싶어요.
0: 그리고 예전에 이거 지금은 완성된 이 삼아리랑이 음반이 네.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렇게 채집한 걸 보면은 네. 우리 그 아리랑 어떤 아리랑은 거의 다 그 구전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보를 전에 내려오면서 부르다 보니까 아마 네. 이렇게 어떤 악보는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불렀을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전에 내려오면서 악보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고요. 네.
2: 알았습니다.
0: 근데 좀 부르기가
2: 좀 네.
0: 그 불편한 네. 아리랑이죠. 네.
2: 그렇죠. 자, 우리 그 새로운 가사를 네. 한번 좀 넣어서 한번
0: 그렇죠.
2: 네, 불러봅시다.
0: 네.
2: 이 가사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지금.
0: 네.

0: 여기까지 하면 했나요?
1: 7절이요? 9절? 네? 9절이에요.
2: 9절을 했나요? 한 절 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1: 10절까지. 네? 선생님 하나 만드세요.
2: 저는 몰라요. 준비를 못했어요. 미안해요.
1: 아야, 하세요.
2: 준비를 못했어요. 아, 제가 했잖아요. 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죠.
1: 그러니까
2: 오늘도 내일도 웃으며 살아요. 했잖아요.
1: 맞아요.
2: 아, 덥네.
1: 아, 이거 10절까지 하기가
2: 힘들어요.
1: 재밌어요, 그래도.
2: 재밌어요?
1: 네, 네. 그럼요.
2: 아까는 시원했는데 네.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1: 냉면이 당기죠. 아, 그, 이거, 이걸 가, 사설을
2: 끝나고 나서 가서 냉면을 좀
1: 사설 보니까 뭐 막걸리도 살짝
2: 그러니까
1: 네.
2: 어,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지금? 어, 아직
1: 연길 커피 있어요. 커피 마시겠 마셨죠? 아니, 마시고 오셨잖아요. 순대 어,
2: 순대가 나와야 되지.
1: 그렇죠. 네. 그리고 순대 네.
2: 또 뭐가
1: 된장국도 없고
2: 된장국도 나와야 되고 네. 불고기도 나와야 되고
1: 불고기 그렇죠. 불고기도 있어야 되고 네.
2: 나와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1: 많아요. 그러니까 20절은 돼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다 하려면
1: 네. 아유 근데 정말 열심히 숙제를 해오셨어요. 네. 네. 뭐 뭐니 뭐니 해도 1등이죠.
2: 1등이죠. 네, 다들 1등. 공동 1등.
1: 네, 공동 1등으로. 네.
3: 아이고, 1등 하신 받았네, 그럼.
1: 네. 1등 하신 분께는
2: 네.
1: 지난번에 뭐 냉면이나 한
2: 아, 냉면.
1: 네. 냉면이다 컵으로
2: 네.
1: 들어가야죠.
2: 네네네.
1: 네.
2: 아니 저희가 네. 저희 엄일한 선생하고 저희 제가 그 1등을 하셨기 때문에 사드려야 됩니다.
1: 네. 1등 하신 분께는 냉면과
2: 네.
4: 컵으로
1: 컵으로
2: 튀김을 사드리겠습니다.
1: 네. 아유 벌써 시간 됐어요. 네. 갑시다. 갈 시간이 됐어요.
2: 네.
1: 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4: 수고했습니다.
1: 네. 오늘 아리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삼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준해각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정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원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심, 치명, 발묘안이라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

0: 깨끗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늘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심폐혈입니다. 단순 심장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혈이 심한 증상은 중에서의 일정 증상에 관한 특수한 학설에 속합니다. 림상표현은 무엇인가?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가슴이 침침하죠.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생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특히 카우처를 구치라 하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니까 자기 절로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구강 청소가 설됐는가 해서 구강 청소에 많이 노력하고 지솔질 남의 한 번 할 때에 단 두 번 세 번 그 외에도 뭐 위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위장도 치료 그래도 입의 냄새는 그치지 않았는데 본 제품 초원 청심하는 한계 치료 과정이 넉 달로 되어 있는데요. 벌써 얼마 복용하지 않아서 한 절반쯤 한계 치료 과정의 절반쯤 복용하셨는데 집에 식구들한테 하치해서 알아보니까 기본으로 아무 냄새도 없는데 이 정도까지 좋은 해결을 가져오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이건, 알겠습니다. 예.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초원 청심한 준우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어제는 재계료청 깼거나 어제는 한 달 거의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길래 알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 나와도 그냥 그저 고달해지에 며칠 지나면 또 그렇고 하고 청약을 써봐도 안 되고 주사 땡기를 해도 안 되고 안 된단 말입니다. 숨이 헐떡헐떡하고 가슴이 먼하고 돌아눕지 못하고 걸지 못하고 그리고 밴드사게 눕지 못해요. 베개를 다섯 개를 놓고 누워서 잤습니다. 어떻게 그랬으면 그러겠습니까? 예.
0: 눕지 못하고 앉아 주무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죠? 예.
2: 그래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게 초원 청심하는 세각에 한각 더 줍니다. 그래 한 달이 그저 조금 넘습니다. 예. 그래 먹은 게 야 하나하나 소실되는 게 우선 먼저 냄새가 입에 냄새가 그렇게 많던 게 예. 냄새가 하나하나 없어지고
0: 예.
2: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게 이빨이 아예 아프고 예. 정말 난생 뭐 도사부터 뭐 이 뭐 알던 사람 같지만
0: 예.
2: 그리고 밴드사기 못 눕던 게 밴드사기 눕고 베개도 다 제부로 다시 그저 이래 밴드사기 모제비를 넣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0: 네.
2: 야 그리고 몸도 헷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될까 밤잠 잘 자고 야 밤잠 자지 못한 게 정말 엉큼납니다.
0: 그렇죠. 심장병 때문에 그런 증상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2: 예. 몰라가지고 이때까지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야 이래니 어제는 정말 얘기하고 떨구지 말고 계속 이래 달고 있어야 되지 다른 반응도 없고 효과 빠르지 할까 얼마 좋습니까?
0: 예.
2: 그래 아홉각 배달 받아서 얘 또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랬네.
0: 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증상과 근본에서 해결을 가져오는 데는 기본으로서 우수한 제품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료정은 넉 달입니다. 아홉 가게 세각이기 때문에 한계료정 넉 달 복용 치료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예, 정약 알선에서 고맙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도 처음 정신하는 먹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가슴이 늘상이 답답하고, 예. 후두루두 떨기고, 심장이 자꾸.
0: 예.
3: 그리고 올리숨이 이래 잘 올라요, 근데.
0: 예.
3: 그리고 모관이 마르고, 입이 씁고, 입에서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기침 기쳤습니다, 예.
0: 아. 심폐열이 심한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

0: 되었네요. 예.
1: 예, 그래. 피 나쁜 거 안에 뭐 검사를 해, CT 해봐도 거의 이런 숫기다.
0: 예.
1: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존, 선생님 강의 듣고 서로 존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뭐 생각 밖으로 이게 저, 정말 뭐 이, 올리순두, 어저는, 어전 객관화도 한계려종 거의 먹습니다.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이게 중량인데. 그래, 올리순두 아이올라오던 게 어제는 괜찮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황황하던 것도 일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와,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 내그 전문가 뭐, 앞으로 이 좋은 정신하는, 뭐, 이 량을 선생님 말씀하다 량을 좀
0: 술만에서
1: 이제,
0: 내려오지 말고, 예.
1: 예, 계속 이래, 저, 싸서
0: 예,
1: 먹겠습니다.
0: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이니까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래서 오늘 전문가 하면 또 9가구 주문해야겠습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5595입니다.
1: 예, 수고하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힘이 두근거리고 예, 답답하던 게 지금 두근거리지 않고 답답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3: 그래서
0: 예.
3: 이제 반드시 누구모에 막 그저 가슴이 뛰어오고 그다음에 딱막 뭐, 가슴 안에서 뭐막 사바당기는 것 같고 예. 어쨌든 힘줘야 됩니다. 또 콘도를 올려놓은 것도 같은 감도 나고 예. 이러면 쌍눈보다 계속 이러면서 지람에 그러다 어찌다 겨우 잠도 이랬는데 일정상의 면이 없습니다. 그냥 반드시 누구들이 없습니다.
0: 그렇죠. 편안하다 그렇죠. 반드시 누워도 어떻게 누워도 다 편안하다 그렇죠.
3: 예, 저는 영 편안합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이 약도 가나에 그냥 그저 예, 불안한 감이라든 게 그게 없어집니다. 예.
0: 그렇죠.
3: 예,
0: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런 감이 나죠. 예.
3: 나 그저 계속 불안한 감이라든 영 마음이 참게 안 계셨습니다.
0: 그렇죠. 예.
3: 그리고 예, 혈압이 높은 것도 정사해야 되고 예, 이 잠을 닮았다든지 잠을 잘 잡니다.
0: 예.
3: 그리고 또 이, 무더위 숨이 차서,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집안에서 어떤 데는 발자국 때도 숨이 찹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입술이 파랗고,
0: 예.
3: 그래서 이제 입술도 지금 불글스하게 됐고, 예, 숨이 차지 않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적으로 배달받아난 좀 오래 쓰자,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료종을 따라 견제하시면 좋은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0: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부정맥이라는 건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률을 고르지 않습니다. 심률을 정상 심률은 그럼 얼마나 되는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100차 벗어지기 시작하거나 90차 밑으로 가게 되면 벌써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특수한 계층 운동원들은 심장이 한 번에 뛰는 그 박동이 아주 힘있게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몇 차도 20몇 세, 뭐, 한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한 번에 그 뛰는 게 힘있게 뛰게 돼 있으니까 50몇 차도 되지만 해도 연세가 벌써 40, 50대 그 좌우 이상 60, 70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60차가 벗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미 심장 저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베탈로그라는 거 들게 할 겁니다. 이 베탈로그는 심률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40몇 차까지 떨어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베탈로그 알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드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뛰게 되면 40몇 차 가게 되면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 그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이 정도는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협심증은 심조통이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심증은 심장은 왼쪽 앞가슴에 있으니까 거기

0: 겨우거나 아파나게 되면 내 심장병이나 자가진단이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그리고 룩골까지 아파난다면 내가 이거 룩골까지 아파나면 룩골신경통이 아닌가 이렇게도 인정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룩골신경통이나 이런 질병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아플 수 있지만 해도 많게는 심장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협심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도로 막힌 경우는 보통 40 내지 70% 막힌 걸 말입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40부터 70까지 그러니까 제일 낮아서 40% 막혔을 때 이 경우부터 시작해서 중도로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중도로 그 이상 막혀야만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의 절반 막혀야 증상으로 나타나지 그전에는 10% 20% 막혔을 때는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내 심장병은 오늘부터 발작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틀립니다. 이미 당신의 심장은 50% 그 이상으로 거의 70%에 가깝게 막히니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70 내지 90% 막힌 걸 말해서 중도 두살 심근경색이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요령에 불량하게 되면 당신은 주자를 권연받게 되실 겁니다. 주자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열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벌써 치료에 그만큼 태만했다는 걸 말하게 돼 알게 모르게 태만했다는 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그 정도 70%면 30%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막힐 때까지 당신은 당시 관상동맥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면 주자를 하게 되면 MRI 같은 걸 절대 못합니다. 주자는 내 관상동맥에 금속구멍이 있습니다. 심장근육 안에 금속이 들어가 있는데 MRI 하는 데는 거기에는 큰 자기마다에 형성됩니다. 말해서 당신이 그 바지 뒷걸이가 금속인데 그래서 그거 가해해놓고 이어폰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깔고 누워있는데 그 바지 뒷걸이가 두루룩 어디로 올라가는가 MRI 기계에 그 제 우천자에가 떡 붙습니다. 이렇게 자기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는 보수료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심장병 치료에서 기본인데요. 보수료법 가운데서 제가 제기하는 초음 청심하는 기본 우수한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100% 막힌다면 당신은 주자로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당신이 사망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100% 막혔다면 병원에서는 칼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도 생기겠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게 노력하는 차원이라면 제가 제기하는 초음 청심하는 하루에 두 번은 꼭 한 두 개로 정도까지는 견지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초음 청심하는 하루에 두 번씩 견제해서 두 개 로전까지는 야두달까지는 이 정도 견제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만약 당신이 심장치료에 있어서 이 정도 견제해서 괜찮다 하게 되면 차수는 가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네. 아시면 됩니다.
1: 잠시만요. 담전화 연결합니다. 담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예, 처음 정심한 쓰고서 저도 예, 이 만 효과 봐서 예, 저도 예, 이 약을 예, 이전에는 저 이것을 이전에는 예, 아주 내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저 심장이 나쁘고 위 나쁘고 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예, 나쁜데 많아서 밥도 잘 먹지 못하고 그래서 예 좀 밥이네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 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사람이 예, 정말 예 거의 죽게 됐고요.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지

0: 못하고 이래나가. 에 그다음에
1: 네,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뒷분 대기 중이라서요. 네.
0: 예.
1: 네.
0: 예. 예, 이, 저, 이, 당신만 쓴 다음부터는 효과, 많은 효과 봐서, 예, 이제, 정말, 아, 네, 앞으로도 예, 이 약, 그, 지하구실에 계속 쓸 예정입니다. 예, 예, 이 선생님께 좋은 약을 알려줘서,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아,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공생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공생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시를 혁신해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 마음으로 강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렬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3: 1일 거행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당원 간부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조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조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열 활동을 펼쳐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조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함력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홍색 자원을 잘 보호 활용하고 혁명 전통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 광범한 간부 대중이 우량한 전통을 발행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대의 새 풍모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홍색 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홍색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몰입식 홍색 견학, 당성 실천, 애국주의 교양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정신 전승과 민족 단결 교양을 깊이 융합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가국 정회를 일층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면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4: 여기는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입니다. 이곳은 중공 동만특위가 탄생한 곳이며 연변 초기 혁명투쟁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100년 전 혁명의 불씨가 이곳에서 동만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홍색 향촌은 당사 교양, 홍색 견학,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홍색 문화 관광 새 명소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많은 당원 간부, 사생 대중, 수변 장병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 발자취를 따라 분투의 초심을 되새기며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태흥촌은 홍색 분위기가 짙고 견학 열조가 뜨겁습니다. 마을의 홍색 주제 기치 조각 앞에서 길림성 직업기술학원 사생들과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병들이 정년이 줄을 서서 입당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태흥촌 홍색 교양 기지의 역사 전시관에는 진귀한 사료가 진열되어 있고 생동한 주제 벽화는 분투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담채는 벅찬 시대를 입체적이고 완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원의 해설을 따라 모두는 중공 동만특유의 당건설, 군대 건설과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에 항의라고 피 흘려 싸운 혁명 역사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그들은 몰입식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속에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서로 지켜주며 도와온 가국 정회를 깊이 느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지도원 하임장입니다. 중공 동만특위 예터를 참관하고 동만 혁명 열사를 되새기면서 혁명 선배들이 간과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용하게 투쟁한 벅찬 시대를 느꼈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소방구조 기동대우의 한 당원으로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강이 뿌리내리고 변강을 지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한마음이 되어 단결 전진하렵니다. 연변 홍색 문화 관광의 진주로서 대흥촌에서는 홍색 자원과 혁명 역사를 깊이 발굴하면서 홍색 문화 전승과 홍색 교양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향촌진흥 전문간사 리창입니다. 홍색 관광 자원에 의탁해 우리는 주제 당일 홍색 기원화, 실경 당수업,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청소년 홍색 실천 등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몰입식 홍색 교양 체험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각종 홍색 교양, 민족 단결 실천 활동 360여 차례 접수하고 있으며 연평균 기원화 관광, 당사 학습 대중 연 2만 8천 명을 접대해 홍색 진지를 활 활성화하고 홍색 문화 전승에 일조하며 민족 단결을 실질적으로 주동하고 있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기본건설 공정병 주제 전시와 여러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사료와 옛 물품들은 변강 건설자들이 간과하게 창업하고 여러민족 대중의 공동 건설하며 한마음으로 변강을 지켜온 분투 력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연결 조선족 기업가리연합회 조직위원 김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5.1대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나라를 위해 변강을 개척하고 인민을 위해 건설해온 간관 력정을 직관적으로 루했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땀방울과 견지로 변강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심 없는 기업, 실무 담당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시대 기업 경영자로서 우리는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초심 사명을 명기하며 일퇴에 입각해 분발 정진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하렵니다. 연변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연변박물관은 우리주의 홍색 교양과 민족 단결 교양을 일체화한 종합성 교양 기지로서 관내에 연변 여러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청에는 수백 점의 혁명 문물과 진귀한 사료를 소장하는 바 전방위 다각도로 100여 년내 연변 여러민족 대중이 당의 령도하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손잡고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분토 력정을 생동하게 재현해 여러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한 가국 정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2024년에 홍색 핵심 전시청을 새롭게 승격해 개방하고 250여 점의 혁명 문물을 전시했으며 몰입식 관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선으로 여러 차례 홍색 주제 전시를 내놓고 류동순의 전시와 홍색 선전 강연 5가지 진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표준화, 견학 과정과 특색 사상 정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은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풍부한 홍색 유적과 생생한 혁명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한 홍색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항전 역사, 수변 문화, 민족 단결 등 특색 요소를 통합했으며 홍색 교양 기지와 홍색 문화 관광 대상 승격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홍색 자원, 민족 문화,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홍색 유적의 생명을 불어넣고 홍색 문화를 활성화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변강을 지키고 흥성시키며 단결 분투하는 강대한 정신 역량을 응집했습니다.
3: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전조 당원 간부 군중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적으로 청취,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당의 우량 전통을 부단히 발양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써 엮어가겠다고 표했습니다. 7월 1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력정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시장 질서 수호와 경영 환경 최적화의 실무 담당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계량처 4급 주임과원 강남입니다. 습분평 정석의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보물을 받았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의 청년 간부로서 저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 신념을 굳건히 하며 습분평 정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일상 감독관리 사업에 융합시키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지도부, 기관 당원 및 소속 각 단위 중간층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실황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았다면서 주류 매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해 실속이는 성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주소방구조국 500여 명 구조일꾼들도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100년의 풍우 력정 속에서 우리 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 인민 대중의 안위를 첫자리에 놓았는 바 이러한 충성 담당 사심 없는 기여의 홍색 정신은 전체 소방 구조 일꾼들이 영광 매진하도록 이끌고 격려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주 소방 구조국 판공실 주임 왕선영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보며 더없이 격동됐고 깊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 돌진해 더욱 범한된 상태로 화재 예방 통제와 소화 구조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의 나사로움을 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분투하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들은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한 후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변강 고등교육 본직에 입각해 학습 성과를 사업 창업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대학 외국어 학원 당위서기 김명호입니다.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당건설 인솔을 학교 운영 및 학원 관리, 인류학과 건설, 인재 양성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홍어수변 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전국 모범 당지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설하고 전국 번복이 학부 건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일 각 현시의 당원 간부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진지하게 시청 청취하면서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당학교 부교장 김문걸입니다. 당 학교는 당원 간부 교양 양성의 주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체 교수 배치에 전면 융합시키고 수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수 내용을 갱신하고 교수 모식을 혁신해 당원 간부들의 리론 무장과 당성 단련을 착실히 잘 들어줘 정치 수준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하며 작풍이 우수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 대우를 힘써 단련하겠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길 감옥 탈옥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초 위 연길 감옥에 갇힌 당원들은 옥중 당위를 설립하고 여러 행동 분대를 조직했으며 감옥 외 당 조직과 연락을 맺고 탈옥을 준비했지만 두 차례 행동이 모두 반역자의 밀고로 실패했습니다. 1934년 당 조직에서는 단식투쟁을 발동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적들의 보복을 초래해 김훈 등 여러 옥중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후 김명주 등은 탈옥 지휘부와 결

0: 역사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단어 기간 감옥의 수비가 해이해진다는 정보를 탐지한 뒤 행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35년 6월 7일 17명 용사들은 간수들을 제압하고 적 군간을 격살했으며 무기를 탈취하는 한편 감방문을 부수고 100여 명 수감자들을 구출해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를 뚫고 나갔고 소분대는 남아 추격병들을 저격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최종 근 50명 탈옥 인원들이 항일 근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항일 대오에 편입됐습니다. 연길 감옥 탈옥 투쟁은 동북 항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 행동으로서 동만 민중들의 항일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으며 동북 항일 사이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치 역량으로 민족사무 지리 현대화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손잡고 계를 활동을 펼쳐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의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직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는 데 명확한 법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연합해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협력제도를 내와 행정감독관리 플러스 검찰공익소송 법률감독상시와 협력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줄선으로 민족분야 위험경계 해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주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주 량급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법치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시대발전대세와 변강치리 수요를 둘러싸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입법 배경, 시대적 의의, 기틀체계와 핵심 요지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의 검찰기관의 법정 직책, 직책리행 경계와 사업 중점을 해석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검찰기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문 시험을 진행해 전주 검찰 일꾼들이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민족 발전에 봉사하는 직책리행 능력을 전면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인민검찰은 당조석이며 검찰장인 리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대상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옛 시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 대상은 연지파 강반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위치했고 총 투자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체는 3층 건축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은 도서 간행물 쉼터로 조성됩니다. 건물은 조선족 전통 처마와 문양을 융합해 민속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도시투자 흥성건설유한회사 부총경리 왕효박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건설 대상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은 전부 끝났고 대문, 외림면 시공도 전부 마무리됐으며 건축 주체 초보적 검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단계의 소방 시스템 시험 조정, 경관 조명 배치, 주변 환경 정돈 등 마무리 작업을 전력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 인계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능력 등급을 높이고 민생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중점 대상으로서 연결 수상시장 대상 건설은 현대화 시장 안전 규범에 맞추고 본토 시장의 생활 정치 특색을 이어가는 토대에서 현대화 상업 부대 시설과 문화 관광 기능을 전면 승격시켰습니다. 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민생 구매와 관광 소비 시장 공간을 힘써 구축해 조선족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본토 민속 음식 체험, 문예 휴식 소비, 문화 관광 방문을 일체화한 종합성 평민 상업 관광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0: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창구로 될 전망입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우리 주에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겠으며 천둥과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주로 3일 오후부터 밤까지와 4일 밤에 집중되겠습니다. 각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범람, 산사태, 지질재해 위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절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위치한 연변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략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번 7월 1일부터 지금 7월 10일까지 하는 이 열흘 동안만 하는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느니 이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7월 10일까지 하는데 연장하지 않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건데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인데 이 넓이가 1m 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숙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베개 두 개를 증성해 드립니다. 침대에 펴는 이 매트는 양옆을 다 뽀배를 했고 앞면 뒷면 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고 시원한 감을 주는 게 특징이죠.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에 달하는 전기 압력솥이 이게 아주 고급적인데 독수리 벨리팸다의 양스치 타에서 추천하는 뿌리

0: 브랜드 상품인데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이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오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이 기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번 우대 활동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위를 할 때 정기적으로 혈액이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 것과 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혈관은 동수명입니다. 또 사람과 이 혈관은 동수명이면서 사람과 이 혈관이 함께 늙습니다. 사람이 술명은 혈관이 건강과 함께하죠. 좋은 혈관과 깨끗한 혈액은 신체 건강의 기초이죠. 이 혈관기는 거미줄처럼 우리 몸 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이게 혈압 조절 안 돼서 정말 20여 년 서양인 혈압약 모임에서 정말 콩상실에 살았습니다.
0: 예.
2: 그러나 선생님이 장약신여방 강의 듣고 장약신여방을 먹게 되는데 자,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지 혈압 조절이 너무 영 잘 됩니다.
0: 예.
2: 그래서 8달 만에 당연히 심혈방만 먹고 있는데 지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리고 저는 내격자에 2번 오면서 그냥 가서 어지럼지 귀에서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눈도 무거워서 쓰기 영치 힘들어 됐습니다.
0: 예.
2: 계속 또 심장이 항상 후들갑이 숨이 차고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지금 많이 나아지니까 머리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이 바닥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0: 그런 효과를 봅니다. 또 원래.
2: 계속 또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먼 거리를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위가 그냥 소화 안 돼서 밥을 못 먹으니 빼빼 말라는데 지금 이 약 먹으면서 지금 소화 잘 되고 트림이 나던게 트림이 아예 나고 식후물이 올라오던게 식후물이 아예 올라오는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렇죠. 예.
2: 지금 밥 잘 먹으니까 살도 오르고 약이도 맛 좋습니다.
0: 예.
2: 이 약을 보면 정말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 야삭 약재고 약재로 만든 약이고 또 홍경천은 5,400m에서 나온 약이고 또 서장에서 낸 황금인 내가 불리는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그런 약하고 다른 약에 비해서 확실히 특수합제다.
0: 아, 예, 그렇죠. 예.
2: 그러면 우리는 이 약 먹으면서 남편과 아들이 건강 상기력을 약을 배달 받아왔는데 내가 소개를 해서 우리 지금 친구도 지금 수변인데 우리 그분은 다발성 뇌경색이 두 번 오고 혈압이 영 높다 합니다.
0: 예.
2: 그리고 그 남편도 지금 그 남편도 혈압이 약고 심장이 영 불편해서 그랬으면 이 둘 다 쓰고 있는데 이 약이 그렇게 효과 좋다며 지금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해서 배달 받겠다 합니다.
0: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이제 딱 10일까지 이거 하는 우리 활동이니까, 우리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혈압이 온전한데, 정말 31년 서약을,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0: 예.
3: 그러다, 상사님이 강의를 듣고, 단야신 예방 먹고 있는데, 조금 혈압 조절이 잘 되지, 몇 달 후, 선생님 지도도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0: 예.
3: 그러니까 나 8달 만에 단약 심혈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이거.

0: 예. 그리고 나는 또 오른쪽 경동에 빵콜이 있어서 항상 거짓말 사는데 아 신내방 떡다방 먹고 검사하니 경동에 빵콜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아 예. 야, 어떤 분들은이 예, 그 다섯 달, 여섯 달, 아 여덟 달, 아홉 달 이렇게 잡수고 지금 경동에 빵콜이 없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저는 예. 아, 심장이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덥다고, 아, 앞뒤 가슴 속속 지금 간다고, 특히 집이나 들어서 문부터 열어 놔야 숨이 나온 것 같은데, 아, 심내만 뭐 후부터, 예, 아, 관절도 유연해지고, 아, 집어 들어오면 정말, 야, 숨이 홀라며, 일정상 하나하나씩 좀 해결됐습니다, 나.
1: 아,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0: 예. 예. 그래, 내가, 좋아진 거 보고, 우리, 내 친구, 친구하고 친척들도 이야기 먹고 있는데, 야, 다 효과 좋다며, 아, 나를 소개를 해서, 나를 칭찬한다, 지금.
1: 하, 이 약은, 이, 누구를 소개를 해주면 욕 아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냐.
0: 예, 야, 저거, 그러고도, 아, 내 소개는 동우 부부관인데, 아, 둘 다 뇌경색하고 한 번 또 관절이 안 좋아, 야, 앉았다 일어나서 한번 영어도 뭐 짚고 일어나더니, 이 심내방 먹는데 관절도 영 좋아졌다면 조금 영 좋아합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이게 화도시 또 좋지. 아무래도 이 양 계속 먹게 되면 36가 받아, 받아, 그냥 논으로.
1: 예, 36가, 예, 배달 받으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저녁에도 배달 되니까니.
0: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당약 신내방을 먹고 있는 환자인데.
1: 예.
3: 이하고 먹고 지금 얘 귀에서 그렇게 소리 나던 거에 반년 먹고 얘 여미 병원에서는 귀에서 소리 나는 것을 치료 못한다고 합대다.
1: 아 예.
3: 예, 내 이하고 먹고 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얘 이하고 먹고 이래가지고 소리 반년 만에 소리 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지.
3: 예, 예,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서혈하고 서약인 고혈압이하고 얘 22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2년 사후 장약 심내방 먹고 있는. 네, 야도 딸다오 이약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댐까.
1: 예.
3: 그리고 얘 심장이 불편해서 얘 쾅쾅 맥히고 얘 아프고 얘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얘 통세나고 얘 발돌로 눌러 놓는 것 같고 얘 엄청 고생했는데 얘 지금 이거 먹으면서 얘 그런 증상이 완전히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예.
3: 저는 소변이 너무 싸다서요. 온밤 몇 번씩 일어나서요. 장국 같지 않아요. 엄청 고생했는데 이거 먹으면서 예, 지금 소변이 하루 저녁 한 번 아니면 통잔다고 예, 그럽니다. 그래도 예. 예, 우리는 예, 남편하고 약이 효과 좋으니까 예, 둘이 같이 먹자고 예, 이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 예.
3: 그런데 예, 내 소개 중에 우리 남편 친구는 예, 파키스병이 있어가지고 얘 신경이 예민해서 얘 밤에 자지도 못하고 계속 관절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얘 이거 먹고 얘 효과가 좋아서 얘 이번에 36가 배달 받겠단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지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20년 넘었습니다.
1: 네.
4: 혈압이 높아가지고, 예. 그런데 그, 저기, 혈압도 높은지만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자꾸 뭐, 불시를 올라가고, 예.
1: 다도 있지, 여기가.
4: 다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1: 예.
4: 그 혈압이 오른다면 막 뒷걸음 당기고, 예. 오지름증이 나고, 막 메스껍고, 이래 굽진실도 따라가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그러다가 얘 그 장약 심내방 이렇게 강의를 듣고서 이거 먹기 시작했는데 몇 달 되니까 얘 혈압이 영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1: 예. 아, 예.
4: 선생님과 토론해가지고서 감량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방법을 써가지고 그랬는데 두 달 먹으니까 혈압이 완전히 안정됐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지금은 심내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상당히
1: 잘 되지요. 예. 혈압 조절이.
2: 여보세요.
4: 예,
1: 예,
4: 좀 저기 뭔가 편안해졌습니다.
1: 예.
4: 좀 나다 말인데 혈압을 해서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머리가 이렇게 띵하고 오지름증 나고 예, 아프고 정신이 나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랬는데 예, 지금은 예, 그 머리 안에 개운하다 말입니다. 정신 난다. 머리 안에 말투 관계 예. 정신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0: 난 증상도 없어지고 오림증도 없어지고 예, 영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여실금이 있어가지고 예, 소변 이렇게 참지 못하고 예, 급하단 말입니다. 화장실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실수라고 예, 그래서 영 고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바깥에 나갈 때는 그거 위생대 같은 거 가지고 댕겼습니다.
1: 이야, 예.
0: 실수를 할까봐 위생실 찾지 못하고 고사할까봐 예. 예. 그런데 지금 여실금이 좋아져가지고 예, 좀 편안합니다.
1: 예.
0: 저리고 아프던 증상도 없어지고, 예, 급하던 것도 없어지고, 영 편안해서 어디 나댕길 때도, 예, 근심 것도 없습니다.
1: 좋았지.
0: 그래서, 예, 우리 둘은, 예, 그 다른 약 아예 먹습니다. 지금 이 심내방만 먹는단 말이에요,
1: 예.
0: 우리 부부가. 예, 그래서, 예, 약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 참가를 해가지고 쐈습니다. 36강
1: 예.
0: 받아 왔습니다. 근데 우리 오빠가, 예, 그 혈압이 이렇게 세게 났단 말입니다. 세게 났고,
1: 아.
0: 예. 예, 혈압이 낮고 맥이 안 아팠던데 혈압이 낮아 그런지.
1: 혈압이 낮은 사람들이 원래 맥이 없습니다.
0: 예, 그래서 입을 열면 맥이 없다는 소리만 달고 있었습니다.
1: 아.
0: 그리고 예, 사지도 저리고 예, 머리도 어지럼증도 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예, 내 소개를 해서 이게 좋다니까 써봤는데 예, 상당히 효과 좋단다.
1: 아, 예.
0: 맥이 없던 게 기운이 나고 예, 사지 저리고 아프던 것도 없어지고 예,
1: 날 수 있습니다.
0: 혈압도 조절이 되고 예, 그래 용서합니다. 그러면서는 약은 맨발을 잘 집어 잡았다고 소리를 하면서는 장기적으로
1: 선택을 잘 하신 것이요. 그렇게 많은 약들 중에서
0: 예예 예. 그러면서 이번에 활동도 좋지 해서 전에 그런 저기 좋다는 길에까 쌌답니다. 36강에
1: 예.
0: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싸겠답니다.
1: 예. 이번에 36곽 사시면은 1,980원짜리 그 이 공기청정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
0: 예, 예.
1: 그리고 또 현금 또 4,752원을 감해 주지. 좋죠. 예.
0: 예.
1: 얼마입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1: 예,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지금 방송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1: 예.
3: 선생님 강의를 예.
1: 예.
3: 근데 우리 아빠는 혈압 조절 안 돼가지고 예, 서약 이제 혈압약에 30년을 살아오며 먹었습니다.
1: 아, 예.
3: 예, 혈압 엉성하게 돼가지고 소리.
1: 그렇죠, 예.
3: 그런데도 중풍이 걸리고 노공이 왔댔습니다. 예.
1: 예.
3: 그래서 근육통이 심하고 그다음에 저기나 밥 못 자고 위나빠 밥은 못 먹고 그다음에 반신 잘 못 써가지고 부들부들 떨며 다녔댔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런데 그 후에는 이거 여성이나 혈압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서 요즘 그저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 선생님이 방송 광고 듣고서 이에 서상약 이상약 좋다는 소리 듣고서 이거 기본등 해서 이거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말과 같이 정말 이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위에 적게 먹고 그다음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방법이 또 있는 거 이거 같이 쓰니까 나의 야득달만이 혈압이 조절이 그렇게 온정 잘 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이 신예방만 먹는데도 나 그렇게 좋아집니다.
1: 아, 그렇지.
3: 이거 많이 팔팔해졌습니다. 다른 약은 우리 먹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예. 원래 이 약밖에 지금 많이 잡습니다.
3: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밤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1: 아유, 예, 선택을 예. 잘 하신 겁니다. 아주.
3: 그래 예. 나도 또 이거저기나 심장이 나쁘고 그다음 밤을 잘 못 자고 소변이 살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 올바네 가족들이 무슨 경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같이 나갔다도 이제 깍깍 모르고 돌아오고 이랬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팔팔해졌습니다. 예, 똘똘해졌습니다. 예, 심장 숨 차게 되는 것도 이렇고 예, 위도 좋아지고 그다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다. 그런데 활동장에 가면 너는 무슨 거 먹길래 그리고 얼굴이나 뺀뺀하고 그렇게 얼굴 색깔이 좋고 그렇게 이뻐지는 거 하고 이랍니다. 그래 내 선전했습니다. 이 약 좋다고 상해방이 좋다고 그래.
1: 예.
3: 예, 우리인데 그 아줌마의 한에 저기 난 내 소개를 예, 못 부리는데 예, 어떻게 말하면 예, 이상 언니 뻘이 됩니다. 예, 어떻게 가둬야 되는 사람. 예, 그래서 어머니 그 집에 남편도 예, 심장이 아이 좋고 관심병이 있고 그다음 심장이 아파나고 노공이 걸리고 중풍이 와가지고 그래 영꽃에 우리벌이 해서 이제 못을 시작하던 게 선생님이 말 듣고 이거 였었는데 영 좀 많이 효과 좋답니다.
1: 심장병하고 그 이뇌중풍 환자들한테 정말 치료 작용이 좋은
3: 법입니다. 법에
1: 예.
3: 그래서 그 다음에 야지 그만 채타고 그랬대다. 그래 나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쌌다고 우리는 계속 먹길래 쌌는데 전에 이번에 공기성 성기수지 또 뭐 감해주는 게 돈이면 몇천원 3,4,000원
1: 4,752원 감해주지.

0: 예, 그러기는 놔두니까는 어째 이럴 때 싸야 되지 그러는 거 하고 소리 우린 싼다고 이랬습니다. 우린 쌌다고 이미 배달 받아왔다고 이래. 어, 사기네도 그러면 싸겠다. 이 여름에 더워서 못 사겠는데 원래 선풍기 싸다 하는데 공기청정 해준다니까는 공 잘라주니까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싸겠다고 이랬다.
1: 예, 그러면 저녁에도 배달 되니까 아,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신내가 어디서 이 집입니다. 예. 우리 집에 뭡니까? 남편이 이 동포 맞아서 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약이란 약은 좋다는 거예요. 다 썼지만 효과 없어서 예. 하루는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신내방 정말 선도는 잘하고 강의도 잘하십니다. 그 4,500m 이상 되는 면항원에게는 약이가 그 네 가지가 들어갔고 예. 홍길통 5,400원대 이사를 했죠. 그만입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이 들어가까 신내관 집에 있어서 마에 일치로 됐고 중풍이 또 뭡니까? 예. 두 번째 중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혈압이 하루에 세 번씩 막 잡사대에 아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서는 본인 죽음이 길밖에 없다고 나눠서는 어쨌든 입에는 했던 나와도 그렇고 아, 약 세 번, 그 혈압약 세 번씩 잡수하도 그렇고, 새벽에 어떻게든 또 한 번 잡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얻어놓은 힘을 다 버리고 얻어놓은 죽음이 길밖에 없다. 그래, 그, 이 약을 쓰기 시작한 게, 한 달을 좀 부으니까 혈압이 차차 내려오기 시작하고부터, 그 다음에는 몸이 열이 내리고, 예. 골이, 그 다음 머리 얼음지 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또 심장, 또 심장 빨리 뛰는 것도 낫고, 눈앞에 날 뿌옇뿌옇 이제 사람이 언더언더래 보인답니다. 혈압 그렇게 오를 때는.
1: 예.
3: 눈은 알지만은, 말씀 들어봐도 얼굴이 이제 아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기 시작했는데 혈압 조절되잖아요. 야, 정말 확실히 이야기 확실히 좋습니다. 어깨 어둠이 도안감이 주로 혈압 조절 잘한다 말입니다. 이거 선생님.
1: 하, 원래 저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3: 예. 원래도 그 이거 혈압 조절하는 그 중각도에서 그
1: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고 있고 그리고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야기.
3: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뭐 누구든지 좀 안 믿을 수 없다 말입니다. 예. 혈압 높은 사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정말
1: 나도 있을 때 얼마나 바쁩니까.
3: 본인이 바쁘고 어렵지 않아서 예. 정말 어떤 재풀이 오지 않는가 내게 부여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자꾸 생명이 위험한 일이죠. 그 뭡니까 그런 게.
1: 그렇죠.
3: 그게 요약이 들어가서 말도 막 다섯 가지 그 혈압약을 낮추는 그게 작용해서 글쎄 혈압이 조절 때까지 기다리면서 본인이 어떤 두 번째 그 중풍에서 벗어나고 아이 그다음에 두 번째 중풍이 그거 아이 미인했으면 그다음에 생명이 벗어난 게죠. 그 뭡니까 선생님. 예. 예예 예. 그래 선생님 또 지도하에서 또 그 혈압 조절 시키고 또 그다음에 좋은 좀 어떤 일반 또 한 가지 또 한두 가지 아껴서 또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 결합할까 더 나서는 게 아니겠다 선생님
1: 그거는 록세글로 예. 전문 이렇게 조절하는 게기 때문에 약이 아닙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 혈압이 내려가는 게 예, 록색으로서의 안전하죠.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3: 야, 어쨌든 예, 약은 약이라도 좋고 무슨 뭐 식품이라도 어쨌든 예, 대단히 그거 합치거나 예, 정말 도움을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선생님이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아이 또 이틀 사흘씩 이래도 그 도움하고는 또 전화 취해서 물어봤으면 또 그다음 나왔다시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는 아이 세 가지 이 세 번씩 약을 그냥 드리거나 이거는 그다음에 혈압 없으면 아이 조절 잘 돼서 지금 제품이 오지 않고 생명에서 벗어났지 그러니까 예.
1: 그렇죠.
3: 제가 변비 있었습니다. 한 30년 동안
1: 예.
3: 변비 있었는데 이 변비가 입천에 해결해야겠다 30년 동안 석 달 넘었을 것 같았다 그다음부터
1: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른 사람은 또 영 빠르고 조금 그 늦은 사람은 또 그 이제 집에 뿜뿜처럼
3: 열을 잡수고 또 그래서
1: 예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예. 그게 약을 예.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고 체질이 다름에 따라
3: 그다음에 해결하기 시작한 게 아이 그다음에는 지금 가서 한다 그저 딱 하루에 한 번씩 소변도 밤에 또 영 잡았습니다 뭐 소변이 소변 네 번 다섯 개인데 그것도 또 해결되지 아이 또 생각해 고가뱅이로 그게 또 나서니까 오 정말 그래 약은 어쨌든 이 치료 범위가 원래 그게 다 중풍을 치료한다 동맥경화지 그렇게 들어오다 할 수 있는 게 범위가 높지 그 뭡니까 이거는
1: 그렇죠 예.
3: 예, 약이 범위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약 믿지 그 어떤 약을 믿겠습니까

0: 내가 들면 황금이 아이 그렇게 급이 들어가지 한 가지도 아니고 걔가 나 그 약이 그게 힘이 세고 산소 저장이 많으니까 나 이 사람이 중풍에서 헤어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중풍 아이들도 심리가 집에 있는 사람도 지금 얼마 많습니다 선생님.
1: 맞습니다.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라미 이 머리에 혈관이 세 가닥부터 막히면은 그게 다 다발성 뇌경색이랍니다. 세 개 더 막히면.
0: 예. 몸이 마도 그래서 꼬리 아프고 혈압이다 머리 어지들이 난다. 보통 다 그 나가 들어본 다 그렇습니다. 60대부터 예. 또 말할 나이 없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거 치료하고 가면 예쁘지 뭐 어떻습니까? 혈액 올라가고 기다림 또 뇌출혈도 오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병이 걸리면 허리 치료되고 이런 좋은 약이니까 치료되지 그러니까 하기 전에 중풍 오기 전에 예, 이런 거 예, 좀 선생님 말씀하잖아 감면해서 예 선생님 예.
1: 원래 위방 따위 치료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첫째. 예. 병이 들고 볼까 정말 그 도리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 예. 우리는 좀 너무 많이 쌓기네. 우리 계속 쓰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1: 예. 이 혈관은 우리 성장 발육에 따라서 점차 그 길이하고 굵기가 증가되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의 과정에 들어섭니다. 예, 혈액이 흐름 속도가 빠르거나 느린가에 따라서 사람이 수명이 길고 짧음이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우리 나이가 25세 이후에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노화되는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태어날 때 아기 혈관 내벽은 아주 매끄럽고 깨끗합니다. 예.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몸속이 혈액중이 독소가 점점 많아지고 혈지하고 혈점도가 높아지죠. 예. 빗속의 노폐물이 혈관 안에 가라앉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굳어지고 절바지고 피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예. 오래 쌓이면 각종 심혈관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혈전을 녹여줘서 혈관을 소통시켜주고 혈액 공급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예, 주로 혈압, 혈당, 혈지, 뇨산이 높은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줘가지고 스코를 해결해주면서 동맥경화가 온 것을 치료해주고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병들도 치료해준다.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이 혈관을 이완시켜 혈관 안이 노폐물을 강력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막힘없이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예, 혈관도 자동차처럼 오래 쓰면 결국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혈관은 출생한 이후로 하루도 쉬지 않고 몇십 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예, 매일 10만 번 박동하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는데 1년간 보내는 혈액이량만 해도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이런 분량입니다. 예,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면 혈관 내벽은 다슬고 안쪽에는 찌꺼기가 쌓이기 마련이죠. 예, 마치 10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가 네. 공장 대형 정비를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 혈관도 철저한 년간 대상비가 필요합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 4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직장 생활을 하며 집을 떠나 혼자 살고 있는 한 지인분은요, 밖에서 사먹는 음식의 맛이 너무 질려버려서 주말에는 집밥을 해먹기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틀 꽃밥밥을 해먹다 보면 또 이상하게도 사먹는 밥이 생각납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파는 음식의 지향은 집밥이고 모든 집밥의 지향은 파는 음식이다 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닐까요? 얼핏 보면 반대편에는 두 가지이지만 다른 쪽에서 상대방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큰 비가 내리겠고 도나 안도 부분 지역은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8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6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도나 안도 부분 지역은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8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6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주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조금은 징그럽게 생긴 문어. 그래서 문어가 외계 생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네, 바닷속 가장 신비로운 생물을 꼽으라면 당연 문어입니다. 문어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과도 다른 독특한 신체 구조와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어 바다의 외계 생물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문어의 놀라운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문어는 심장이 몇 개일까요? 문어는 심장이 무려 3개라고 하네요. 두 개의 심장은 아가미로 혈액을 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문어가 헤엄칠 때 온몸 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문어는 헤엄치는 것보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자, 헤엄을 치면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방금 지쳐버리기 때문인데요. 자, 문어는 주왕에 하나의 큰 뇌가 있고 8개의 팔 각각에 하나씩 총 9개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팔의 뇌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어의 팔은 주왕뇌의 명령 없이도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의 팔은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물건을 조작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네, 게다가 신기하게도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죠. 인간의 피는 철분 기반의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은색을 띠지만 문어는 구리 기반의 헤모시아닌이라는 단백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가 파란색입니다. 이 구리 기반 혈액은 낮은 온도와 낮은 산소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산소를 운반할 수 있어서 깊은 바다에서 살기 적합합니다. 문어는 피부 색깔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피부 아래에 있는 이 특수한 색소세포인 크로마토포를 이용해서 배경 색깔뿐만 아니라 질감까지도 흉내냅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주변 환경에 맞춰 몸의 색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문어는 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파란 고리 문어는 치명적인 신경독인 테트로도톡신을 가지고 있어 한 마리 독으로 성인 26명을 치사할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일반 문어의 독은 우리에게 치명적이지 않지만 문어를 다룰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어는 놀라운 지능과 독특한 신체 구조로 인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연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퍼즐을 풀며 뚜껑을 열고 개체별로 다른 성격을 가진 문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생명체임이 분명합니다. 자, 외계 생물체로 불리우는 문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뭐 환상 이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이 외계 생물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문어처럼 생긴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자, 다음에 문어를 혹시 사신다면 잘 관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름철 습도가 높아지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집안 곰팡이인데요. 이 곰팡이는 한번 생기면 제거도 어렵고 우리들의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집안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창문을 꼭 닫아야 할까요? 자, 정답부터 알려드린다면 아닙니다. 비가 잠시 멈췄을 때 창문을 열어서 10분에서 15분간 환기해 주십시오. 실내 습기를 빼는 가장 빼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주방과 욕실은 조리나 샤워 후 바로 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이 제습기나 에어컨의 제습기 능을 사용해 습도를 조절해 주십시오. 특히 장마철에는 하루 2시간에서 3시간씩 가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세가 부담된다면 습기가 많은 곳에만 집중해서 사용해도 효과적입니다. 옷장이나 신발장은 습기가 차기 쉬운 공간인데요. 뭐 실리카겔 제습기나 재사용 가능한 제습 용기를 넣어두고 2주에 한 번씩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사이에 벌려서 옷을 걸어두는 것도 통풍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샤워 후 욕실 벽과 바닥의 물기를 밀대나 타월로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 포자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욕실 문은 항상 열어두고 환풍기를 30분 이상 가동해주면 곰팡이 예방이 효과적입니다. 설거지 후 싱크대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마른 행주로 닦아주십시오. 싱크대 실리콘 부분은 곰팡이가 가장 잘 생기는 곳입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1대1로 섞어 주 1회 닦아주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장마철에는 침구류의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여름 이불은 2주에 한 번씩 세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조가 어렵다면 다리미로 열을 가열해 곰팡이 포자를 제거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가구를 벽에 바짝 붙이면 벽과 가구 사이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구를 벽에서 5에서 10cm 정도 띄워서 배치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파나 침대 밑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부와 실내 온도 차이가 크면 자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의 원인이 됩니다. 에어컨 온도는 24도에서 26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고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에 결로가 생겼다면 바로 닦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미 생긴 곰팡이는요, 베이킹소다 페이스트, 그러니까 베이킹소다 더하기 물을 발라 30분 후 닦아내거나 과산화수소를 분사해서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곰팡이가 넓은 면적에 퍼졌다면 전문업체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미리 예방해서 쾌적한 여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창문과 거실 바닥과 거울 청소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창문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층 아파트의 경우 외부 청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길다란 손잡이가 달린 물걸레 청소봉이나 냉면 자석 유리닦이 등을 이용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청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부 창을 닦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우선은 실내 유리창 청소를 깨끗하게 해보도록 해보십시오. 조금 더 깨끗한 창문 청소를 위해서 최소한의 청소 도구는 필수입니다. 꼭 필요한 준비물로는 주방 세제, 분무기, 스펀지, 스퀴지, 신문지, 사용하지 않는 젓가락입니다. 스퀴지 한국말로는 꽈수이 쏴인데요. 자, 써보신 분들 아마 알 겁니다. 끝부분에 고무가 달려 있어서 물기 제거를 완벽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 참잘 만들어진 것들이 있답니다.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가 있으니

뭐 이참에 뭐 하나 정도 장만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화장실 바닥 물 제거로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실 바닥을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거실 바닥은 작은 부분만 먼저 해보고 뭐 실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없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쌀뜨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첫 쌀뜨물을 버리고 두 번째 쌀뜨물을 분무기에 넣어 바닥에 분무하여 닦아주거나 쌀뜨물에 걸레를 빨아서 다 바닥을 닦아준 뒤 마른 걸레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거실 바닥의 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윤이 나며 왁싱한 것처럼 거실 바닥이 코팅된답니다. 이렇게 오늘 저랑 함께 잡단 지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결코 대립만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갈등의 중심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평행을 찾아가는 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황소라 PD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계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방송 이어집니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병원은 영길시 현대병원입니다. 네, 영길시 현대병원은 예, 많은 병원들 중에서 어떤 독특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가, 예, 어떤 그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영길시 현대병원은 전국 각지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장기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또 현대병원에서만 연구 개발해낸 특색적인 치료,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 모두 30가지 난치병 치료에 지금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치료에서 또 치료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예, 여러 만성질병, 난치병에 대해서 예, 요즘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예, 림상에서 역시 적지는 않습니다.
0: 네,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께서 문의하셨는데요. 하루 종일 침이 나지 않아 마르고 마른 음식을 삼키기 힘들며 또 눈이 건조하고 따갑고 빛을 두려워합니다. 인공 눈물과 목 알약에 의존하고 또 끊으면 바로 건조해지는데요. 자연 치유가 불가능한 걸까요?
1: 아,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이 그 한어로 그냥 직역하면 건조 종합증을 가리킵니다.
0: 네.
1: 건조, 예, 마른다.

0: 하는 뜻입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은 역시 자가 면역성 질병. 예? 예, 자가 면역이란 뜻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예, 원래의 작용이 아닌 예, 거꾸로 작용해서 자신의 몸의 조직을 공격해서 예,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예,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그렌 증후군은 이 눈과 주로 예, 침샘에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안구 건조증이나 구강 건조증, 예, 각막염, 결막염, 예, 소화불량 같은 질병을 흔히 일으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흔히 쓰는 것으로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을 쓰면 면역력이 점점 더 저하되므로 폐염도 잘 오고 신우신염에 피부 감염 예, 등 세균성 질환에 예, 쉽게 이완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악성 종양이나 림프종, 백혈병 발생이 일반인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높아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선체 염증, 위축, 분비 기능을 상실함으로 림상 증상으로 예, 눈이 마르고 예, 눈이 말라서 이게 그저 눈병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눈에다 자꾸 약을 떨고여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입도 마르고 예, 입이 자꾸 싹싹 말라서 음식 넘기기가 매우 힘들합니다. 예, 눈에 기본 눈물이 부족해서 예, 마르니까 결막염, 각막염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한번 일으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떤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1: 네.
0: 아, 그렇게 많은 약을 써봤는데 잘 낫지 않는다 하면 한번 이게 단순한 입 마른 증이나 눈 마른 증이 아니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입이나 눈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전신의 증상도 있습니다.
1: 네.
0: 보통 자가면역 질병이란 여러 기관의 문제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도 관절이 붓고 아프고 강직되고 뻣뻣하고 류풍습 관절염과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피부에는 자반이 잘 생기고 피진이 발생합니다. 내장까지 침범해서 폐나 신장, 간장, 혈액계통, 간질성 폐질환, 빈혈, 예, 그리고 환자는 많이 피곤하고 맥이 없고 예, 장기적으로 또 미열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자가면역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리 큰 병원 3급 병원을 찾아가도 증상만 공제하는 예, 방법 그러니까 눈에다가 안약을 떨고 엮고 입안에다가 또 그 물약 같은 것을 예, 뭐 넣는 방법으로 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증상만 공제해 주는데 예, 이거는 실제 말해서 근본적인 원인 면역을 바로 잡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그 근본적으로 이 면역의 기능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침샘이나 눈물 그 샘을 활성화시키면서 수복해주는 방법 예, 그건 다만 영길시 현대병원밖에 없습니다. 예, 눈물샘, 침샘 자체의 분비 기능을 되살리는 근본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치료받고 나면 예, 입마름증, 눈마름증 예, 이런 주요 증상이 개선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외용약에 의존하지 않도록 예, 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연락전화는 265-2120에 예, 265-2120에 연락하시면 더 상세한 해답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예약을 하셔서 예, 직접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0: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배체특병 확진 환자께서 또 문의하셨는데요. 구강생식기 점막에 반복적으로 궤양이 생겨 화끈거리고 아픕니다. 호르몬제를 먹으면 빨리 낫지만 용량을 줄이거나 끊으면 바로 넓게 재발합니다. 호르몬 장기 복용 부작용이 심한데요. 장기 관리 방법이 없을까요?
1: 아, 이 배체특병에 들어 못 본 사람 많습니다.
0: 많죠.
1: 예, 네. 이거는 자가 면역 질병 중에서도 좀 예, 희귀 난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역시 배체특병은 전신에 예, 그 크고 작은 혈관을 예, 손상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0: 네. 예.
1: 자가 면역 질병, 공격의 대상이 무엇인가?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야 하는 이 면역의 기능이가 자기 몸에 크고 작은 혈관에 대해 손상 줍니다.
0: 네.
1: 사실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풍부한 곳에는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예, 이제 말하는 그 이 구강의 염증 궤양도 물론 그리고 외음부라든지 또 눈의 포도막염 예, 예, 눈의 안구에 포도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혈관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면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실명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피부에 홍반도 생기고 결절이 생기고 관절통이 생기고 예, 소화도 질병에 신경에 혈관에 여러 가지 손상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예, 아주 어렵습니다. 예, 이 병에 걸렸다면 참 환자는 매우 괴로운데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이 병 진단 받은 분은 큰 병원은 다 찾아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증상만 공세해주는 예, 치료, 예, 호르몬 억제제, 예, 예, 격소 말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본질을 바로잡지 못해서 끊으면 당연히 재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호르몬의 복용에 예, 그 전점도 잠시는 있지만 그것도 잠깐 나쁜 점이 또 따라옵니다. 비만으로부터 또 그 고혈압에 혈당도 높이고 또한 간장 신장에 대한 손상도 있고 골다공증과 같은 부작용 유발하기

0: 때문에 장기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영결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그 내부 전신 면역 조절 치료로서 호르몬의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전신의 점막에 면역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예, 그래서 호르몬 없이 병세를 안정화시킬 수 없는 이런 분들, 발생이 그 횟수를 줄이고 또 면적을 크게 줄여줍니다.
1: 네, 고령 중증 난치성 골다공증 환자분인데요. 매일 칼슘제를 복용하고 또 우유도 섭취하고 골소실 억제 주사를 맞아도 전신뼈가 쑤시고 아픕니다. 네, 다시 검사해도 골밀도는 계속 낮은데 또 칼슘 보충이 왜 효과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0: 골다공증의 골이 밀도 강도가 다 떨어져서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긴 것을 골다공증이라 하는데
1: 네.
0: 이게 사실은 희귀한 병이 아닙니다.
1: 네.
0: 이게 많은 분들이 특히 연세가 높은 분들한테 흔한 문제입니다.
1: 네.
0: 예, 그렇지만 이 골다공증이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칼슘 보충하면 되겠다 하는 예, 네. 이런 안정감으로 칼슘제는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1: 네네, 모두. 그렇죠.
0: 예, 누구나 그게 좋더라 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1: 네.
0: 이 칼슘이가 문제는 흡수율이 낮습니다.
1: 네. 예.
0: 또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1: 네. 예,
0: 실제 권장량은 하루에 700mg 내지 1000mg 정도 이상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데 실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예, 절반도 따라 못 갑니다.
1: 네.
0: 예, 쥐는 체상이 적어내서의 음식에서 100%로 칼슘을 흡수하는데
1: 그런가요?
0: 사람은 음식에서 40 내지 60%밖에 흡수 못합니다.
1: 네.
0: 예, 거기에다 부족하니까 칼슘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 의사들이 그러더라 해서
1: 네, 그렇죠.
0: 예, 보충하지만 이것도 안타깝게 칼슘 보충제 흡수율이가 10%밖에 안 됩니다.
1: 너무 낮은데요.
0: 예.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로서 그냥 이 부족한 것을 해결한다면 실제 이 칼슘 보충제는 흔하고 값이 싸고
1: 네.
0: 예. 그러니까 뭐 골다공증에 걸릴 사람이 없어야 맞는 건데
1: 그렇죠.
0: 예. 그러나 실제 보면 이제 골다공증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데 모두 혈압이나 혈당 검사는 잘 하지만 골밀도 검사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 예 골밀도 BM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검사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마이너스 1.0이면 정상이고 이 수치가 마이너스 1.5면 골감소,
1: 네.
0: 마이너스 2.5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1: 네.
0: 우리 몸의 뼈에서 이 칼슘을 받아들이고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관건적인 이 구조물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골소주, 예, 한으로 구시오량이라 하는 예, 골소주가 있습니다. 예, 이 골소주가 나이가 들면 점차적으로 이게 가늘어지고,
1: 네.
0: 간격이 커지고, 예, 예, 끊겨지고, 이러면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칼슘을 아무리 섭취하도 해도 골소주가 붙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체외로 배출돼서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고 흡수 못하니까 아무리 많이 보충해도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1: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0: 설비가 고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계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이 골다공증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내 몸 안에 뼈가 어떤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이고 또 직접적으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게 삶의 질을 크게 떨궈드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0: 네.
1: 문제는 뼈가 부러진다.
0: 그렇죠.
1: 골절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0: 네.
1: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 3초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한 명씩 생긴다고 하니까
0: 네.
1: 그래서 매년 11월 2일은 세계적인 골다공증의 날로 결정됐습니다.
0: 네.
1: 이게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뜻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해결 방법이 없이 칼슘만 보충하는 방법 이거로서는 잘 해결 안 됩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내부 자가 골 형성 세포를 활성화하는 치료로서 이미 경화된 그 골 소주를 부드럽게 하고 칼슘이 침착이 되도록 돕습니다.
0: 네.
1: 예. 칼슘을 먹었는데 그게 침착이 안 되는 게 문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자체 골 밀도를 높여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전신의 뼈가 아픈 골다공증이 있으면 증상이 좀 등 뒤나 이 척추뼈에서 좀 먼저 나타납니다.
0: 네.
1: 뼈가 아프다. 등 뒤가 불편하다. 이런 증상도 개선해주고 그리고 너무 쓸데없이 칼슘 복용만 하는 이런 것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사까지 맞는데 이렇게 칼슘을 너무 많이 보충하면 무슨 문제 생기는가 하면 우리 인체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합니다.
0: 네.
1: 이러면 뼈 속에 있는 칼슘이가 이 혈액 속으로 빠져나오게 합니다.
0: 네.
1: 원래도 지금 칼슘이 부족해 걱정인데 또 빠져나오기까지.
0: 네. 더 부족해지겠네요.
1: 그다음에 혈액 속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이게 혈관벽이 쌓여서 그 석회화를 만들어서
0: 막히겠네요.
1: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0: 네네.
1: 그다음에 이 칼슘은 다 신장을 통해 배설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신장의 결석도 일으킬 수 있고 변비증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서 대후에 칼슘 좋더라 해서 복용만 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0: 네. 네, 또 장시간 서 있고 보행하시는 비만 중장년 분들께 발바닥 근막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뒤꿈치가 심하게 찌릿하고 족욕하고 팔스 붙이고 발 마사지하면 잠시 괜찮지만 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면 바로 재발합니다. 완치할 수 없는지 또 문의하셨습니다.
1: 아, 이것이 의학적으로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이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의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0: 네.
1: 희소하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 일어나 걸자니까 아, 발바닥이 찌릿하다. 예?
0: 네.
1: 이런 얘기 잘하는데 이거 흔한 문제입니다.
0: 네.
1: 예. 이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그 뼈의 전대측과 다섯 앞에 다섯 발가락 뼈를 이어주는 예, 근막에 발의 아치를 유지해주고 발바닥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1: 예, 족저근막이 반복적으로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예, 족저근막염 임상적으로 흔한 질환인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 그리고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할 경우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질환이 바로 이 족저근막염입니다.
0: 네.
1: 특히 구조적으로 오목발이거나 평발일 경우 그리고 장시간 오래 서 있거나 등산한 뒤에 계단 오르기 후에 갑자기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발바닥 근막의 깊은 곳에 이미 섬유화 결절이 반복적이 되면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땅바닥을 디디면 그 통증이 생기는데 이럴 때 예, 그 보통 아프면 모두 파스 사용을 선택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 파스를 사용하면 표면의 근막만 부드럽게 할 뿐 깊은 곳에 단단한 근막의 결절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0: 네.
1: 예, 연결시 현대병원을 찾으면 발바닥의 뼈쪽 미세 이완으로서 섬유화 결절을 제거해주고 발바닥의 근막의 그 장력을 풀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 발바닥을 땅에 대거나 또 걸으면 그 통증이 생기는 것을 빠르게 해결해주고 그리고 생활 관리를 잘하면 예, 재발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사실 우리 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약적으로 놓고 봐도 발은 제2심장이라고 하는데 발바닥에 예, 혈자리가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이런 예, 발바닥에 이상이 있으면 그저 발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혹시 내 몸에 다른 데 어떤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이같이 어디 가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많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예, 이런 것을 해결해 드리므로 환자분들이 적지 않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병원의 연결 전화는 265-2120, 265-2120입니다.
0: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추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수의 종년연설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0: 습근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5권 특히설명회가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1: 7일 훈장 수상자 왕오창이 공적을 숨기고 당의 지극히 총성이 왔습니다.
0: 신규 직업 상해보장 시험 보험 가입자 수가 2,990만 명을 넘었습니다.
1: 보도 이어 시세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백년 대당의 초심은 반석 같고 민족 부흥의 대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을 통해 빛나는 여정을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전망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도정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업적을 쌓을 때 대한 결심과 자신감을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주왕과 국가기관, 인민단체의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 속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둘이에 더욱 굳게 단결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행하며 초심과 사명을 실천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했습니다. 홍선이 출항해 새 천지를 개척해서 중화 거선이 안정적으로 멀리 항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의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열었으며 막스주의의 강력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세계 역사 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단조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정확한 당림에 손색이 없습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에 깊이 있는 총화는 신시대 새 노정에서 계속 분발해 다시 한번 영광을 창조하려는 모두의 자신감과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조직부 조직2국 양소강 부국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빛나는 여성을 돌아보고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고 말했습니다. 105년의 끊임없는 노력은 중국의 사물을 잘 처리하는 데서 당이 핵심이고 특히 당주왕의 집중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조직 업무의 전 과정과 모든 측면에 관통시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제 분야의 인재들을 당과 인민의 사업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사사 과계부사상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현장에서 듣고 매우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은 인민을 이끌고 수십 년 만에 발달국이 수백 년간 걸어온 공업화 과정을 완성하고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두 가지 기적을 창조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해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의 영도라는 이 최대의 장점을 잘 유지하고 잘 활용하며 잘 발전시켜 당주왕의 재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해야 합니다. 전국 총공회 선전교육부 사상정치지도처 처장이며 1급 조사연구원인 하자릉은 습근평 총서기는 105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다고 말하면서 이 힘있고 감격적인 말을 듣고 감동과 자신감으로 차 넘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도록 종업원들을 이끌고 종업원들이 노동계급의 실천과 책임감으로 중국식 현대화와

강국 부흥 사업을 위해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앙정법위원회 정책연구국 최국승 부국장은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막수주의에 빛나는 문헌이라고 말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당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도 아래 광범위한 인민을 인솔해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법전선의 간부로서 우리는 신념을 굳히고 뜻힘없이 노력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이 105년의 분투에서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와 인민이 중국공산당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근본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이나 정치 역량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서기는 6가지 시종으로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라는 관근적인 비번을 설명함으로써 우리 당이 시종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가르쳐주고 존칙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사사 소정 사장은 총서기는 중국공산당이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6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제시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특질이 있었기에 당주왕의 굳건한 영도가에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심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났으며 중대한 혁신 성과들이 용솟음쳐 나왔고 과학기술 혁신이 고품질 발전에 전면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생태환경부 기관 당위원회 일상근무 담당 부서기인 이홍병은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바로 이 비할 수 없는 우수한 특질로 생태문명 건설이 리론에서 실천으로의 역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추진해 인민대중신변의 환경이 날로 더 좋아졌고 하늘이 더 맑아지고 산이 더 푸르르며 물이 더 깨끗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생태환경 보호의 재반 업무에 잘 관철함으로써 착실한 자세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웅유한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중앙사회사업부 반공청 림지 주임은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 학습관철을 습근평 당건설사상 학습관철과 긴밀히 결부시켜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사회관리의 길을 뜻힘없이 견지하며 신흥 분야의 당건설을 잘 틀어지고 기층관리에 대한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힘을 모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업무를 잘하고 서로 다른 사회 군체의 관심사와 요구를 총괄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역사전람관 리종문 관장은 중국공산당 전람관은 개관한 지 5년이 된다면서 그동안 광범한 당원 간부와 대중 그리고 외국 원수와 정계 요인들이 전람관을 찾아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지 그 관건적인 비번을 찾았고 중국공산당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며 중국공산당의 이야기, 신시대의 이야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이야기들을 잘 엮어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터전을 알심들여 정성껏 건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새 노정에서 당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자면 전체 중국공산당원들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발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견지하고 반드시 단단히 인민의 의지에 역사 위협을 창조해야 하며 반드시 전진의 길에 나타나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반드시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총서기의 5가지 반드시와 관련한 명확한 요구를 솔선적으로 잘 관철

0: 자신감을 가지고 게으름 없이 분투하면서 고난과 위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지속적으로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당풍정풍감독실 마참부주임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단호히 관철 실시하고 사명책임을 짊어지며 당의 우수한 특질을 발행하고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를 게으름없이 추진하며 부패를 저지를 용기도 방도도 생각도 없도록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고 당과 인민대중과 혈육적 연계를 긴밀히 하며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것을 돌출이하고 파리와 개미 탐호를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가 기층으로 연장되고 대중신변으로 연장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외교부 아메리카 대양주사 제1당지부 서기이며 1처 처장인 팽배는 총서기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타고난 국제주의 정서와 세계 대동을 추구하는 역사적 사명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세계 100년 변곡이 가속화되는 배경에서 총서기가 제출한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새 노정에서 우리는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세계 중국의 지혜, 중국의 방안, 중국의 힘을 기여할 것입니다. 전국 여성연합회 조직부 양정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잘 배우고 깊이 터득해 당건설의 인솔 역할을 견지하고 여성건공개혁 행동을 잘 실행함으로써 억만여성들을 단합인솔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관심과 온정을 여성자매들에게 전달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과 실질적인 일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공청단 주황 국제연락부 국제기구처의 정열처장은 총서기는 연설에서 전 당은 청년들을 중시하고 관심하며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청년들이 원대한 포부를 수립하고 시대의 중책을 과감히 짊어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청년들이 당의 말을 잘 듣고 단호히 당을 따르며 각 분야에서 계속 분투하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광범한 청년들이 새 노정에서 역사의 계수를 잘 달리면서 청춘으로 길을 닦고 리상을 빛내도록 해야 합니다.
1: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설명회가 이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반영한 권위 조작으로서 새 노정에서의 중국식 현대화의 리론과 실천을 생동하게 구현하고 중국이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리념과 방안을 깊이 설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터키 수교 55주년의 점에 양국이 현대화를 주제로 진행한 국정운영 경험교류는 정치 상호 신뢰를 정진하고 발전 전략의 주목을 추진하며 손잡고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요조합니다.
0: 7일 훈장 수상자 왕의창은 올해 90세의 고령입니다. 18세 병영에 투신한 그는 두 차례 U2형 고공정찰기를 격추하는 작전에서 큰 기여를 함으로써 1등 공을 세우고 두 차례 특별 진급을 했습니다. 제대 후에도 그는 공을 숨기고 60년이나 혁혁한 공군을 숨긴 채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90세의 제대군인 왕의창은 퇴직 전까지 안위성 소현의 원 백화점 부경리였습니다. 18세 그는 소원대로 군에 입대해 항공병 전사로 됐습니다. 1958년 국가가 비밀리에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창설하자 왕의창은 공군 지대공 미사일 부대 2형 3련에 선발돼 미사일 조립과 산화제 보조 연료 주입 등 위험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U2는 미군의 최신식 고공정찰기로서 우리 영공에 자주 침입해 각종 핵심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왕의창은 U2기가 고도 2만 3천m까지 비행하지만 우리 비행기는 1만 7천m밖에 오를 수 없고 고사포는 최대

0: 만 미터까지밖에 미치지 못해 적 정찰기를 격추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인기를 격추하려면 미사일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정찰기를 미사일로 격추해야 했던 왕어창을 비롯한 제1진 훈련생들에게는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길을 모색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어창은 당시 우리에게 다른 무기가 없었기에 나무로 미사일 모형을 새기고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짜 조작 버튼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만 차례의 모의 훈련을 거친 왕어창은 부대 1급 기술 능수로 성장했고 드디어 강서성 상여로 파견돼 유의 고공 정찰기를 매복 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1963년과 1964년 왕어창이 소속된 제2형은 강서성 상여, 복건성 장주에서 차례로 두 차례 유의 고공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뛰어난 전공을 세웠기에 왕어창은 1등공을 세우고 조기 계급 진급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1973년 왕어창은 19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지방으로 돌아와 소현 백화점에 배치돼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왕어창은 당의 정책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한 장의 벽돌과 같아 당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옮겨가겠으니 아무 의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 소현 백화점 동료 진구는 왕어창을 두고 그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 고집쟁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를 그 무엇보다 중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 간 뒤 꼬박 45년 동안 왕어창은 자신의 전공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전국 퇴역군인 정보 수집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의 영웅적 업적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공적을 세우고도 명예와 리익을 담담히 여기며 당에 충성하고 아낌없이 헌신한 그의 모습이 바로 구순 로병이 써낸 가정과 국가에 대한 한 공산당원의 답안지입니다.
1: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신규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 노조 가입자가 2,990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건설병단에서 시범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사 장설동은 한 화물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화물 수송 과정에서 실수로 골절상을 입고 플랫폼 직원의 안내하에 보험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장설동은 병원 진료 증명서와 골절 영상을 제공하고 6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여기에는 작업 손실 비용, 영양 보상 등이 포함돼 1차적으로 카드에 입금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설동이 누리는 보상은 바로 우리나라가 택배 배달원,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 화물 운송 기사 등 플랫폼의 령활 취업 인력을 위한 직업상해 보장으로 의약칭으로 신규 직업 상해라고 불립니다. 한 시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책임자 왕궁은 현재 기업의 신규 직업상해 시점 보험 가입 금액이 2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왕궁에 따르면 현재까지 280만 명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고 보상 사례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신규 직업상해의 추진은 운전사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직업상해 보장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1일에 시작됐으며 출행과 축속배송, 동일 도시 화물 운송 세 가지 산업의 11개 플랫폼 기업이 17개 성의 모든 배송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는 직업상해 예방 비용을 규범화 관리에 포함시키고 직업상해 보장 서비스의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추진해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장애 수당, 생활 간호비 등의 지급에 대해 신청 면제 즉시 혜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북경시는 직업상해 보장 처리 서비스에서 작은 상해 빠른 보상 모델을 도입해 경면 상해 사건의 복잡한 보상 절차와 높은 시간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산업재해 보험사무관리센터 고강은 은행과 업무 연계를 통해 급여 지급 빈도를 매월 3회에서 매일 1회로 높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작은 상해 사건의 평균 배상 시효가 10일로 단축됐습니다. 우리가 위탁한 상업 보험기관은 1대1을 전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후 봉사인원들은 전반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재보험사 부사장 겸 1급

0: 손시원인 왕대는 신규 직업 상회가 전국 31개 성과 신강 생산 건설 병단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출량업종의 9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키고 적속 배송 업종의 5개 플랫폼 기업을 시범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1: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프가 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민간 목표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우크라이나 군수기업, 연료, 에너지, 복합체 및 군용공항 등이 포함됐으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무력부대 총참모부는 2일 우크라이나군은 당일 러시아 정유공장과 드론 창고 등 목표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고코였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민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결제 QR코드가 공식적으로 위챗페이에 접속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많은 쇼핑몰과 식당, 편의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은 휴대폰을 켜고 현지 결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가 완료됩니다. 인민폐 국경 간 소비와 결제 장면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고 해외 결제가 국내처럼 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인민폐 업무 설명회에서 기자는 인민폐가 금융봉사와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가져오는 또 다른 편리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한 선박의 두리안과 팜유가 어떻게 국경 간 무역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지, 데이터 센터 투자 프로젝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경 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외 기업들이 국경 간 무역에서 인민폐 결제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가은행 이크발 부총재는 행사에 참가할 때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무역 결제, 투자, 자금 운영 등 분야에 대한 말레이시아 링깃과 인민폐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자국 통화 사용 경로는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쌍무 무역에서 인민폐 결제를 선택하거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신에너지, 데이터 센터 등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서 국경 간 결제, 무역, 금융 등 인민폐 금융 봉사 수요의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은행 오근 행장은 인민폐 국제 사용 장면이 전통적인 무역 결제에서 공급망 금융, 국경 간 투자, 자산 관리와 글로벌 자산 배분 등 더 넓은 분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료의한 데 따르면 말레이시아 중국은행은 최근 몇 년간 신용 부여, 국제 결제, 무역 금융 등 종합 금융 봉사를 말레이시아의 우수한 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레이시아 국가 석유회사 등 현지 선도 기업들도 인민폐 제품과 봉사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관련 금융조치를 통해 해외 진출 중국 자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민폐의 국경 간 사용 장면이 중국 말레이시아 금융협력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중국 말레이시아 무역과 투자 금융협력에도 점점 더 많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경 간 인민폐 업무 수불 금액은 1020억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쌍무 무역에서 자국 통화 결제 비

0: 비중이 2009년 약 1%에서 2025년 약 4분의 1로 증가했습니다. 이크발 부총재는 이민폐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등 상호 연계 체계에 힘입어 말레이시아가 이미 현지 이민폐 결제, 국경 간 이민폐 송금, 역외 이민폐 결제를 아우르는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경 간 무역과 투자에 더욱 효율적인 기반 시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성장이 양측의 장기적인 금융협력으로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나라의 화폐 금융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 통화 스와프, 이민폐 결제 은행 설립, 국경 간 결제 기재 구축과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련계 등 통화 금융협력들이 구축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기자는 위챗페이 추락 표지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이민폐 국제화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해외여행 시 현금을 좋게 환전하고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것이고 기업에게는 편리함이 송금 절차를 줄이고 환율 위험을 줄이며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편의는 국경 간 소비 체험을 개선하고 또 다른 편의는 국제 무역과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록 각기 다른 장면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경제무역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인민폐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교류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는 인민폐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조

0: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개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증거. 오늘은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령도 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이어 세 번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대에 어떻게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할지 습근평 총서기의 정체로운 론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5: 全党必须牢记，坚持党的全面领导是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的必由之路。中国特色社会主义 是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必由之路。团结奋斗是中国人民创造历史伟业的必由之路。贯彻新发展理念是新时代我国发展壮大的必由之路。全面从严治党是党永葆生机活力、走好新的赶考之路的 必由之路，这是我们在长期实践中得出的至关紧要的规律性认识，必须倍加珍惜，始终坚持，咬定青山不放松，引领和保障中国特色社会主义巍巍巨轮，乘风破浪。 行文致远。
3: 이는 2022년 10월 16일 습근평 총서기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간 연설 내용입니다. 연설에서 인용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라라는 구절은 청조 시기의 문인이자 서화가인 정판교의 유명한 시 죽석입니다. 시 원문은 이렇습니다.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으니 부리는 갈라진 바위 틈에 끄덕없고 천만분의 시련 속에 더욱 강인해지니 동서남북 부는 바람 무색하구나. 이 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고 이해하기 쉽다고 할 수 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기반인 요가 사상과 일맥상통하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중화 문화에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해 중화 문명이 세계 고대 문명 중 유일하게 중단되지 않은 문명으로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역대 유가학자들의 전승 고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우리는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밖에서 제후들을 설득하고 레이범자를 부흥시키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으며 리론을 세우고 교육과 문헌정리 작업을 다그쳤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은 바로 청산을 꽉 잡고 놓지 않은 가장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공자가 별시 후에도 공자의 제자들은 청산을 꽉 물고 놓지 않는다는 공자의 사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전국시대의 맹자, 순자, 당나라의 한유, 남송의 주희, 그리고 명대의 왕수인에 이르기까지 유가사상은 이러한 고대 성현들의 맥을 이어가며 시대와 함께 발전했고 끊임없는 돌파 속에서 자신의 왕성한 생기를 유지했습니다. 공자에서

0: 정판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요가의 집권 주장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유교 사상의 이론을 발전시킬 것인지, 어떻게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로 백성을 위해 복지를 도모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송대의 유명한 리학가 장제는 천지를 위해 성의를 부여하고 백성을 위해 생명의 경지를 이끌어내며 중도 쇠퇴한 옛 성민의 학설을 이어가고 항구한 태평성세를 모색할 지어다 라는 세상을 놀려오는 네 구절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실제로 유가학자들의 일관된 확고한 사명을 보여주며 바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않는다는 정신적 품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연설에서 청산을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관리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고대 성현들로부터 힘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단결분투하고 당을 엄하게 다스려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거선이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며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병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이름도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탄자니아 농촌의 농업 현대화를 지원한 중국 기업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탄자니아 중부 도도마주 콩고고 마을 농민 사키의 생계는 강우량의 리듬에 따라 자주 변합니다. 우기가 제때 찾아오면 온 가족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우기가 늦어지면 기아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약 1,100가구가 있는 이 마을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관계시설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작물 생산량이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가뭄기에는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관계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오래된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만 의존해야 했던 사키와 기타 마을 주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논밭에는 중국철도 건설주식위원회사 동아프리카 회사가 건설한 관계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경리인 림숙량은 기자에게 6km 의주요수로와 9km 의지선수로 그리고 14km 의도로를 포함한 해당 프로젝트는 가로 세로 교차된 수로들로 효율적인 수로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계 용수를 열어 농지에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림숙량 경리는 이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가동되면 현지 농업이 완전히 자연 강수량에 의존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식 관계 농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원이 확보됨에 따라 현지 곡물 생산량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47세의 사키는 곧 완공될 관계 공정을 바라보면서 이미 풍년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계 공정이 가동되면 헥타르당 매년 쌀 30에서 50포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극심한 가뭄이 닥쳐도 최소 15포대 정도는 보장되어 집안의 식량과 수입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로젝트의 감독 측인 탄자니아 농업부 국가관계위원회의 현장 공정사인 바하티가 약 400헥타르의 토지를 관할하는 해당 관계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농업 현대화 과정에서 리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비교적 발전된 중력식 인수 설계를 채택하여 기존의 양수 관계 방식처럼 연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1년 1 모작 재배 방식을 1년 2 모작 재배로 전환하여 토지의 종합 미용률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건설은 농업 생산 지원 외에도 또한 현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지역 청년들을 점차 기술 요원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토지 측량사 마얄라는 자기와 같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수로 측량과 측선, 공정 위치 설정 등 현대적 시공 기술을 능숙하게 익힌 그는 이 일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고 가족 생활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해주어 자기의 직업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하티는 이러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는 법을 가르치는 현지 인재 양성 방식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국 건설자들이 공사를 마치고 인계한 후에도 현지 기술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운영과 유지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탄자니아 정부는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 관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 탄자니아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복구 중이거나 계획 중인 관계 프로젝트는 총 780개에 달하고 관할 면적은 50만 헥타르를 초과했으며 총 투자 예상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릅니다. 콩고고 관계 프로젝트는 바로 탄자니아의 농업 현대화 국가 전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콩고고 마을을 걷다 보면 변화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맑은 물이 긴 수로를 따라 밭으로 흘러들고 희망의 씨앗이 서서히 싹트고 있습니다. 여섯 자녀를 둔 사키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기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수확과 수입이 생기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지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인해 한국에서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등장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서울시에 사는 독거 청년 박지호는 이제 슈퍼마켓에 갈 때 1인분 과일, 채소 등을 고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더욱 풍부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독거 인구 급증과 높은 통화 팽창, 소비 관념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간결하고 소액 고빈도를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마이크로 소비 모델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일경제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독거 인구 증가가 소비 패턴의 승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독거 인구 집단은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소량 여러 번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총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1%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주택 등 고

0: 노동 지출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다른 소비에서 단일 지출 통제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가 급등은 한국의 마이크로 소비 모델 부상을 추진했습니다. 한국 국가 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동기 대비 3.1% 상승하여 2024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2025년에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한국 소비자의 비율이 23.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kg 쌀의 평균 소매 가격이 8개월 연속 한화로 6만 원을 넘었습니다. 삼겹살 가격은 100g당 한화로 2,811원으로 동기 대비 약 13%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 소비 모델의 부상은 한국 Z세대, 이를테면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생한 젊은 층의 소비관념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소비를 할 때 더욱 신중해지고 쇼핑의 가성비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배경 속에서 Z세대들이 편의점이나 소상품 체인점을 자주 찾는 것은 그들이 예산 압박이 적으면서도 신선함과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마이크로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의 많은 상점들은 1인분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커피숍에서 출시한 작은 컵 빙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작은 컵 빙수의 가격은 정상 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많은 한국 편의점에서도 소량의 즉석컵 식품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체인에서 출시한 한으로 3,000원에서 5,000원짜리 냉장컵밥과 1,500원짜리 소량의 즉석컵 수프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의 매출은 동기 대비 각각 33.8%, 167.4% 증가했습니다. 한국 인하대학 소비학과의 명예 교수인 리은희는 한국 사회의 마이크로 소비 추세가 한층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 우세를 점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 6시 2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6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먼저 불면증, 예, 불면증이 원인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의학적하고 중의학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면증이 발생하는가. 예, 우리 불면증 원인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오장의 상태로 본다 할 때는 매우 간단하기도 하고 또 공통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또 생리적인 요인, 건강 요인 이렇게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서의학에서는 불면증은 정신신경과로 분류해서 잠을 못 자면은 뇌신경으로부터 정신질환으로 고려해서 생화학적으로 기초로 한 화학물질 치료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치료라 할 때에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보면서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이 부작용 혹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든다 할 때에는 우리 불면증의 수면제라 할 때에는 뇌 활동을 억제시켜서 몸을 힘없고 무겁게 만들면서 문제는 중단하면은 다시 예, 불면증이 반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물이가 내성이 생겨서 복용량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뇌신경을 점점 예, 더 약하게 만듭니다.
0: 네.
1: 예,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경을 약하게 만들면서 몸속에는 신경 독소가 점점 예, 몸에 잘 쌓이게 되고 배출하지 못하면은 불면증은 결과적으로 더욱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까지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불면증을 예, 이 양기가 성해서 생기는 걸로 또 봅니다. 예,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기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에너지가 생성하는 이런 생명 활동을 이어갑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아, 저는 예, 아, 원래 좀 신기 이래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이런 폐다인데
1: 예.
2: 나 점점 먹으니까 그렇게 점점 더 해진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러니까 나 잠 못 자니까 흐리멍텅한 게, 야 진짜 잠 못 자니 막 이 가슴이 막 뭐 어디 말 못하게 형용할 수 없이 그렇게 막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완전 융파 뽑는다.
1: 네.
0: 야 그래가지고 소리 아이 밥맛도 없지 때는 어떨 때는 그냥 조금이라도 좀 잠 자다가 수면제를 먹고 어떤 때는 조금 잘 때도 있었습니다.
1: 네.
0: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 그래도 활동하면 좀 낫겠는가 해, 나가자 해도 막 또 오지름증이 나서, 예.
1: 네.
0: 문 앞으로 나가면 아이 되겠을 때다. 그래, 집에 그냥 있고, 그, 쪼지보제 뭐, 이래 보내다가, 아이 방송 듣기 시작한 게, 아이 모두 소장약이 그렇게 좋답니다.
1: 네.
0: 나도 이거 좀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찾아갔습니다, 장대들. 그래서 내 종합을 말했습니다.
1: 네.
0: 내 사람이 나 먹으면 땀이 얼씬데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요 세 가지 약 추천하는 게 시수의 전주환하고 로더코완의 안쏘만.
1: 네.
0: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에 두 달 좀 넘게 먹었습니다. 현재 벌써 잠을 자는 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4, 4시간 자는 정도면 다 괜찮아진 게 아니고 뭔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휑한 것도 많이 나서지고 그러니까 정신하니까 우선 바깥 살도 합니다. 예, 공원도 당기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좋아져도 요거 먹어서는 별로 될 것 같아서 지금 배달에 먹자고 합니다.
1: 예, 생각 잘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일로도 코완하고 안성완, 예, 그리고 치수의 전주완 이렇게 같이 쓰면은 우리 중의학에서 불면증의 원인은 양기가 왕성하거나 또 감기가 예, 간 의미가 부족하거나 예, 그리고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약을 같이 결합했으면은 이 원인은 다 조절해서 개선하면서 불면증을 조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그 인식이 맞습니다. 시간에는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수면제를 쓰게 되면은 점점 이 그 당시에는 불면증이 해결하는 것 같지만 불면증의 원인은 엄중해지면서 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장약을 쓰고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일단 불면증이 해결되면은 이 심내혈관 질환이 그 발생률이 또 많이 낮춰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같이 결합했으면은 예. 지금 우리 어떤 분들이 그 수면제를 좀 용 오래 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네. 지금 떼었습니다.
0: 오.
1: 예, 기실은 아. 지금 수면제를 떼는 게가 그 이 그 과정이가 영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쓰면서리 그 차츰차츰 떼는데 지금 어떤 아이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그 한 분은 와서 얘기하는 게 나는 잠이 안 올 때면 녹이 나로 와서 초 땅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떨어졌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불면증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 회복을 못하게 되면 사람 그렇게 난소합니다.
0: 진짜 말 못하게 용바쁩니다.
1: 그렇죠. 예, 그래서 불면증 해결하고 지금 장약의 이 호흡이 높은 분들도 용 많습니다. 예,
0: 그리 당연히 또 좋아지니까. 네.
1: 그렇죠. 간 심장하고 간, 예, 그다음에 인체 음양 균형 잡아준다.
0: 네.
1: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치수의 전주완은 예, 여러 가지 이런 그, 이, 통로로 또 통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그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하면.
0: 아.
1: 예. 그래, 이제 얼마 동안 썼던가?
0: 두 달 좀 넘게.
1: 아, 그럼 석 달을 쓰고, 그 다음에 장 대표인데 또 가시오.
0: 아, 그래라.
1: 기본상 한 반년 쓰면 다 됩니다.
0: 아.
1: 예.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이 약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처음 있을 때는
1: 네.
3: 어머니 어디다 어떻게 아프다는 거 모르기거든. 여기저기 다 어떻게 불편하길래 해서 이제 이 장약이 있었다는 거 이거 듣긴 오래 있다 들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 했냐 하고 믿지 않고 있다가

0: 무슨 약 쓸지 몰라서 이걸 시작했는데 치수의 전조하고 저 망대하고 그다음에 그 알약이 그다난 게 땜가 거기 그 이름 내 이거 약을 먹었다 해 먹었다 해나 이름 잘 모른다 그러고 이 시간에 코리아 파슬이 또 이렇게 빨아먹는 약을
1: 예 화신커프에 예
0: 쓰는데 거리 너무 아파서 그러거나 거기서 그 약 파는 그 아들이 말하는 게 그런 치수하고 이 머리 거리 아픈 약을 같이 먹으면 거리 인차 이렇다 해서 그런가 이거 먹을까 이렇게 이랬을 때다. 그런데
1: 예, 예.
0: 이상해 어째 물어보는 거 하면 이 왼쪽이
1: 예.
0: 왼쪽이 태양열이 여기를 누르면 아프단 말인다. 이게 그저 아이 누르면 아픈 게 아니라 이거 누르면 아프단 말인다.
1: 예.
0: 그래 어제 이런지 그 다음에 자는 거라는 그다 이렇습니다. 네, 이 벌레부터 이 약 먹어서 그런지 어쨌든 미약이네인데 맞기는 맞는데
1: 예.
0: 이 허리 이제 아파서
1: 예.
0: 근데 네 이거 몇 번 잠을 하자다가 전화 걸리잖아 못했는데 그래서 이거
1: 그러니까 펜토통이 있다는 얘기죠. 예?
0: 예?
1: 펜두통 한 짝이만 그 태양열이 한 짝이만 아픈가?
0: 그 태양열이 지금 이 왼쪽에 누르면 아픕니다.
1: 예, 누르면 아플 때 이거 아픈 거 아픈 데만 딱 누르지 말고 얼리 쓰고 내리 쓰고 그거 이 저기 나 그 아픈 데를 꽉 누르지 말고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만지셔. 그러니까 아니 환자분이 눈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0: 네, 눈이 불편하다.
1: 예.
0: 눈이 정말 이거 말한다는 게 눈이 침침하네.
1: 예.
0: 지금 낮에 나가면 안겨 제방증 끼세고는 눈 뜨고 당기지 못하겠다.
1: 예. 그래서 예 지금은 그 있는 약을 다 쓰고 그 다음에 간열을 내려오는 것도 써야 됩니다. 거기가 예 간열이 심하면서 눈에 열이 올라오면서 이 태양열까지 침범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0: 어떤 데는 피지입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이 환자분 지금 있는 약 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적으로 이 눈에 열을 내리고 간에 열을 내리고 콤파치수로 올리게 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예, 슬리워의 명무완하고 예, 홍화진강완 예, 이거 쓰면은 그 다음에는 눈에 열이 내리면서 태양열도 이롭습니다.
0: 응, 그렇구나. 이 항상 골이 지금 이래 내지
1: 그렇죠.
0: 골이 계속 또
1: 처음에
0: 아프단 말인다. 계속.
1: 그렇죠. 근데 그게 또
0: 약을 먹는 어간이도 두 번 빈혈이 와서
1: 예.
0: 중약을 또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중약을 또 먹었단 말이야.
1: 그 간이 아주 좋습니다. 간. 예.
0: 맥도 보고.
1: 예. 알만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우리 간의 열은 또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콤파치에서 옵니다. 콤파치도 허하단 거 말합니다.
0: 허합니다, 네, 원래.
1: 예, 콤파치도 허.
0: 먹어봤습니다,
1: 그래서 이 환자분 여자는 알만한데, 먼저 그렇게 쓰면서 마음 가라앉히고, 불면증 개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을 치료하면 됩니다. 간하고 콤파치를 같이 또 치료하면 됩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으니까, 네, 배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
0: 알았습니다.
1: 예.
2: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예, 이 당뇨 수치가 좀 높고 혈압이 좀 높으니까 이 소변이 이렇게 잦습니다.
1: 네.
3: 예, 특히 저녁에는 그냥 좀 잠들려고 누웠다가도 금방 화장실 가 준비했는데 또 가고 싶고 예, 한 예.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잠들고도 또 일어나고.
1: 네.
3: 아, 참 애났습니다. 예.
1: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리도 붓기고 몸도 붓기지.
1: 예.
3: 예, 이 장마당이나 이 운동하려도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1: 예.
3: 밖에 좀 나갔다가는 또 이 소식이 오면 또 어디 꼭 들려야 된다, 해결 봐야 된다 말인도.
1: 예. 근데 시원하게는 못 보고 그렇지.
3: 예. 생각이 가면 또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단 말인데.
1: 그런 환자분들이 요즘 또 합니다. 그리고
3: 예.
1: 그 좀 습이라 많은 상태입니다. 예, 얘기 들어보면 예, 습열도 예. 많고 예, 몸이 항상 무겁고 이런 부위입니다. 예. 예. 그래서
3: 그러다 선생님, 예. 예. 그러다 선생님 방송을 들으면서 그 어딥니까? 독일 장약방 찾아갔지요.
1: 예.
3: 가가지고 그 허즐리노완하고 망주열 이 두 가지 약을 예, 지금 한 40일째 먹었는데 이 반응이 영 좋습니다.
1: 예.
3: 이제는 저녁에 그냥 한 두 번 일어나면 됩니다.
1: 예.
3: 이제는 운동하려도 좀 나가고 채소 샐러드 이 장마당도 좀 다니고.
1: 예.
3: 한 40일 먹었습니다.
1: 예, 40일이면 아. 효과 봅니다. 벌써 한 열흘이면 모두 붓긴 거는 예, 내리는 거 모두 현저하게 알린다. 예,
3: 지금 붓긴 게 다 내리고 저는 영

0: 그뿐한 게 몸이 그렇게 좋습니다.
1: 예.
0: 더 먹어야겠으니까 한 40일 먹고.
1: 더 써야 됩니다. 지금 환자분은 예, 맨 소변 예. 문제만은 뭐 그 마음 해결하는데 당뇨 있으니까니.
0: 예, 당뇨.
1: 당뇨
0: 예.
1: 있으니까니 지금 망주하고 리뇨완을 쓰면서 환자분 치수의 전주만 같이 쓰셔. 그 당뇨 수치도 인차 조절됩니다.
0: 예.
1: 예, 당뇨 수치도 조절되면서 이 붓기거나 이제처럼이 좀 불편한 증상들이 다 개선됩니다.
0: 예.
1: 예, 치수의 이 지금 우리 실제로 듣길 장약방에서 이 당뇨 환자들인데 써보면은 이 치수의도 효과 용 좋습니다.
0: 예.
1: 이게가 이 우리 치수의 그 신진 대사 순환을 시켜주죠. 우리 지금 당뇨병은 대사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신진 대사를 촉진해 주면서 혈당 조절에서도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하면 효과를 영 잘 봅니다.
0: 예.
1: 예. 그래 결합하면은 치료가 더 빨리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죠.
0: 내일 당장 그 약방 가가지고 받아 먹어야겠어요.
1: 예예. 그렇게 하셔. 예.
2: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변호통이 됐어요. 예, 한참 됩니다. 눈이 계속 제일 침침하고 까까라고 있잖아요. 예. 오이 이전에는 겨울이므로 겨울이 됐어요. 눈물 흘리는가 했는데 여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잠깐 눈물이 자꾸만 나지. 그다음에 뭐 이 해 난 날도 그렇고 그나 흐린 날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 어찌 이 점에가 눈에
1: 눈뜨기 바쁘죠. 예.
3: 예. 그리고 또 일단 이 눈이 아픈 이런 감각도 또 있고. 예. 그래서 예, 저 뭔가 선생님 찾아서 미무수료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저 뭐니까 그 약 먹었습니다.
1: 공화 진강완.
3: 예예. 오늘 깨가나에 약을 석 달치 다섯리 약 하나 더 주고 그다음에 그 뭐니까
1: 열 통 더 드립니다.
3: 예, 홍화 진, 예. 예, 진강 그것도 더 줍니다.
1: 예예. 예.
3: 그래서 이걸 같이 먹은데. 한 달은 거의 먹은 데 그렇게 됩니다.
1: 예.
3: 제가 그렇게 눈이 깔깔하고 그냥 침침하고 이런 데는 거기서 눈이 거기서 감은 안 오나 거기서 눈이 감은 거기서 동동 뜨는 것 같고 이랬던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좋아졌단 말입니다.
1: 예.
3: 눈물 나는 것도 예, 좀뭐니까 그렇게 좋아지고 예. 그네 이 약 좀 안 개라 운용 이런 건 좋은 약 썼던 거 그랬던 거 싶더란 말입니다.
1: 네.
3: 이렇게 좀 좋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석 달치를 쌓는데 계속 꾸준히 먹으랍니까?
1: 네. 그냥 써야 됩니다. 이게 눈이가 우리 중의학 리론으로는 눈은 오장육부의 전기가 모여서 밝게 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질병이 생겼다 할 때는 단순히 간하고 콩팥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석 달치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자문하고 6개월까지는 써야 됩니다.
3: 아,
1: 예, 그리고 눈 질환도 더 빠르자면은 이 두 가지 약에다 치수의 전조화를 같이 쓰면 더 빠릅니다.
3: 치수의 전.
1: 예, 같이 쓰시오. 예. 이 치수의 전조화에는 예, 직접적으로 눈에 좋은 약이 진주도 들어가고 만호도 들어가고 사향, 고안석 이런 약들은 눈에 아주 좋은 약재들입니다. 예.
3: 예, 좋은 약재 많이 들어갔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예, 우리 지금 네. 이래 치수의까지 이래 같이 쓰면은 눈뿐만 아니라 눈이 아픈 분들이 이제 먼저 환자분처럼 막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편두통도 네. 생기고 이렇죠. 예. 그리고 혈압만 온정 안 되는 게 아니라 혈당도 온정 안 되고 잠도 아예 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치수의까지.
3: 예.
1: 치수의까지 같이 쓰면은 그런 모든 증상을 다 같이 개선합니다. 예. 예. 그래, 세 가지로 같이 쓰셔.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생일 수고하십니다. 예. 예. 우리 집 아바인이 야, 이 젊었을 때부터 가이 나빴어요. 술을 세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술도 빠이주를 세게 섭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 조절 애들하고 혈압약을 그냥 서야고, 서야고 뭐 주사 그런지, 간을 수사해가지고, 간이 영 나빠서, 그냥 간이 쬐끔쬐끔 아프다는지, 간 부위가 아프길래, 그 다음, 간 때문에 약도 많이 썼습니다. 뭐, 밀방약도 써보고, 그냥 우단본을 세게 먹었습니다. 우단본을. 그래, 가이 나빠놓고 또,

0: 지금도요, 지금 꼬두에, 꼬두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리저리 그 구산양을 치료하자, 아저씨. 그래, 동들이나 말, 신청 말하는 게, 가는 길에 나다가 아저씨, 하면서, 이면 큰일 난다, 하면서. 서장약이 그 좋다는데, 서장약 한번 써보라고. 그래, 동네 데리고 소리, 예, 우리, 저길약 가방에 딱 빨리 가서, 그, 장단 앞에 가서, 이, 딩성황을 쭉 말하고, 나 약을 선택해 주더라 말인데, 어른 직망제하고 수관제하고 이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이거 무슨 두 달 다 쌉니까? 두 달 반 좀 넘어 다 쌉니다. 그런데, 좀 답은 미네모 썹스틱 답이 요즘에 잘 잡습니다. 아이 나빠놓고 다 품이네 아이 잡수고 그 다음 자꾸 술만 찾고 그러던 게 이 술은 요즘에는 좀 적게 잡습니다 이제는. 예. 그리고 또 담당도 가이 나쁜가 그런데 담당도 나빠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약 썼다 달걀을 원래 못 잡 달걀 잡수면 막 더 아프단다 그거. 그래서 야, 이 약 그냥 써야 되는 게 이 두 가지 약을 쓰고 벌써 두 달을 받았으니까 요즘은 이 효과도 밥음이네 애 잡수고 맥이가 막 없다고 소리 여름 봄은 보면 요새 맥이 없다고 자꾸만 성실하고 그러더니 요즘 맥이 없단 말아야 하고 밥을 영 다 잡수다 그래서 그 약이 정말 잡사볼까나 서장약이 다르긴 다른데 이름부터 좋다는 말을 들어도 아이 먹었는데 이 약 잡사하는 것을 좋다고 그래 그래 우리 이런 이하고 얼마 더 잡수겠답니다. 이제 예. 밥 먹었는데
1: 삼기기 한개 로정이 90날 석 달입니다. 그리고 한다 분은 좀 오란 이 지방간도 있거니와 그 알코올간이 같이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지방간이 있어요.
1: 예. 그러면은 지금 상태를 보면은 이 강경화 초기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두개 로정은 쓰십시오.
0: 벌써 하여튼 우리 그런 아무래도 이게 효과 볼 때 계속 쓰자고
1: 그렇죠.
0: 그래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1: 수관전황하고 망제를 썼대잼까
0: 런칭망제하고 수관전황
1: 그렇죠. 그 두 가지 그냥 쓰셔.
0: 그냥 아홉 그러니까 세계료장이면 아홉 아이, 달이구나.
1: 먼저 이 세계 석 달을 쓰고 그 다음에 한 달을 한 개 료종이 더 쓰면 6개월이죠. 6개월이 된다면은 화암 해보셔.
0: 그래서 수치가 영 높답니다, 간 수치.
1: 예,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6개월은 쓰고, 그 다음에, 화암도 다시 또 하셔. 그 다음에 또 얼마 쓰겠는가, 그것도 결정하시오.
0: 지금 이 두 가지 약은 그 요즘에 효과 좋다고, 간이 따끔따끔 아팠던 것도 많이 아팠습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0: 좋다고 근데 아무래도 써야 되지.
1: 예,
0: 계속 우리 싸먹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감나방 약 먹는 사람입니다.
1: 예.
3: 어제 먹었는가 하면 심해간 질병 있어가지고, 지라 소설이 잘 안 되고, 노공이 언제 이전에 1년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저기 머리가 휘잉하면서, 계속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땡합니다. 그리고,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떤 때는 침침하면서, 영 불안함이 이래 됐습니다. 이래서 지수의 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상호 안 하고, 다시 구복해 하고, 이제는 결합해서 먹은 지 40일가량 됩니다. 그래 먹은 게 영 효과 떴습니다. 팔다리가 저리고, 그렇게 아프던 게 나사지고, 노공이 1년 남짓 하다 나갈까더나, 머리 계속 아프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심장도 이렇던 게 이런 게 이제는 많이 나사졌습니다.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댔습니다. 하다 떠나기 곳에 대여섯 번씩 일어나면서 잠을 못 자던 게 지금 이 구복약이 먹을까 그런지 잠이 더 잘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정신 나는 게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을 결합해 먹은 게 저기 항상 뭐지 어지럽고 정신이 이렇게 힘이 삼해서 이렇던 게 이것도 많이 나사졌습니다. 그리고 저래 잠을 잘 자니까 나의 밥맛이 돌아오는 것 같으려 합니다. 밥만 먹던 게 밥도 이전에 잘 먹습니다. 이렇게 효과 보니까 되나요? 이렇게 효과 볼 때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하신 거 후에는 두 달 맞으면 됩니다.
3: 두 달 맞으면 되고 이제는 40일 좀 더 넘어 먹었습니다.

0: 이제 한 20날 예. 더 쓰면 된다.
1: 예, 그렇습니까? 예. 확실히 구복액이 돼 그러는지 효과도 빠르고 효과도 영 좋습니다.
0: 예. 그냥 예. 그래. 료정에 맞춰 쓰십시오. 예.
1: 예.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이 불면증을 해결하면은 다른 질병이 같이 낫기 때문에 불면증을 해결한 분들이 예, 모두 이 효과로 또 질병이 개선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데서 아주 빠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 불면증이 원인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기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에너지가 생성하고 생명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기는 반드시 그만큼 나아가야만이 몸이 평형이 깨지지 않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에 양기가 성할 때에는 밖으로 양기를 내보내려고 몸이 활동하면서 불면증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라 할 때에는 우리 간 기운이 항진될 때 불면증이 생깁니다. 예, 정신적으로도 화가 솟아서 사라지지 않을 때 예, 불면증이 생기죠. 그리고 생리적으로 간 기운이 항진될 때 저 간 열을 예, 우리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혹은 예,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음식 섭생도 관계 많습니다. 예, 우리 저녁에 좀 음식을 간에 부담이 가는 거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은 또 열이 올라오면서 불면증이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간이 허약하면은 우리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가 대항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마음을 졸이는 경계 상태가 되면서 또 불면증이 생깁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좀 담이 작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간이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2: 네.
0: 예, 이것처럼 우리 간이가 약하면은 잠이 또 잘 안 옵니다. 예, 그리고 체질적으로 예, 이런 간열이 높은 상태에 있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심장 기능이 항진됐을 때 불면증이 생깁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여름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는가요? 사람들은 흔히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식히죠. 그럼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까요?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동물들이 더위를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예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여름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면 시원해질까요? 에어컨은 실내 공기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선풍기는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여 인체 표면에 있는 땀의 증발을 촉진시키는데요.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땀은 땀샘에서 분비하는 액체 물질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실외에서 잠시만 활동해도 땀이 나게 되죠.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온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자연계의 일부 동물들은 땀샘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더위를 견뎌내는 걸까요? 전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영권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땀방울을 듣고 알아보자요.

먼저 강아지를 알아보자요. 강아지는 땀샘이 아주 적은 동물입니다. 몸에서 땀방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이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헐떡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요.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열을 방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행동이랍니다. 돼지와 고양이도 땀샘이 거의 없는데요. 이들은 몸을 시원한 땅에 대고 열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동희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다람쥐는 자신의 굵고 긴 꼬리를 세워 직사광선을 막는데요. 이때 꼬리는 양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독특한 신체 기관을 이용해 더위를 막는 동물에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코로 물을 빨아들여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몸을 식히기도 한답니다. 이 밖에 부채같이 큰 귀로 열을 발산시키기도 하는데요. 코끼리의 귀에는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커다란 귀를 흔들면 산생되는 기류가 귀 혈관 속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따라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김선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근포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다람쥐를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주 사하라 사막에는 특별한 거미가 살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 이 거미들은 땅속에 깊이가 40cm, 직경이 25cm 되는 굴을 판답니다. 그리고는 굴 입구에 두툼한 거미줄을 쳐서 뜨거운 햇빛을 막는데요. 낮에는 굴 안에서 편안하게 더위를 식히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총명한 동물이죠.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주봉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새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개미를 잘 알죠? 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일부 개미들은 개미집을 나무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개미집은 많은 방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방과 방 사이에는 모두 통로가 있어 단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미집 내부의 공기 흐름도 비교적 원활하다고 합니다. 개미를 훌륭한 건축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태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개미집을 보내드립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체 구조와 생활 환경에 맞는 독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더위를 이겨내는 방식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요. 친구들, 앞으로도 동물들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씩 느껴보자요. 동물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여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겁니다. 모두 즐겁고 신나는 여름을 보내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샘물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다시 보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종이학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종이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개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 2026년 제8차 주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이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2일 소집됐습니다.
2: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사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동서부 협력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동서부 협력사업회의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산동 덕주 고철시에 한 중요 연설

전설 정신, 6월 30일 중공조항 정치구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여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회고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밝혔으며 새해 로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분투할 때에 대해 다섯 가지 반드시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 다시 한번 전당을 향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힘써 창조해야 한다는 위대한 호소를 함으로써 신시대의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습금형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위 당조 회의 리론 학습 중심조 등을 충분히 이용해 집중 학습을 전개하고 각급 당학교 행정학원을 이용해 교양 양성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포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이를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주동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일체 추진을 견제하면서 전방위 다각도로 선전 해석 사업을 잘해 습금형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이 가가호호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리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우량한 학풍을 발행하면서 습금형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와 결부시키고 개혁, 발전, 안정 등 재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통시켜 연변의 도약 주월이 더욱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전국 동서부 협력 사업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복근, 영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며 길림절강, 접목 협력을 깊이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투자와 연변 발전의 결합점,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 기업 플러스 자원, 시장 플러스 제품, 본부 플러스 기지 등 협력 방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대상을 연변에 유치하며 절강 산업의 단계적 이전을 이어받아 연변의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동력을 더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생태, 민속, 변경, 빙설 등 문화관광 자원 천품에 입각하고 절강의 문화관광 운영, 뉴미디어 선전 우세를 빌어 문화관광 협력 기재를 다그쳐 구축 완산하고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연합 개최하며 량질의 문화관광 자원을 서로 추천 소개 문화관광 시장을 함께 발전 장대시켜야 합니다. 민생분야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량질 공공자원을 적극 도입해 학교, 병원 등 결연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동하고 개거 양로봉사 브랜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협력 성과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중공조항 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면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홍수 방지, 위험 제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요해 중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큰 하천, 저수지와 도시 침수 우려 지점, 위험공사 구간, 산홍수 다발 지역 등 중점 부위를 예의주시하고 중대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 도로 교량과 암거, 양로원, 풍경구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홍수 방지와 홍수 대비 검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환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적시적이고 정밀하게 조기 경보와 예보를 해야 합니다. 각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동태적 감측,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정보 공유, 위험 평가, 조기 경보 발포에 전사슬 폐쇄 순환 고리 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구 판단하며 조기에 경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응급 예비안을 과학적으로 재성하고 위험 구조 설비와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위험 구조 실전 훈련을 착실히 잘하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

0: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두 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8차 주인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인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중점 사업을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극단적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내 혁신적 리론이 변강 민족 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부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주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1년의 고품질 자정 건언 보고를 형성해 사회 각계가 연변의 도약 초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시 갱신 중점 임무를 잘 실시하고 식량 안전 보장과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며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을 다그치고 기초교육 자원의 독립적 배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고 현대화 응급관리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전 사슬에 걸쳐 중점 업종 분야 안전 정돈을 추동해야 합니다. 취업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동하고 높은 수준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생산, 학습, 과학연구, 실천 응용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계소 조사에는 문제의 시정 사업을 엄숙하고 참답게 추진하고 원초적 혁신에 유리한 과학연구 생태를 조성하며 생태계통 최적화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교통 안전치리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부 개통의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가 심층 발전하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펼쳐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탄광 본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15호 전문 계획 편성 사업을 다그치고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잘 추진하며 길상 3딤 4대 창고 건설을 다그치고 안전생산 근본치리 난관공략 3년 행동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취업 중소사업을 전력으로 잘 수행하고 신형공업화를 다그쳐 조정하며 신계 감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기품과 부패문제 집중 정돈사업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며 경영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과 문제 시정 사업을 결합해 일체 포치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근본치리 난관 공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안전 분야의 위험 우환을 빈틈없이 예방 통제하며 홍수방지 감음 대처, 긴급구조, 재해구조 등 재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 요구에 엄격히 기준을 맞추고 신소사건 처리 후속 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야 합니다.
0: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2월 옹성다사 회의에서는 춘황투쟁을 벌이고 무기를 탈취하며 혁명 무장을 확대할 때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1932년 1월 중공 동만 특위는 투쟁 문서를 발표해 반일, 무기 탈취, 소베트 정권 지지 구호를 명확히 내걸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중공 동만 특위는 농민 대중을 널리 동원해 세금 채무 저항, 식량 빌려 보리 고개를 넘기, 일본 침략 반대, 진일 앞잡이 숙청을 내용으로 하는 춘황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추수투쟁의 연장으로 당조직의 통일적인 영도화에 전개됐으며 반일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변 각계 군중조직이 일떠나 무기를 탈취하고 일제 주구와 악질 지주들을 청산했으며 식량을 빼앗아 빈곤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0: 연길, 왕청, 화룡, 훈촌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러 민족, 농민, 군중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쟁은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투쟁은 일제와 그 주구 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지역에 괴뢰의 기층 정권을 마비시켰으며 연변의 광범한 농촌 지역이 혁명 군중 조직에 의해 장악되면서 당시 군중혁명 투쟁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후 항일무장 세력 결성과 항일유교 근거지 개척을 위한 군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1: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습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했습니다.
0: 화룡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도하고 화룡시 문화관에서 알심들을 준비한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원봉거 정신과 신시대 찬가, 몰입식,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이 일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펼쳐져 문의 형식으로 변강 건설의 세월을 재현하고 본토의 홍색 분투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소박한 말로 지난 간고했던 세월을 들려주었습니다. 불근의 변강 비춘의 고전 선율과 더불어 펼쳐진 조선족 특색 무용과 정경 재해는 로일대 건설자들이 절벽을 뚫어 수로를 내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로를 건설해 풍작을 이룬 감동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당수업은 리론 선전 플러스 정경 재현 플러스 음악 합창 모식을 취해 원봉거 건설 역사를 주선으로 삼아 변강 대중들이 변강을 진흥시킨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홍색 사상 정치 교양이 더욱 생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관중 손정입니다. 극중 정복화로 인해 말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산정은 돌을 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해 변강을 진흥시키는 상징입니다. 저의 개산정은 바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산을 여는 한 자루에 정리되어 변강에서 묵묵히 기여하랍니다. 화룡시 문화관 당지부 부석이 양진해입니다. 우리는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건설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에서 원봉거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분투하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당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들이 모두 로일대 이런 우량 전통을 전승해 나가고 당원과 대중들이 당시의 간고분투 정신과 세월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공익 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견학 로선과 온라인 교양 자원을 결합해 원봉거 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2일 흥룡강 개서로 출정했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일 연변 대표팀 선수 23명은 연길 서역에서 투지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통해 연변 대표팀의 출정에 편리를 도모해 줬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임건웅입니다. 개서 대표팀과의 경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몸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 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선사하고 관악단은 특색 민족 음악을 연주했으며 선수들도 개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게 연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개서 자원봉사자 신직군입니다. 연변의 벗들이 개서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특색 칼국수와 개서 냉면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고향의 기대와 두 지역의 우정을 안고 축구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

0: 일그림 북경 진출 활동이 국가 대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00여 점의 칼그림 작품을 북경에서 선보였으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칼그림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1: 우리 주에서는 소비품 보상 판매 보조 품목을 1층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지능화 연기 배풍기, 지능화 취사 도구, 지능화 정수기, 건강 감축 설비가 포함됩니다. 보조 기준은 장기 제품의 각 단계 우대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 가격의 15%입니다.
0: 올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훈천 방천 풍경군은 전형 졸업 혜택을 내왔습니다. 2026년 전국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험증을 제시하며 훈천 방천 풍경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근일 연길 주민 오 선생이 소위 인터넷 주식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7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길 공안은 사기 방지 조기 경보를 발표해 주식 투자 시 낯선 LPP를 멀리하고 인터넷 주식 추천 생방송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희였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들과 알고 보면 신기하고 유용한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 작은 깨달음과 재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산책길 저와 함께 즐거운 동행하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첫 순서로 준비한 이야기는요, 동화처럼 익숙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을 꼭 닮은 도시주의와 시골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지만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쁜 일상에 지쳐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바로 시골의 여유로운 풍경이죠. 그런데 쥐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도시에 사는 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도시 쥐가 시골에 사는 쥐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골의 푸른 자연과 느긋한 생활에 감탄한 도시 쥐는 이번에 자기가 사는 도시로 시골 쥐를 초대하기로 했어요. 자기가 평소에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드디어 시골주의가 도시주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주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테이블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급스러운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식기 하나하나가 모두 화려하고 우아했거든요. 시골주는 거의 넋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한가 하고 감탄을 하며 호사스러운 만찬을 눈으로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시쥐는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더니 쏜살같이 벽구멍으로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시골쥐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도시쥐를 따라 벽틈으로 몸을 숨겼죠. 두근두근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사람의 기척이 사라지자 도시주의가 구멍 밖으로 나오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자, 만찬을 계속하자. 하지만은 시골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농담하지 마. 방금 그 상황이 어떻게 다시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 식사라는 건 마음 놓고 천천히 즐기면서 먹어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매 순간 사람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신경 써가면서 먹는 게 진짜 식사라고 생각해? 그렇게 겁에 질려서 먹으면은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아. 자, 이 이야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나요? 겉으로는 호화롭고 근사해 보이는 도시의 주의 삶. 하지만은 그 화려함 뒤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골주는 비록 검소하고 평범할지라도 적어도 편안하고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때로는 도시주의처럼 화려함과 성공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평온함과 안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처럼 들리지만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물어 봅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물건도 중요하지만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평화로운 마음과 안전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방금 도시주의와 시골주의 이야기에서 불안과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요,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도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냉동실에서 막 꺼낸 얼음을 입에 넣었을 때 갑자기 혀에 얼음이 달라붙어서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그 당황스러운 순간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의 몸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과학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얼음이 혀에 달라붙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냉동실에서 막 꺼낸 얼음을 입에 넣었다가 갑자기 얼음이 혀에 착 달라붙어서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차가운 음료에 떠 있는 얼음을 먹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이 얼음이 혀에 달라붙는 과학적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1기압에서 0도가 되면 얼음이라는 고체가 되고 100도가 넘으면 수증기라는 기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상태가 변할 때는요, 항상 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은 당연히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죠. 보통 집 냉동실 온도는 보통 영하 20도 안팎인데 이건 당연히 물이 오는 온도인 0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물을 냉동실에 넣어두면요, 물의 열이 계속 냉동실로 빠져나가면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결국 0도에서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반대로 물을 끓이면 열이 물로 들어가서 온도가 올라가고 100도에서 수증기가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다 있으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갈라질 때까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계속 열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의 흐름이 멈춘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얼음이 혀에 달라붙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은 냉동실 내부 공기와 이미 열평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음의 온도도 냉동실 온도와 같은 영하 20도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 입안의 온도는 약 36.8도 정도로 꽤 따뜻합니다. 이때 영하 20도의 얼음을 입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안의 열이 순간적으로 차가운 얼음 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특히 얼음과 직접 닿은 혀 부위에서는요, 열이 엄청난 속도로 빼앗기면서 그 자리에 있던 침이 순식간에 오는 온도인 0도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얼음과 혀 사이에 있던 침이 얼어붙으면서 얼음이 혀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네, 이 원리는 손으로 얼음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끝에 땀이 차가운 얼음에 열을 빼앗겨 순간적으로 얼어붙으면서 손에 달라붙는 거죠. 여기서 잠깐, 만약

얼음이 혀에 달라붙었을 때 당황해서 억지로 잡아당기면 아주 위험합니다. 혀가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마셔서 얼어붙은 침을 녹이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이 저절로 떨어져요. 만약 주변에 마실 물이 없다면 어레몬처럼 새콤한 음식을 생각하면서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이게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얼음이 혀에 달라붙는 신기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열의 이동 원리 때문이었죠. 다음에 얼음을 드실 때는요, 오늘 이야기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0: 자, 얼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원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욱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대상을 두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 있지 않나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 살던 6명의 장님. 그들은 코끼리를 만져보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 살던 6명의 장님. 어느 날 마을에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코끼리는 그 마을에서는 아주 희귀한 동물이었기에 모두가 신기해하였고 여섯 장님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각자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그 모습을 설명하기로 했답니다. 첫 번째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1: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요.
0: 그러자 두 번째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며 반박을 했죠.
1: 아니야, 새끼줄처럼 생겼어.
0: 세 번째는 코를 만지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 무슨 소리? 두툼한 나무 방망이 같아.
0: 네 번째는 귀를 만지며 큰 부채 같은데. 다섯 번째는 상아를 만지며 단단한 장을 닮았어. 마지막 여섯 번째는 코끼리 배를 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아닐세, 자네들 모두 틀렸어. 코끼리는 커다란 벽 같아.
0: 자,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죠? 네, 그들은 모두 각자 만진 부분만을 가지고 코끼리 전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맞다며 다툼이 시작이 됐고 논쟁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한 현명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물었어요.
3: 에이, 그렇게 시끄럽게 다투고 계십니까?
0: 장님들이 각자 코끼리를 만져본 이야기를 들려주자 현명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여러분이 말한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모두 옳아요. 다만 각자 다른 부위를 만졌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 뿐이랍니다. 코끼리는 여러분이 말한 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이야기는 기원전 인도에서 전해 내려온 우화로 19세기 미국 신존 고드프리 섹스의 시를 통해서 서양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섯 장님은 코끼리를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자신들이 코끼리를 완벽히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요. 서로에게 그저 자네가 만져본 코끼리는 어떤가 하고 물어보기만 했어도 훨씬 더 가까운 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장님들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제한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는 세상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생각해보면 인류가 던져온 위대한 질문들은 정말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지식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더 가까운 시대는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바꿔야 할까 같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질문들도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질문들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꿈을 꿀까? 왜 학교에 가야 할까? 왜 배가 고플까? 같은 사소해 보이는 물음들이 모여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질문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고의 출발점이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으면은요,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세상을 훨씬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선택, 과학적 원리, 그리고 지혜로운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푸릇푸릇한 채소, 바로 상추입니다. 여러분, 고기나 생선회를 쌈싸서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그 상추. 그런데 이 상추가 단순한 밥 반찬이 아니라

옛날에는 천금을 줘야 살 수 있었다는 귀한 채소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맛뿐만 아니라 잠도 오게 하고 몸에도 좋은 약효까지 가득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상추의 놀라운 역사와 효능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즐겨 먹던 특별한 방법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상추에 고기나 밥을 사서 한 입 가득 넣으면요, 정말 별미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상추 원래 유럽 온대 지방과 인도 북부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상추를 즐겨 먹는 이유는 뭘까요? 이 고기나 생선, 회 같은 산성 음식을 알칼리성인 상추와 함께 먹게 되면은요, 영양 균형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상추는 그냥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 입맛을 돋궈주고 소화를 돕는 약효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로 먹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추라는 이름은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의 생체에서 변한 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상추의 성질이 차갑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장을 이롭게 하고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며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주고 경맥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입냄새를 없애주고 열을 내려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붉은색을 띨 때 그리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가 잠을 잘 오게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 상추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불면증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특히 이 상추 줄기에서 나오는 우유빛 즙액에 들어있는 락토세린과 락토신이라는 성분은요, 진통과 최면 작용이 있어서 상추를 많이 먹게 되면은요, 졸음이 오고 몸이 나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도 가슴에 맺힌 열을 풀어준다고 했으니 속이 답답해서 잠이 잘 오지 않은 분들께는요, 특히 좋은 채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상추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많이 드시면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상추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요, 눈이 아프거나 흐려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평소 눈이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몸이 찬데 상추를 많이 먹다 보게 되면은요, 찬 기운이 더해져서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지고 배가 더부룩해지거나 설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일종의 중독 증상이나요. 이런 경우에는 상추를 생강이나 마늘과 함께 먹거나 아예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상추로 인한 중독이 심하다면요, 생강즙을 마시면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옛날 사람들은요, 상추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옛날에는 상추가 사계절 내내 있는 게 아니라 음력 4월과 5월에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점은 쌈을 싸는 방식이 지금과 좀 달랐다는 건데요. 궁중에서는 상추를 씻을 때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헹군 뒤에 잎에 겉면이 위로 가게 해주고 그 위에 실파와 쑥갓, 밥, 고기, 된장 등을 얹은 다음 마지막에 다시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 싸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싸먹으면요, 부드러운 면이 목으로 넘어가서 목이 상하지 않고 절대로 체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추쌈을 먹은 뒤에는요, 반드시 계지차, 즉 계수나무 가지로 끓인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계지는 따뜻한 성질로 찬 기운을 몰아내는 효능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의 상추를 먹고 배탈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이렇게 음식의 궁합까지 고려한 섬세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화려함보다는 평온함을 선택한 도시주의와 시골주의 이야기, 얼음이 혀에 달라붙는 신기한 과학원리,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라고 가르쳐준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도 좋고 잠도 오게 하는 천금 같은 채소, 상추 이야기까지. 네, 이 각자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담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요,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며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오게 살아가면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인지,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깨달음과 여유를 선물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손규여.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한 여성의 삶과 그녀가 탄생시킨 불멸의 괴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공상과학 소설의 어머니라 불리는 메리 셸리의 삶과 그녀의 걸작 프랑켄슈타인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1797년 영국 런던의 서머스타운. 진보적인 사상가의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메리.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말죠. 메리의 어머니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여성 권리 옹호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메리는 그런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저명한 철학자였던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단순히 딸을 키운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밤늦도록 토론을 벌였고 어린 메리는 그 대화를 베개 삼아 책을 이불 삼아 자랐다고나 할까요? 남들은 동화를 들을 나이에 메리는 철학과 문학 그리고 급진적인 사상의 향연 속에서 자란 겁니다.

성장한 메리는 15살. 요즘 아이들 나이로 하면 고중생일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상대는 아버지의 제자이자 촉망받는 시인 퍼시 B.C. 셸리.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문제는 이 퍼시라는 청년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여튼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가출을 감행합니다. 프랑스, 스위스를 여행하며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당시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의 무모한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도피가 없었다면 프랑켄슈타인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1816년 스위스 제네바 근처의 별장. 이곳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메리와 퍼시 그리고 메리의 이복 동생 클레어는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 경이 묵고 있는 별장을 방문하죠. 아름다운 호숫가와 빙하를 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정말 이상했습니다. 여름이 없는 1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터지면서 하늘에 가득 찬 화산재가 태양을 가려버린 겁니다. 6월인데도 비가 내리고 춥고 음산했습니다.

나가 놀지 못한 이들은 결국 별장 안에 모여 앉아 유령 이야기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때 바이런경이 한마디 합니다. 재밌네. 이제 우리도 각자 괴담 하나씩 써볼까? 바이런경, 퍼시셸리, 그리고 다른 동행자들은 바로 영감을 받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작 메리만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영감이 오지 않는 거죠. 예술가는 영감이라는 게 와야 뭘 하는데 메리도 그랬나 봅니다. 며칠을 고민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메리는 반쯤 잠이 들었다 깨어나는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린 듯한 상태에서 끔찍한 환영을 보게 되는데요. 메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찾던 바로 그 이야기다. 내가 본 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써야 할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19세의 어린 나이에 이른바 괴담 쓰기 대회에서 꼴찌할 뻔했던 메리는 바로 그 악몽을 이야기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단편으로 시작했지만 퍼시의 끊임없는 격려와 도움으로 1년 후 드디어 장편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완성하죠. 그녀가 겨우 20살 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인공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그는 과학자입니다. 시체를 뒤지고 동물 전기 실험에 매달리죠. 당시 유럽 사회는 갈바니의 동물 전기 발견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죽은 개구리 다리에 전기를 대니 꿈틀거린 거죠. 사람들은 아, 이것이 생명의 비밀인가 하며 열광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되살리려는 실험까지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런 당시의 과학적 열풍을 그대로 소설에 녹여낸 것입니다.

결국 빅터는 성공하죠. 추하고 끔찍한 형체지만 생명을 창조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조자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칩니다. 내가 뭘 만든 거지? 이 끔찍한 걸 봐. 그렇게 그는 자신의 피조물을 버립니다. 유명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 속의 괴물은 사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괴물, 악령, 피조물로 불릴 뿐이죠.

이제 생각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에게 버려진다면 어떨까요? 많이 무섭겠죠? 이상하게 생겼다고 불쌍한 괴물은 창조자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사랑을 갈망했던 존재가 점점 악에 물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엿듣고 언어와 정을 배우지만 그 가족에게도 쫓겨나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자신을 이 세상에 내던져 놓고 책임지지 않은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괴물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만납니다. 악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가? 메리셀리는 이 질문을 200년 전에 한 괴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집니다. 괴물은 말합니다. 나는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나를 악하게 만든 건 너희다. 마치 루소의 자연인 사상처럼 말이죠. 부모의 사랑, 교육,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받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그린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메리와 그녀의 남편 퍼시 셸리의 관계 말입니다. 학자들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바로 현실의 퍼시 셸리의 모습을 많이 반영한다고 말하죠. 퍼시는 리상주의자였고 과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메리가 첫 딸을 낳았는데 너무 일찍 태어난 탓에 아기는 두 달 만에 죽었습니다. 상심에 빠진 메리를 두고 퍼시는 다른 여자와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아이에 대한 책임은커녕 자기 아이를 낳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거죠.

이 모습이 소설 속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빅터는 자신이 만든 괴물이 너무 흉측하다는 이유로 버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괴물이 너무 이상해서 그래. 하지만 그 괴물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방치한 건 바로 빅터 자신이 아닐까요? 창조자의 책임, 부모의 책임, 이것이 메리 셸리가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퍼시의 아내가 자살하자 결국 그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평생의 동반자로 문학적 조언자였던 퍼시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메리는 네 아이 중 셋을 일찍 잃었고 마침내 1822년 남편마저 바다에서 실종되고 말죠. 익사한 겁니다. 고작 25살 남편의 시신은 며칠 만에 해변으로 떠밀려왔고 친구들은 그 시신을 화장해줬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퍼시 셸리의 심장만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았습니다. 메리는 그 심장을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후 남편이 남긴 시들을 모아 유고시집을 펴내는데요. 그리고 1851년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공상과학 소설, 역사 소설 등 다양한 작품들을 쉼 없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셸리의 아내로만 기억하려 했죠. 그녀가 쓴 위대한 작품은 그녀의 남편이 대필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당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익힐 고전입니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과 유전자 복제,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21세기에 이 소설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왜 그토록 괴물 이야기에 매혹될까요? 어쩌면 괴물은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즉 우리가 감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욕망과 두려움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과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말이죠. 메리 셸리는 19살의 나이에 그 두려움을 붓글씨로, 아니 깃털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괴물은 이제 더 이상 책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화가 되고 연극이 되고 만화가 되고 누군가의 악몽이 되고 또 누군가의 명감이 되어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상과학 소설의 어머니 메리 셸리의 삶과 그녀의 부루의 명작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 여성의 고독한 악몽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예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평범하게 그지없는 모든 삶 속에도 보물 하나씩은 들어있습니다. 기꺼이 파고들기만 한다면 스스로 깜짝 놀랄만한 보물을 캐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 속 소중한 보물을 캐내려 노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한상별의 고물 선풍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이 여느 때보다 빨리 온 듯 싶다. 봄인가 싶더니 이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일기예보에서는 이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찌푸린 날씨가 더욱 후덥지근하기만 하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사무실에서 지금 선풍기가 뱅뱅 돌아가고 있다. 그나마

더위를 식혀줄 요령인가 보다. 문득 우리 집 선풍기가 떠오른다. 우리 집에는 고물 선풍기가 한 대였다. 그것 말고도 몇 해 전에 장만한 두 대와 선물로 받은 것까지 하면 넉 대가 된다. 이것들은 디자인과 작동 방법이 제각기 다르다. 고물 선풍기는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등이 붙어있고 얼마 전에 산 두 대는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모델이 비슷하다. 또 가장 최근의 것은 리모컨까지 장착돼서 편리를 좋아하는 현대인의 심리에 딱 맞게 되어있고 디자인이나 선택 버튼도 다양하다. 이렇게 선풍기가 여러 대 있다 보니 자연 새 것을 좋아하고 고물 선풍기는 언제부턴가 가족들로부터 천대를 받아 뒷전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서로 새 것을 차지하려 해서다. 이제 늙어 천대와 괄시 속에서 옛 영화나 떠올려야 하는 신세가 된 고물 선풍기. 그러나 화려하던 시절이 없었던 게 아니다. 20여 년도 훨씬 넘는 일이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 선풍기 한 대를 들여놓고는 마치 신조단지라도 모셔놓은 듯 먼지가 낄세라, 고장이 날세라, 녹이라도 쓸세라 주인을 모시는 하인과도 같이 선풍기에 온갖 정성을 다했다. 때로는 예쁜 옷을 입히기도 하고 수시로 기름칠을 하여 반들반들 윤기가 가실 날이 없었다. 야간에는 불을 모두 끄고 선풍기에 조명등만 밝혀놓은 채 녀석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빛에 매혹당하곤 했다. 선풍기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한여름을 지내곤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군데군데 녹이 슬기 시작했다. 더 좋은 디자인의 선풍기들도 줄지어 나왔다. 그렇지만 그런 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 나는 그저 그 선풍기에만 매달렸다. 시속이 변화된 화려한 녀석들의 선을 보이든 눈을 돌리지 않았다. 애초 정을 준 그 녀석에게서 정을 떼기가 힘들어서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녀석이 고개를 삐딱하게 늘어뜨리곤 힘없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보기가 딱했다. 그래서인지 여름철이 지나기 무섭게 반질반질 기름칠을 하고 녀석에게 옷을 입혀 보관하던 일이 차츰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그토록 정을 주었던 녀석인데 이젠 가족 중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잘 돌아가지도 않는 걸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무렵 끝내 고물 선풍기는 집 밖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새로 등장한 산뜻한 선풍기의 위력을 녀석이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게다. 이후 새로 들어온 선풍기가 대신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진 고물 선풍기. 그런데 무서운 일은 새것에 밀리고만 선풍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내 머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뱅뱅 돌아가는 새 선풍기에 넋을 모두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이제 문득 그 고물 선풍기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또한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해서다. 날이 갈수록 적신호가 나를 괴롭힌다. 눈도 침침해져 가고 조그만 올의 원고를 보면 머리가 아파오고 피곤해지기 일수다.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면서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피부마저 까칠해지면서 때로 가을을 느끼는가 하면 겨울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래, 나 또한 고물 선풍기와도 같이 언제나 내몰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젊은 나이에는 각 분야에서 남들의 촉망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한낮에 태양을 등지고 방모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삐딱하게 돌아가는 고물 선풍기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서일까? 멀지 않아 여름도 가을의 등을 밀려날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선풍기에 대한 사랑도 한동안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다. 가을이 되어 선풍기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될 때면 그땐 어찌하리. 선풍기를 닦는다. 기름칠을 하고 옷을 입혀 새해도 그 장엄한 여름을 맞기 위해서, 행여 뒷방 신세나 내모님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닦고 조여야겠다. 길 잘 든 이 선풍기를 어찌 새 선풍기에 비하랴. 쓰지 않을 때 닦아두는 선풍기 하나에도 정이 듭니다. 사람도 그렇죠. 쓸모가 있을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정성스레 챙겨주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계속해 최희애의 수필 고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다채로운 수채화 같은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다. 1970년대 초 내가 태어나 마을은 30여 원 남짓한 인가가 살고 있는 조선족 마을로 인심이 후하다고 소문난 동네였다. 나의 기억 속에 40평방 좌우되는 우리 초가집은 마을의 제일 북쪽에 있었다. 우리 집 뒤에는 넓이가 반메터나 되나 마나한 작은 계곡물 하나가 졸졸 흐르고 있었고 그 북쪽은 넓은 논밭이 가슴이 확 트이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개울물에서 놀기 시작했다. 눈만 뜨면 개울가로 가자고 성화를 부리는 나 때문에 부모님들은 한시도 시름 놓을 수 없었다. 엄마는 점심에 낮잠을 자려 해도 내가 걱정돼 끈으로 나의 허리를 동여매고 쉬었다고 한다. 내가 점차 커가며 개울물은 나의 제일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개울가에는 미나리가 씨를 뿌린 것처럼 탐스럽게 자랐다. 터전의 채소보다 먼저 자라는 미나리는 우리 집 식구들의 제일 좋은 봄철 반찬거리였다. 엄마는 미나리를 캐서는 기름에 볶기도 하고 데워서 무쳐 반찬을 하기도 했다. 엄마가 미나리를 캘 때면 나는 집에 작은 광조리를 들고 개울물에서 물고기를 잡곤 했다. 광조리를 물에 대고 한참 있다가 쳐들면 쏴 하고 물이 빠지고 작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광조리에서 꼬물딱 꼬불딱 거린다. 그때면 나는 와 하고 환성을 질렀고 엄마는 행복이 겨운 눈매로 나를 보며 또 눈먼 물고기가 잡혔구나 하며 놀려주었다. 나는 광조리에 걸려든 미꾸라지를 다시 개울물에 놓아주었다. 엄마가 잡은 미꾸라지를 놓아주어야 다음번에도 물고기가 나를 찾아온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장마철 비가 오는 날이면 개울물은 거의 두 배로 불어나는데 그때면 아버지는 개울물을 막고 밤이면 내면을 나무로 막은 채를 놓았다. 아침에 깨어나 보면 커다란 소래에 크고 작은 미꾸라지들이 꽉 차 바글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미꾸라지들을 큰 것과 작은 것을 갈라서 소금을 쳐놓았다. 미꾸라지는 소금을 치면 벨 속에 어지러운 것을 다 토해낸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큰 미꾸라지에다 감자며 가지를 넣고 된장을 살짝 불어서 국을 끓였다. 엄마가 끓인 국은 언제 먹어도 군이 뚝 떨어지기 시원했다. 엄마는 작은 미꾸라지는 말리워서 겨울에 반찬거리로 준비했다. 겨울이면 김치에 보관한 감자, 무, 배추김치로 온 겨울을 보내야 했던 그 시절 말리운 미꾸라지로 만든 반찬은 우리 집 식구의 주요한 영양 보충제였다. 엄마는 작은 미꾸라지를 사탕가루를 살짝 치고 바삭바삭하게 구워 내가 간식으로도 먹게 맛있게 만들기도 했다. 어린 시절 1년 동안 기름진 고기 구이 몇 번 못했지만 미꾸라지를 많이 먹은 덕분으로 건실하게 자랐고 지금까지 병원 신세 한 번 지지 않고 든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을이면 나와 기도듬하며 자란 개울가의 미나리들이 새하얀 꽃을 피운다. 자잘한 꽃들이 한조 한조 조를 묶고 다시 모여 탐스러운 꽃송이로 피어난 미나리 꽃은 어쩌면 한 가족 한 가족이 오붓하게 모여 한 개의 집체를 이룬 우리 동네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미나리 꽃을 종래로 꺾지 않았다. 이듬해도 잘 자라 우리들의 맛깔스러운 반찬거리로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어쩌면 미나리 꽃이 우리 마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언제나 멀리서부터 하얀 미나리 꽃이 하늘하늘 춤추며 나를 반겨주었다. 아버지는 늘 작은 개울물이 우리 집 식구를 양육시켜주고 우리 딸들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준 보금자리라고 하면서 개울물을 사랑하라고 했다. 마을의 많은 집들에서 자기 집 뒤에 석탄 재며 생활 쓰레기를 버리곤 했는데 아버지는 개울물이 어지러워질까봐 생활 쓰레기를 모아놓는 법이 없이 바로 소각하고 석탄재는 땅에 묻었다. 아버지의 개울물에 대한 사랑은 어쩌면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개울물을 깨끗이 지켜주었기에 내가 개울물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던 것이다. 텔레비전도 없던 그 시기 별다른 문화생활이 없다 보니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앉아 이야기판을 벌리곤 했다. 하늘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온 마을이 떠나갈 듯 합창했다. 우리 집

0: 윤 논밭에는 몸 옆에 7개의 아가미 구멍이 있는 칠성어가 특별히 많았는데 남정들은 밤이면 칠성어를 막대기에 꿰어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불에 구워 익힌 칠성어는 맛이 고소하고 입에서 감칠맛이 났다. 드문드문 먹어 그런지 고기도 많고 기름기도 많은 칠성어가 미꾸라지보다 더 맛있었다.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어째서 칠성어를 잡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미꾸라지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는 걸 알고 양보했기 때문이란다. 누군가 위에서 채를 놓는다면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겠니? 우리한테는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른 집에서 잡는 칠성어까지 잡아서야 되겠니? 너무 자기 욕심을 채우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느리라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었다. 그제서야 나는 엄마가 왜 농사를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어 알뜰히 말린 미꾸라지를 어느 집에 생일잔치를 하거나 몸이 편찮은 분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걸로 골라 그 집에 가져가는지 알았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대한 엄마의 보답이었으리라. 값진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나눠 먹으며 오고 가는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1년 사시절 힘들게 농사지어도 연말이면 수입이 없이 빈손으로 나앉을 때도 있었지만 힘겨운 나날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오락거리가 별로 없던 그 시절에 마을 사람들에게 쾌락과 웃음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천용화였다. 며칠에 한 번씩 상영했던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마을과 멀리 떨어진 중심 마을에 있는 소학교 운동장에서 로천용화를 상영하는 날이면 온 마을이 경산한 듯 했다. 엄마는 전에 밥상을 일찍 치우고 간식거리를 준비했다. 간식거리라야 가마치며 철에 따른 과일, 강냉이 구이, 감자구이 이런 것이었다.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면 각 소대에서 다 모이다 보니 일찍 가서 자리를 정했다. 어느 한 번은 로천 영화를 돌리는 날인데 6살밖에 안 되는 내가 초저녁 잠을 자게 되었다. 엄마는 한돌이 금방 지난 어린 여동생을 업고 먼저 가서 자리를 정하려고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로 떠나면서 아버지 보고 나를 좀 더 재우다가 꼭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 하지만 무심한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귀뚱으로 흘러넘기고 혼곤이 사는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영화 구경하러 갔다. 자다가 잠에서 깨난 나는 어두컴컴한 집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 구슬프게 울었다. 내가 아무리 슬프게 울어도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마을에서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때 누군가 외지에 갔다가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불빛 한 점 없이 캄캄한 마을에 멀리서 승냥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간간히 들리더란다. 그 사람은 남자임에도 그 울음소리가 등골이 오싹해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마을에 종래로 승냥이가 출몰한 적 없는데 하고 용기를 내어 그 울음소리를 찾았더니 제일 북쪽에는 우리 집에서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였단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영화 상영하는 곳에가 엄마를 찾아서야 엄마는 아버지가 나를 집에 두고 혼자 영화 보러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30살도 안 되었던 엄마 아빠에게 그 로천 영화의 유혹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상상할 수 있었다. 내가 9살 나던 해봄 엄마가 외할머니를 대신해 향병원에 출근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집과 시별이 떨어진 향소재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산 새 집은 단위주택으로 앞뒤가다 벽돌집으로 막혀 있었다. 초가집에서 살면서 늘 부러워했던 고래등 같은 벽돌집으로 이사했지만 새 집에는 나를 동반해주던 개울물이 없었고 나와 함께 놀던 짜개바지 친구들이 없었으며 인심호한 마을 사람들이 없었다. 새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한 나는 늘 고향 쪽을 바라보며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그립다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나에게 그리움이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가슴으로 가르쳐준 곳이 바로 고향이었다. 내가 늘 놀았던 개울물이 그리웠고 친구들이 그리웠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우리 가족이 이사하고 10여 년이 지난 후 우리가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다 큰 마을로 이사를 했고 마을은 수전으로 변했다. 우리가 살던 집터도 개울물도 자취를 감추었다. 나의 동년의 꿈과 추억이 무대는 고향은 나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주었고 사람 지간의 따뜻한 정은 그 어떤 어려움도 곤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법을 깨우쳐 주었다. 여름이면 개울가에 물장난 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가을이면 새하얀 미나리꽃이 황금 벼물결을 동반하는 고향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제일 큰 재산이다. 우리에게 진짜 고향이란 아마도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를 깨우쳐준 그 시간들의 총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엔 물장구 치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가을엔 꽃과 벼가 함께 춤추던 그곳.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속 가장 큰 재산으로 영원히 남을 고향을 작품 속에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호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이온은 규모가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고 여기서 병 보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본으로서 나라적으로 성적으로서 우리 연결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기에 우수한 새로운 과실들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전 뭐 나라적으로 다 알아주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기도 여기에 지금 3층에 안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 2류, 의료기계는 1류, 2류, 3류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라 하게 되면 아주 안전한 이런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의료기계는 이미 여기에 들어온 시간이 한 며칠간 지나갔는데 이 며칠간 시간에도 사람들이 그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찾아서 그 치료하게 되어 있는데요. 치료 그 이기 이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척추감압치료이기 이렇게 말하는데요. 척추감압이라는 것은 척추에 우리가 곧게 서 있는 그 사이에다면 자연적으로

0: 특초의 마디마디가 경초 7마디 위로부터 내리해서 7마디, 그리고 흉초가 12마디고 여초가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 이런 정체적으로서 척추마디에는 압력이 많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이 온다든지 여척관 탈출이 온다든지 펑초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며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며 어떤 분들은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마비가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여기에 척추 감압 치료, 이기 치료는 스피인 MT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기가 들어오자마자 손님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실사위 없이 저녁에도 늦게 퇴근하는 이 정도 끝이 된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1호기계는 주요하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1호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미국, 한국, 중국, 여기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계에 속하는데 인류가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원래는 파형부터 립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인류가 진화하면서 척추에 가해지는 이런 압력이 세면서 여러 가지 척추모병으로 인해서 단순 척추에서 척추모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서 불편을 하게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 여기에서는 기본을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1호기계는 기본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우리 연변에서는 이 1호기계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벌써 방송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60대 중반의 한 여사분은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손이 저리고 그리고 그 발이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손과 발이 늘 그 접에 와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오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확실하게 효과가 좋으니까 세 번째 한 번 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손과 발을 만져보니까 완전히 손과 발이 따뜻해지고 본인도 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 나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다리 어깨 아프지 않고 결국 손발이 따뜻해나더라 이렇게 말씀한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여기에 관한 요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주약에 지금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우수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 같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위창 수술 같은 것은 전자 칼로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외부 상처는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척추 이걸 할 때면 그게 통통이 그렇게 전달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고 깨나니까 25분, 30분 사이로서 한번 치료 과정은 25분 내지 30분입니다. 결국 한번 치료 단계는 열흘 내지 20알인데 하루간 내시 하면 되는데요. 이 세 번 받은 여사님은 중풍 후유증 환자가 그런 다음부터는 재미를 붙여갖고 와 이렇게 좋은 의료기계가 있었더라면 내가 저리 중풍도 오지 않았겠는가 그런다면서 계속 여기 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이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지금 저 한번 중풍이 왔었습니다.
0: 예.
2: 그래 후에 중풍 오늘 후에부터는 여러 명이 앉아 한짝 발이하고 한짝 다리도 좀 쓰는데 많이 불편하고 그리고 저 언어장애도 있고 예 그리고 심리가 고지도 못하고 또 혈압이라는 게 온종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0: 예.
2: 머리가
0: 중풍이쯤 그렇죠. 예예. 예. 예.
2: 머리가 가만 아프고 두번 이래가지고 예. 지금 약도 한 몇 년간에 많이 썼습니다.
0: 그랬겠죠. 예.
2: 예, 예. 그러다가 예 지금 이 소문도 듣고 이래가지고 조인만 선생님이 인제 가서 예 지금 치료로 지금 도화체 받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가약도 좀 먹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는 효과 참 좋습니다. 그 잠깐 치료 봐서 예 받을까나 약 갖다 더 먹고 가는 건 며칠 안 됐거나 예 봐서 사람이 혈압도 잘 되고 저기 뭔가 심리가 봐서 예 이렇게 고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걸 들어서가지고 이렇고 이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지 가서 이번에 약을 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완전 요즘 안에는

0: 영 편안하고 잠도 잘 자고 지금 몸도 발 손발도 요즘 바닥해나고 지금 이게 오다가나고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수면장애가 기본상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0: 예. 예, 예. 그래서요 이번에 이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약도 그래서 먹어봐야 효과도 좋고 예, 참 빠르고 또 이러니까 또 약 가격이라는 게 또 다른 데마다 또 저렴합니다.
1: 예. 어,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0: 예, 예. 그래서 저기 뭐 인각이 되기라면 오늘은 좀 시간이 또 바쁘니까 내일 출근을 가려고 예, 또 그럽니다.
1: 됩니다.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오세요. 이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원래 어디에서 봤다면 이사 선생님 어디를 가시게 되면 이사 선생님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한 사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고 곁에 뭐 가까운 식구들이라든지 친구들이 같이 오는 폐단이 많으니까 제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 예. 그럼 선생님 한 가지 내가 전번에 길에 가서 약 주면서도 조인반선생 보면서 그 척추이력기에
1: 척추이력기계 예.
0: 예, 거기 가서 우리 집사람 치료를 저기서 갔던 김에 또, 예, 그, 냄비를 해줄 때다.
1: 아,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쪽에 그, 병원이 그 CT 검사단 같은 게, 그 허츠공전한 그런 검사단 같은 게, 큰 병원에 이런 게 있게 되면, 완전히 의료보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그날에 갔던 김에 저래 그 올라가서 치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그 뭐, 아이 와서 전화기 오후에 온다면 영 그 자리에서 봐서 치료받는다 이거 편안해 하고 있죠.
1: 그렇게 편하답니다.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예.
0: 아,
1: 예.
0: 그래 이상가 이게 생각보다도 치료기 고 간단 얼마 오래 아이하고 한 시간 예. 했는데 효과가 그 좋고요. 지금 아이 이 집에가 특수하게 이렇게 여기 연기된 지금 그런 게 없죠.
1: 예, 이 집이 한 집입니다. 예예. 예.
0: 야, 이런 좋은 기회마다 또 멘디라가 치료하고 갈까나 이거.
1: 그렇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접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인답니다. 예예. 예. 예, 예. 한번 하면 한번 효과, 두번 하면 두번 효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통통이 없고 다른 후유증이 없고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니까 해본 분들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자기까지 한답니다. 이 해산하고 그 위에 골반이 제대로 잘 교정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인정해요. 젊은 딱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남성들을 포함해서도 여기 지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 네,
0: 그럼 내일쯤만 내일 가게 되면 또 치료받자고 좀 예약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거기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두 번까지는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치료에 넓은 이런 흥취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동황중견 그 삼촌 그 김주희 제니아.
1: 예. 척추치료이기. 예, 예.
3: 예. 예. 척추치료이기라고 써. 예.
1: 척추치료이기. 예.
3: 예, 예, 예. 그거 전문가면 어제는 세 번 했습니다.
1: 그랬습니까? 어떠세요?
3: 예. 허리 아픈 것도 막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1: 예, 그 많이 편할 겁니다. 이제 좀 차. 예.
3: 예. 머리 아프고 그래 잠도 못 잤는데 이거 세 번 하고 나니까 나 그 조명감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경추도 아픈 것도.
1: 그렇죠. 예, 예. 다리 아프고 발이 아프고 이런 분들 심장과 뇌혈관까지도 관리합니다. 콤파트 관리하고 이게 척추 그게 관리하는 부위가 비교적 그 척추 그 신경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개 기관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해보시는 게 편리합니다. 예.
3: 예, 그래. 다른 그 전문가 장기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거.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3: 예. 그래 전에 뭐 또 뭐 예약하겠습니다. 계속 가려고.
1: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큰 병원에 CT단이 있으면 그리고 MRI 그런 단지가 있게 되면 의료보험을 예,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갖고 오세요.
3: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조일만 선생님 가서 예, 배운 환자입니다. 저는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또 범 잡아서 어찌 얼음 쥐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어제 또 유행하고 그저 예 그래서 가서 전번에 가서 두 번 갔다 먹은 게 많이 낫고 밤잠 잘 자고 할까나 정신 난다 그래 오늘도 한번 질반 또 가서 한번 더 재워오자고 그래 예.
1: 아 그렇게 하세요. 저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는데요. 이 시간에만 찾아오시겠다면 원만한 치료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은 오지 않았지만 해도 혈압이 높고 심리 혈관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나도 물건 도강 병원에 갔어. 3층에 있는 그, 제니아, 이렇게.
1: 제니아, 예, 예. 척추, 예. 치료이기, 예.
5: 예. 허리, 뭔가 여축한 탈출이 있으면서, 저녁에 뭐 자지 못하겠으면, 둘러도 눕지 못하지, 다리 펴지 못하지, 그냥 꼬부리로 샀댔습니다.
1: 예.
5: 그리고, 아프게 통상 은연하겠어. 거기다 뭐 다리 내리 저리고, 마하고, 근데 꼭 벗어나면서 걷지 못했댔습니다.
1: 예.
5: 근데 네 번 치료받았는데, 인간 좋습니다. 편안하고.
1: 이 제품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예. 분들은 100% 거의 접근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호감이 예. 있고,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5: 예. 예. 저녁에 잘 자서 다리도 펴고 잘 수 있고, 이렇게 둘러 누울 때도 계속, 맹심해야 되 계속 얼어서 자다도 돌아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5: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얼마나 잘 자겠습니까? 너무 잘 잠도 지금.
1: 그렇죠. 예, 예.
5: 요즘에 다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뭐, 저리던 것도 어렵고, 차갑던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은 그래, 그렇게 말해서. 예. 손발이 그렇게 그래, 차갑던 게 따뜻해졌다고, 예.
5: 예, 그래, 우리 언니는 뭔가 뭐, 갱수병이 있어서 내가 또 같이 데리고 갔댔다. 아마 우리 언니도 전에 두 번 다 무려 치료받았댔습니다.
1: 예.
5: 그래서 우리 언니도 세 번, 네 번 써서 봤는데, 머리 그냥 얼리 아프고 하던 게, 얼리 아프면 혈압이 막 올라간다, 그랬다. 근데 요즘에 그 치료받았는데, 목대체도 서로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서 손상된단다.
1: 그래요. 그렇죠.
5: 예.
1: 그 말이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5: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다른 거 뭐 침을 맞고 가서 앉아서,
1: 침을 맞을 필요 예, 이건 예, 시원하고. 예. 예.
5: 목에다 어깨인데도 침을 맞으면 오늘 바쁜 거 아픈 거
1: 그렇죠.
5: 그러면서 그거보다 낫다면서, 이런 데서 온가 미랍디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또 오늘 가겠다 미랍디다. 그래. 내가 우리는 어느 둘이 같이 가려고 또 예약하기시오.
1: 그렇게 하셔. 예. 두 분이 예.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층에 예.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5: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당뇨염이 있어요. 새벽에는 나무 입이 쓰고 달걀 한 개도 먹지 못했는데 이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지금 달걀 먹어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고 없지 않습니다.
1: 예.
6: 그리고 얘 허리 다리 아파서 잘 먹고 그랬는데 지금 걷는 데는 문제 없고 얘 또 빈간에서 땀에서 아팠습니다.
1: 예.
6: 땀에 성사이고 이 주소위원 있고 그래서 얘 소화 안 되고 속이 굳게 밥만 먹는데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 예.
6: 밥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6: 예. 김민길 선생님 약을 치료 더 받자고 얘 오늘 예약하고 우리 언니 또 얘 삼층에 가서 척추 이력 기계를 했습니다.
1: 예.
6: 했는데 지금 효과 좋습니다.
1: 예.
6: 누워서 돌아도만 놓던 게 어쩌나 그러면 마음대로 돌아 눕었답니다.
1: 이거는 한번 하면 한번 효과, 두번 하면 두번 효과. 이 제품 자체는 확신성을 갖고 치료할 만한 우수한 이력 기계입니다. 예.
6: 오늘 가면 예, 그 두번 치료는 돈 많이 받는다.
1: 그렇죠. 예. 체험 치료니까. 예, 예.
6: 나쁠 때까지 돈 내고도 치료하겠답니다.
1: 그렇죠.
6: 같이 가자고 그랬다.
1: 미국, 한국, 중국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척추 치료이기에 속하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맡기면 기본으로서 큰 문제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6: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도 이 대장 중년에 저 일만 선생님이 약을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7: 지금 세 번째로 좀 쓰는다.
1: 아, 그래요?
7: 나는 예. 얘만 이 위축성 위험을 내지, 한성 위험이든지 위축성 위험을 느낀 데 가서 예, 병이 좀 오랜다 좀.
1: 예.
7: 그래서 이 음식도 바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배가 불룩 해나고, 그 다음에 얼리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 예.
7: 그 어떨 때는 이 막 가끔씩 막 입에 이 뭐니까 콧물이 또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만 음식 먹으면 배가 부르면서 초림도 하고 패기도 하고.

0: 이에 가지고서 용 해놨습니다. 예. 또 좀 써보고 했는데 효과가 그냥 거기에서 거기 든 게 이번에는 이 저희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서 벌써 두 번 쓰니까나 예. 이게 낫은 게 알긴다. 이 벌써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이런 게도 예, 많이 가가지고 예, 이 음식 먹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얼리끼지 않고 예, 내려가는 게 좀 알리는 것 같아서 용 변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음식도 뭐 가림없이 예, 잘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 입안이 또 용 이렇게 특히 이 봄 가슬 되게 되면은 입구체 자꾸만 생겨가지고 예, 야, 용 애납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한 달에도 한 두세 번씩 그렇게 자주 입구체 생겼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것도 지금 예, 이 지금 예, 천약은 두 번 쓰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 세 번째 거 지금 쓰는데 이어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가.
1: 그렇죠.
0: 야, 어쨌든 예. 먹어 먹어도 막 이빨 다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게 또 다 낫고요.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나 이전에 뭐랄까 이 났을 때 지금 세 번째 약을 거진 쓰게 되니까나 또 가서 약을 또 짓자고 서래. 예, 선생님 배우고 서래.
1: 예, 절만 선생님 찾아보시면 그, 됩니다. 예, 예.
0: 예, 그리고 그 3층에서 난 이 무릎 관절하고 이 허리가 아픈 게 있어서, 예. 이 날이 좀 이렇게 어느 쯤이 흐린다면 벌써 이 동통이 막 생긴다.
1: 제일 힘들죠.
0: 안절부들, 예, 예, 예. 못하고 이랬는데, 그 3층에 가서 치료를 내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0: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영 효과가 떴습니다.
1: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순서를 잡지 않게 되면 앞에 그 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입니다. 이미 받아보신 예, 분들은 이렇게 좋은 이력이가 있었더라 내 그런 고통을 아이폰했겠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예, 야, 좀 어떨 때는 이 통신한다면 어떻게 막 어쩔 수 없습니다. 막 뭐 앉아도 안 되고 서도 안 되고
1: 그렇죠.
0: 막 이 정도로 그랬는데 영 지금이 변한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만 선생님이 이제 치료 받으려고 가고 지금 이 치료
1: 이력이계 치료, 척추 이력이계 치료,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내일 예. 지금 가게에서 예약하려고 전화했어요.
1: 이름이 예약됐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되면 쉽게 그 가서 앞순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교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임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담낭이 결석이 있어서 수술할 정도는 안 좋은 아이 됐답니다. 그런 게 일이 죽었고 소화해야 되고 그게 결석이 움직일 땐 전에 아팠어요. 전에 뱅뱅 돌다시피 했습니다.
1: 그 정도 그렇죠.
3: 예. 그런 게 전기 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지금은 예. 그 움직일 때 아프던 게 그게 잃었고 예. 지금 소화도 되고 지금 예. 입도 쓰럽지 않습니다.
1: 예.
3: 안쪽은 달걀을 먹지 않습니다. 제대로
1: 예.
3: 먹지 않습니다. 먹어 아이 봤습니다. 안쪽은 예.
1: 예.
3: 주의를 합니다고. 그리고 예, 지방간이 있어서 예, 거기다 또 담낭 결석에 지방간이 있으니까 예, 오른쪽 옆구리에 무지랑이 개어면서 예, 저녁에 돌아눕을 때에 손을 받들고 돌아눕을 때 있었습니다. 그랬던 게 이 증상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 증상이 없으니까 예,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이명규 선생님 치료를 아직까지는 계속 받으려 가면서 예, 내일 예, 우리 옆집 할머니 삼촌 치과를 이빨에 어째 그런 때는 아이 됐는데 그렇게 지내 모질 아이 흔드는 게 모질 아팠어요. 그 치과를 가서 이사님 이사 선생님이 보이고서 어떻게 하겠다고 내일 같이 가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지금 도강중현 치과에서는 여러모로서 우수한 이사 선생님 오랜 이력 경험을 갖고 치과 경험을 갖고 있는 이사 선생님 여기에서 치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니라든지 치아를 고정한다든지 임플란트 한다든지 여기에 우수한 그 이사 선생님 여기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절 맞으면서 다 빠져 합니다. 80% 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 우수한 과실이 많이 들어앉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료에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리명결 선생님 이분은 뭐 적극적인 중이 어제는 20몇 년간의 이런 중이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장춘 중이대 졸업한 다음 줄곧 중이 사회에 종사하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찾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체험되고 있지만 해도

0: 강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찾아보시고 특히 강경화 강경화 복수거지 그리고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통통이 힘든 분들 밥을 먹을래 먹을 수 없는 이런 분들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무 뭐 하루에 여러 번 변을 보시거나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변비가 있어서 변을 본다는 분들이 모두 리명길 선생님 찾아보시고 좋은 해결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뭐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길림성에서 알아서는 로 명문 중리의 심내 혈관 질병의 중리로 불리우면서 특히 여기에서 병 보시면서 북경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연수까지 받아왔고 갑상선에 문제가 결절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신경내과 여러 가지 메뉴종합증이라든지 말초신경염이라든지 식물신경문란이 있다든지 골가질병 완고성 예인이 있거나 완고성 구강궤양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모두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면 좋은 치료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윤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선생 피부 원장 선생님 최기명 선생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기명 주임선생 이학적으로는 주임 행정적으로는 그게 원장인데요. 이분은 주약의 여러 가지 완고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명문 처방을 여러분들한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그 연변중리병원에서 장춘중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피부과 주임으로 있다가 거기서 퇴직하고 너무 오란 데 많은데 여기에서 간곡하게 오시라고 해서 여기 와서 지금 기본 피부병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기본으로서 위해져서 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10년 30년 한 번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버짐이라든지 그리고 백전포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피부병 너무 가려워서 견디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후이지자병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보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부병은 최주임한테 맡기는 게 귀합니다. 지금 남방에서 자가용 차를 몰고 와서 여기 와서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건 오늘은 치료됐지만 해도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2차, 3차로 보면서 고통이 심한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런 병을 포함해서 화, 목, 토 오전에 병보시게 되었습니다. 화목토 오전에 병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리광호중이 안마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이분은 안마 그 지압법이 특수합니다.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말려서 오지 말라 해도 2차 3차로서 연속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에서 23년간 중리 안마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여기 도강 중연 2층에서 중리 안마를 하고 있는데요. 리광호 선생 중리 안마는 이미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완전히 그 지압에 대해서 특수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픈 분들, 견주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왕출증, 손목, 발목 아픈 분들 가운데서 근만성 허리 동통이 있는 분들, 네. 요출한반 탈출이 있는 분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체색 초음파, 요모라산

항균, 갑상선, 비뇨기 계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조물래가 말을 이었다. 동지가 말하는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항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해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동지의 团이 손실이 크더라도 앞으로 메꿀 수가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착취와 압박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홍군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한동정은 졸레의 말에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이었다. 치밀었던 화가 반은 사라져버리었다. 졸레는 한동정이 좀 누그러든 것을 보고는 들것을 든 대원에게 말했다.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환장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길에서 조심해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조부수석 동지. 곧 얼른 나와서 부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동정은 걸걸한 눈에 눈물을 매단 채 인사를 건넸다.

졸레는 부상병을 보내고 박고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졸레는 박고의 어깨를 붙들고 큰 나무 아래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박고 동지, 상강을 건너면서 확실히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 동지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투로 내뱉기도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동지도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졸레가 말을 재맺기도

의논을 해야 하죠. 정중하지만은 따끔한 증거였다. 원래 동지, 박호는 당내에서 높은 위망을 갖고 있는 줄레 앞이라 애써 부드럽게 대꾸했다. 오늘 일은 겉보기에는 나 한 사람을 모욕한 것 같지만은 기실 나 한 사람 모욕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금 그는 우리가 소베트 구역에 온 뒤로 일이 잘못돼서 소베트 구역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정전의 로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정전회가 끝난 뒤로 나는 제3국 제당의 로우선을 확고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그 누구도 포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천천히 토론해도 됩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졸레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박고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다. 나는 당내 제3국 제당 로우선을 거부하는 세력의 영향이 내내 컸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울레가 담담하게 웃었다. 하지만 박고는 주울레가 끼어들 틈도 없이 말을 이었다. 동지가 보기에 한동정 한 사람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는 강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사람들의 뒷소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상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글쎄 나와 이덕 동지를 내놓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모르니까 걷는 내내 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부상병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부대 형편이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남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욕을 퍼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할수록 열이 오르는지 얼굴이 새빨개지었다. 모두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찌 당을 이끌고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바람에 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연례동제, 나는 이제 당과 제3국 제당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박고의 얼굴이 일그러지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다른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주울레가 눈치 빠르게 권총을 빼앗아주고 말했다. 주울레가 권총을 호위병에게 건네는 사이에 박구는 맥없이 큰 나무에 기대서서 입을 다물었다. 박구가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울레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에게 물었다. 홍국에 물통에 물이 있겠지? 홍국은 바로 물통을 건넸다. 주울레는 마개를 열어 박고의 손에 물통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물 좀 마세요. 박고 동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는 어서 유차평으로 가야 돼요. 맨 뒤에 오던 부대가 강을 건너는지 모르겠네요. 물을 마시더니 박고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듯하였다. 주울레는 호위병들로 박고를 부축해 말에 태우라고 하고는 함께 길을 떠났다. 산골짜기는 고요하기만 하였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에 말 밟고 소리만이 가끔 딸가닥 딸가닥 울리였다.

과약 연기가 자욱한 상강 다리우로 들끝 하나가 들까불며 건너왔다. 적기가 폭격해야 되는 동에 가다가 서기도 하고 대지어 전진하는 대우에 밀리기도 해가면서 들것은 갈수록 대우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보위병 네 사람과 적십자 가방을 맨 젊은 의사가 들것 뒤를 바짝 따라왔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28, 29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다. 파리한 얼굴에 두꺼운 근시 안경을 끼고 있어서 점잖고 학자다워 보이었다. 낯빛이 꽤 평온했지만은 사람들 앞이라 대언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것일 뿐 자세히 보면은 이를 안 다물고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홍군 총정치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작년 봄 작은 절에서 회의를 하다가 적기에 공습을 받아 다쳤는데 상처가 꽤 깊었다. 파편이 장자를 뚫고 지나가는데 상처가 곪았다. 마취제 없이 꾸박 8시간이나 수술을 받느라 얼굴이 콩알 같은 땀방울로 뒤덮였지만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문약해 보이는 왕가상의 내면에 이렇듯 강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파편을 끄집어내지 못한 데다가 썩은 뼈도 자르지 못해서 상처에서는 내내 고름이 흘러나왔다. 고무관을 끼워넣어서 고름을 밖으로 빼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통은 더 심해지었다. 그런 몸으로 왕가상은 장정길에 올랐다. 그는 내내 대나무로 만든 들것에 누워 다녀야 했다. 그동안 2000열이나 되는 길을 걸어오느라 담가대원들의 옷은 담가에 걸리고 찢어지어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되었다. 왕가상은 10년 전, 그러니까 19살 나던 해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그의 운명은 당시의 보통 젊은이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 그는 무호에 있는 한 교회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국 사람을 갈보는 외국인 교장이 눈꼴 사나워 양코백이 교장을 쫓아내려다가 되려 자기가 쫓겨났다. 그 뒤 3살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지만 그 혼인이 싫어서 상해로 도망치고 말았다. 거기에서 상해 대학 부속 중학교에 들어갔다. 국민당 원로인 우임이 교장을 하고 있는 이 학교는 이름난 공산당원 등중하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구추백, 심한빙, 시봉양과 같은 공산당원들도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왕가상은 그때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였다. 1925년 10월 왕가상은 추천을 받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정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데에다가 영어를 좀 알고 있어서 로도 빨리 배웠다. 두 해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자 소련에서 막스 레닌주의 간부를 키워내는 최고 학부인 홍색 교수 학원에 들어가게 됐다. 시험이 워낙 어려워 동창들 가운데 장문천, 심택민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그와 나란히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 왕가상은 1930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간사로 일했다. 1931년 1월 6기 사중전회가 열리고 제3국재당 동방부 부장 파벨 미프의 지지를 받아 왕명이 권력을 잡았다. 왕명은 100% 볼셰비크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소비에트 구역에 전권 대표를 보냈다. 왕가상도 전권 대표를 만나 임필 씨와 함께 목사로 꾸미고 여러 곳을 예돌아 중앙 소비에트 구역에 들어갔다. 얼마 뒤 그는 중앙소베트 구역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홍군 총정치부 주임을 맡았다. 뜻밖에도 왕가상은 모태똥과 손을 잡고 일한 뒤로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는 늘 모태똥과

0: 들끓은 대우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적기를 피할 수 있게 되자 마음을 놓았다. 왕가상도 눈을 지그시 감고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는 대우에서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지만 꽤 또렷했다.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말했다. 왕참모장 동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군단과 합류한다지 않나? 폭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대꾸했다. 이웃군단은 대체 어디 있답니까? 그걸 누가 알겠나? 아휴,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4차 반포의 토벌 때까지는 정말 멋지게 맞서 싸웠지요. 한 번에 몇 개사를 무찌르고 수천 명이나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사장도 여러 놈 잡았고요. 그런데 5차 반포의 토벌 때는 소베트 구역마저 이뤘지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거야, 이게 다 그 양옥 선생들이 해놓은 일이 아니겠나? 내보게도 그래요. 모스크바 양옥 선생에다 상해 양옥 선생까지 있었으니. 그러더니 강서 사람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였다. 거기다 나 홀로 집도 있잖아. 복근 사람도 따라서 웃어댔다. 여사이, 나 홀로 집은 자주 만나세요? 그럼, 그런데 마주치기가 무서워. 에휴, 코가 좀 높다 뿐이지 뭐가 무섭겠습니까? 아이고, 그 노란 고양이 눈을 부릅뜨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럼 멀찍이 다니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사흘이 멀다 하게 불러다가 욕을 하는데 정말 시중들 힘들어. 호위병도 키가 크고 잘생겨야지. 게다가 말은 세수핀으로 씻어줘야 해. 기껏 말을 준비해 놓으면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쓱 문질러보고는 먼지가 조그만 있어도 욕을 퍼붓는다고. 나도 한 번은 지독하게 욕을 먹었어. 아니, 왜요? 내가 말을 타고 오는 지휘관의 집에 편지를 나르게 되었는데 말이요. 나 홀로 집이 집 앞에 서 있다가 멀리 지나가는 나도로 오라더니만 자네 홍군의 규례를 모르나? 하고 마구 욕을 퍼붓잖아.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네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내가 말해서 안 내렸다고 그러는 거야. 소문을 듣자니까 나 홀로 집이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는다면서요. 닭 한 마리뿐인가? 커피도 맛있지. 담배도 골절하던데. 도말하면 쩐소리지. 미러표 담배를 하루에 한 통씩 해준단 말이야. 저 앞에 그 사람 집만 한 집 메고 가는 전세가 보이잖아.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모주석이나 주부주석, 주총사령관은 식사를 할 때 모두 대나무 그릇에다가 자기 몫만 드시지 더 드시는 일 없지 않습니까? 다들 호박에다 두부를 볶은 반찬을 좀 드시고 재물이 좀 남으면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후딱 마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나 홀로 집은 왜 그 모양이랍니까? 정성은 왜 또 곁에서 말 한마디 없습니까? 강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었다. 참, 잘해도 바랄 걸 바라게. 총석이는 나 홀로 집 말이라면 뭐든 고분고분이라고. 흥, 그렇지만 않으면 나 홀로 집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텐데요. 대화는 여기서 끊겼다. 조금 지나 강서 사람이 또 물었다. 모주석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통 못 봐서 말이야. 출발하기 전에는 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요? 사람들 말이 주황종들을 따라가는데 몸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 지금쯤 건너왔는지 모르겠네. 참, 언제? 그러더니 더 말할 재미가 없었던지 곧 이야기가 끊겼다. 들끝은 숲속을 나왔다. 길에는 또 행군하는 사람들이 물길을 이루었고 부연 먼지가 이리저리 흩날리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솔,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수필 조동. 술을 마시는 데는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하는 길도이다. 술자리는 홀로 마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함께하는 자리다. 함께 마시는 사람이 곧 그 술의 맛을 결정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기억을 남긴다. 술을 마시는 것은 인생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와 같다. 좋은 사람과 마시는 술은 마시는 내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마신 뒤에도 후회가 없다. 둘째는 얼마만큼 마시는가 하는 도를 지키는 길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선. 자기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량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다. 셋째는 어느 때 끝내는가 하는 도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온전한 도리다. 적당한 때 술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도다. 이 세 가지 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에 가깝다. 나는 오랜 세월 술을 마시며 이 세 가지 도를 몸으로 배웠다. 첫째 도,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어릴 적 나는 술이란 그저 어른들의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다. 집안 어르신들이 모이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며 술자리를 거듭하다 보니 깨달았다. 술 자체 맛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술자리는 인간관계의 촉소판이다. 누구와 마시느냐에 따라서 같은 술이라도 전향지차로 달라진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마시는 술은 쓴맛조차도 달게 느껴지고 거짓없는 대화는 저절로 술을 부른다. 말이 많지 않아도 좋다. 가만히 앉아 술잔만 기울여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

는 이미 충만하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마시는 술은 독과 같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를 나누지만 속은 불편하고 말 한마디 조심스럽고 마시는 내내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 그런 술은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목넘김이 거칠고 마신 뒤에는 개운하지 않고 피로만 쌓인다. 나는 젊을 때 많은 술자리를 헤맸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고 필요에 의한 술자리에 억지로 참석했다. 그때는 술자리가 곧 인맥이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자리에서 진짜 얻은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기억도 흐릿하고 마음만 상했다. 진짜 좋은 술자리는 강요가 없다. 모임이 자연스럽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술잔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는 그렇다. 10년, 20년을 알고 지낸 벗과 마주 앉으면 할 말도 많고 웃을 일도 많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마시는 술은 그 어떤 고급 술보다도 맵고 깊다. 서로의 고생을 알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힘든 일을 함께 겪은 사람이기에 술잔에 마음이 담긴다. 가족과의 술자리는 또 다른 맛이다. 아버지와 마시는 술은 어른이 된 나에게 주는 증표와 같고 형제 자매와 마시는 술은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듯 자유롭다. 가족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알고 실수에도 감싸주기 때문에 술자리가 편안하다. 그런 자리에서 마시는 술은 마음을 열게 하고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게 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게 한다.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하는 길은 인생의 동행과도 같다. 인생에서 누구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맛이 달라지듯 술자리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술의 맛을 만든다. 좋은 사람과 마시는 술은 추억이 되고 나쁜 사람과 마시는 술은 후회가 된다. 그래서 첫째 도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도이다.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좋으면 술은 저절로 따라온다. 둘째 도. 얼마만큼 마시는가 하는 도를 지키는 것.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고 넘치면 독이 된다. 이 말은 옛말이지만 가장 진실한 말이다.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이 도를 지키지 못해 후회를 한다. 젊을 때는 마시면 마실수록 대단한 줄 알고 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진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도란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량,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량, 다음 날을 해치지 않는 량, 그 선을 알고 지키는 것이 도이다. 술은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하지만 넘치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말을 많게 하고 행동을 거칠게 한다. 나는 젊었을 때 이 도를 지키지 못한 적이 많다. 친구들과 분위기에 취해서 한 잔 더, 한 잔 더 하다 보면 어느새 취하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다음 날은 두통과 속쓰림으로 고통받았다. 그때마다 다신 이렇게 마시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분위기에 휩쓸려 도를 넘었다. 세월이 흘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달았다. 술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더 많이 마시는가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즐겁고 건강하게 마시는가 하는 것이다. 도를 지키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도 개운하고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 도를 지키려면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 몸 상태를 알고 기분을 알고 주변 상황을 알아야 한다. 피곤할 때는 술을 줄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억지로 마시지 않고 아침 일이 있을 때는 과음하지 않는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술자리 분위기는

사람을 취하게 하고 진고의 고난인술은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도를 아는 사람은 거절할 줄도 안다. 부드럽게 거절하고 량을 조절하고 자기 선을 지킨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함께 마시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과음하면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고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술에 도는 인생의 도와 같다. 인생에서도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중용의 도가 중요하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화를 내고 게으르면 살아가기 힘들다. 술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기쁨, 적당한 쥐끼, 적당한 휴식. 그 중용을 지키는 것이 바로 둘째 도이다. 나는 지금 술을 마실 때 언제나 이 도를 생각한다. 한 잔 마시고 몸을 느끼고, 두 잔 마시고 마음을 살피고, 세 잔 넘기면 스스로 자제한다. 많이 마시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도를 넘으면 후회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마시는 술이 오히려 더 맵고 즐겁다. 취하지 않고도 기분은 좋고 대화는 즐겁고 마음은 편안하다. 셋째도 어느 때 끝나는가 하는 도착할 도. 술자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다. 시작은 화려해도 끝이 흐트러지면 모든 기억이 나쁘게 남는다. 적당한 때 술자리를 놓고 자리를 정돈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도이자 가장 어려운 도이다. 많은 사람이 술자리에서 끝을 잘 맺지 못한다. 분위기가 좋아서 더 마시고 싶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더 있고 싶고 취한 기분이 좋아 헤어지기 싫어진다. 하지만 끝이 없으면 술자리는 망가진다. 계속 마시면 취기가 넘치고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끝을 난다는 것은 절제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을 때 멈추는 것, 가장 즐거울 때 헤어지는 것. 그것이 다음을 기약하게 하고 기억을 좋게 남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끝을 잘 맺는 사람이 다음 일을 잘 시작한다. 나는 오랜 경험으로 끝의 중요성을 알았다. 젊을 때는 술자리가 끝이 없었다. 밤새 마시고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해 뜰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기도 한다. 그때는 젊어서 버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끝없는 술자리는 기쁨보다 피로가 더 많았다. 진짜 좋은 술자리는 적당한 시간에 흐뭇하게 끝난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감사하며 헤어지는 것. 그때 술잔 놓고 일어나면 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충만하다. 다음날 생각해도 즐거운 기억만 남는다. 끝을 잘 맺기 위해서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밤이 깊지 않았을 때, 몸이 피로하지 않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멈추는 것이다.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술잔을 정리하고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른의 술자리이고 도를 나는 모습이다. 또한 끝의 도는 돌아감의 도이기도 하다. 술자리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술은 잠시의 휴식이고 해방이지만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끝을 모르고 방황하면 일상이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진다. 술을 마친 뒤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길을 헤매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도를 모르는 것이다. 끝을 잘 맺는 사람은 술을 마치고도 개운하고 예의 바르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술자리를 가실 때 언제나 끝을 생각한다. 시작할 때부터 언제쯤 끝낼지 마음에 정하고 시간 되면 스스로 일어난다. 친구들이 더 마시자고 해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라고 웃으며 거절한다.

그렇게 끝낸 술자리는 언제나 기분이 좋고 다음 만남이 더 기다려진다. 이 세 가지 도를 모두 아는 사람은 술을 즐길 줄 알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첫째,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사람을 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시라. 거짓과 강요가 없는 자리에서 진심을 나누라. 그것이 술의 첫 번째 맛이다. 둘째, 얼마만큼 마시는가? 자기 한계를 알고 도를 지키라.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중용을 지키면 술은 약이 되고 기쁨이 된다. 셋째, 어느 때 끝나는가? 적당한 때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좋은 끝은 좋은 기억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하게 한다. 나는 이 세 가지 도를 몸으로 배우며 살아왔다. 젊을 때는 몰라서 방황하고 실수하고 후회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깨달았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생의 도를 배우는 학교와 같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술자리를 만난다. 기쁠 때 마시고 슬플 때 마시고 만났을 때 마시고 헤어질 때 마신다. 그 모든 자리에서 이 세 가지 도를 잊지 않는다면 술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것이다. 수도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 일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누구와 동행하고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고 어느 때 멈춰서는가. 이 세 가지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도리이다. 오늘 밤 누군가와 술잔을 기울인다면 먼저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마시는 양을 조절하고 적당한 때에 끝내라. 그것이 바로 주도를 아는 사람의 자세이고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이다. 술은 마시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도를 아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도 자신을 잃지 않고 기쁨을 얻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도이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세 가지 도를 가슴에 새기고 술을 마실 것이다. 좋은 사람과 적당히 마시고 바르게 끝내는 술자리. 그 안에서 평온한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여유를 찾을 것이다. 주도는 곧 인도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길이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이어서 감상할 소필은 견습공입니다. 소필 견습공. 어느 날 오래된 공방의 문틈 사이로 비친 햇살을 보다가 문득 견습공 시절이 떠올랐다. 먼지 쌓인 공고함, 차가운 쇳소리,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 걸어가던 장인의 등짝. 그 시절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지나고 보면 인생의 가장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 견습공이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이가 아니다. 남모르게 고독하게 연마하고 참고 기다리고 깨닫는 이다. 견습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는 인생의 연마 과정이고 세상인의 널 자신을 만드는 가장 긴 공정이다. 나는 그때 견습공으로 살며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처음 공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19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말랑말랑한 나이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문을 두드렸다. 장인은 말이 없었다. 그저 내 손을 보고 등을 돌리고 공방 안으로 들어가며 한 마디 던졌다. 앉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것이 첫 인사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짧은 말 속에 견습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란 것을. 견습공예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남들보다 늦게 끝났다. 새벽이 채 밝지 않은 공방에 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공구를 닦고 재료를 정돈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것이 견습공예 몫이었다. 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불만이 생겼다. 빨리 기술을 배우고 멋진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옮기고 정리하는 일만 반복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답답하고 언제쯤 이 시절이 지나갈까 속만 태웠다. 하지만 장인은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하라고 손짓할 뿐이었다. 나는 억지로 참았다. 화가 나도 참고 시시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았다. 견습공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인내였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술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나는 간단한 일을 맡게 됐다. 재료를 자르고 다듬고 맞추고 고정하는 일이었다. 여전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진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금만 잘못해도 장인의 날카로운 지적이 따랐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다시 해라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한 가지만 반복하기도 했다. 나는 자꾸 틀렸고 자꾸 고쳐야 했고 자꾸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때 깨달았다. 견습공이란 완벽해지는 이가 아니라 틀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이라는 것을. 아무리 단순한 일일지라도 천번 만번 반복해야 손에 익고 마음에 새겨진다. 세상에 쉬운 기술은 없고 하루아침에 능숙해지는 일도 없다. 견습의 시간은 느리지만 그 느림이 곧 깊이였다. 장인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다. 직접 보여주고 직접 만들고 내가 따라하게 했다. 설명은 짧았고 시범은 정확했다. 나는 그의 등짝을 보며 배웠다. 일에 임하는 자세, 시간을 대하는 태도, 재료를 아끼는 마음, 끝까지 놓지 않은 고집, 그 모든 것이 그의 손동작과 움직임에 배어 있었다. 견습공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배워야 한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독이었다. 견습공의 시간은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많다.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자신과 싸워야 한다.

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을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나는 점차 단단해졌다. 흔들리지 않은 마음, 흐트러지지 않은 집중, 남과 비교하지 않은 태도, 그 모든 것이 고독과 연마 속에서 생겨났다. 견습공에게는 자만심이 적이다. 아직 배우는 신분이기에 늘 겸손하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운다. 겸손함은 견습의 가장 큰 무기이다. 자만하면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겸손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나는 그때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모른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 겸손함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나는 드디어 혼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 오랜 시간 연습하고 반복하고 고쳐 만든 결과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장인에게 보였다. 장인은 조용히 작품을 살펴보았다. 한참을 바라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참고 기다렸다. 마침내 장인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은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나에게는 세상 가장 좋은 격려였다. 그 순간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힘든 시간이 한방에 사라졌다. 하지만 장인은 다시 한 마디 던졌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깨달았다. 견습은 끝이 없다는 것을. 하나를 배워도 더 배울 것이 있고 하나를 만들어도 더 정진해야 한다. 인생의 모든 일이 견습과 같다. 배우고 익히고 연마하고 다시 배우는 것.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견습공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세 가지 것을 확실히 배웠다. 첫째는 기본의 중요성이다. 견습공은 기본을 무시할 수 없다. 바닥을 깨끗이 쓸고 공구를 바르게 닦고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그 위에 무언가를 쌓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기본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린다. 단순하고 시시해 보이는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다지는 것. 그것이 견습이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이다. 둘째는 시간의 힘이다. 견습은 빠르지 않다. 느리게, 꾸준히, 묵묵히 이어가야 한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한 달에 완성되는 것도 드물다. 시간이 쌓여야 손이 능숙해지고 마음이 깊어진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느릴수록 단단해진다. 나는 그때 시간을 믿는 법을 배웠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이어가면 언젠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셋째는 사람의 가르침이다. 견습공은 혼자서 배울 수 없다. 앞서가는 이가 있고 가르쳐주는 이가 있고 지켜보는 이가 있다. 장인은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침묵하지만 언제나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전승이 있고 이어짐이 있다. 견습은 단순한 기술의 전승이 아니라 사람됨의 전승이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다. 지금 나는 과거의 견습공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견습공이다.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 정진해야 할 길이 멀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평생 견습공이다. 인생이라는 큰 공방 안에서 매일 배우고 매일 고치고 매일 연마한다.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견습의 시절은 두렵고 힘들지만 절대 피해선 안 된다는 것을. 그 시절이 없으면 이후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견습의 시간을 건너뛰고 오른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천천히, 꾸준히, 성실하게 기본을 다지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익히는 시간. 그것이 결국 자신을 만든다.

지친 몸, 굳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연습의 시간은 아프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힘들지만 힘든 만큼 단단해진다. 견습공이란 이름은 비록 낮고 겸손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귀한 가치가 담겨있다. 시작하는 용기, 견디는 인내, 배우는 겸손, 이어가는 성실, 그 모든 것이 견습공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견습공이다. 매일 배우고 매일 고치고 매일 연마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빛을 내는 것이다. 견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견습공으로 살았던 날들은 지나갔지만 견습공의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한다. 그것이 바로 견습이 가르쳐준 인생의 도리이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태학절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자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겨운 강 해랑강을 노래한가요? 해랑강 물결을 전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온 이 강.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잠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들판, 해가 질 때까지 잊지 못할 그 기억,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아래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그리운 동년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리추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령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지금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분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CAMP, 더불어서 시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름 놓고 복용하시면 이심할 바가 없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인데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천이 박사 세신이로 명서방은 모두 본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 박사는 15가게 15가, 그리고 세신이로는 10가게 10가, 명서방도 역시 12가게 12각을 주면서 거기에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이 홍남강 치료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제품 자체는 단순히 먼저번에 홍강 치료기가 따라갈 때 많은 분들이 와 이걸 쓰니까 건빠지 불편한 분들, 허리다리가 불편한 분들, 소화 공능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뭐 순환장애에 있는 분들 어느 부분이든지 뭐 그 가시광선은 600나미부터 700나미에 속하게 되었는데 딱 어느 부분에다 비추게 되면 그렇게 편하고 모든 장애가 쑥 다 길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 광선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파는 립자입니다. 버리 얼샹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립자가 소화계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포에 침투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흡수가 돼서 빨리 세포의 재생을 그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은 분들은 면역력이, 콤파치 부족한 분들은 바로 콤파치를 보충하는, 그 외에 장도, 위, 어디에든지 간이든지 어디에든지 불편, 간에 비춰도 되는 다 됩니다. 뭐 때문에? 거기 강, 중, 약 이런 그 세 개 선택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계를 전달받을 때게 되면 전달하는 분이 아주

0: 세심하게 전달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집에 내 병원을 하나 안친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보온 제품, 유효적인 제품을 무료로 드리는가 하면 또 이런 좋은 1호 기계를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제 최신 1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제 그도 한 두 달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기 전에.
0: 아, 두 달 쓰셨네요. 예, 어떠세요?
2: 예, 이거 쓰기 전에, 예, 이렇게 감기를 계속 달고 있는다 말입니다.
0: 건파증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예.
2: 감기 증상처럼 예, 그냥 그저 사시절 달고 있습니다.
0: 아, 원기 부족입니다.
2: 그래서 이 면역이 약해져서 면역이 된 거 진짜 많이 내 약을 진짜 많이 먹고 있습니다.
0: 예.
2: 근데 이 크게 효과를 뭐 아예 알기더라 말입니다. 거저 감기 심하지대 거기서 미지근하게 감기 증상처럼 양이다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2: 그래서 오늘 심할 때는 또 가서 댄디도 하고 무슨
0: 댄디가 간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간에 예예.
2: 예. 예, 그래서 이 중이배워가지고 내 좀 옛날부터 좀 콩팥이 약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0: 예.
2: 근데 뭐 소변 같은 것도 크게 모르고
0: 모르니까 뭐, 소변 통하니까
2: 예, 예. 예, 소변도 크게 뭐 그것도 거품이 약간 나가고 소변도 정상적으로 보고 예, 뭐 자주 보지 됐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발이기라고 영 싫어가 했단 말입니다. 발 차였습니다.
0: 아, 순환장애입니다.
2: 예, 양기, 예, 양기 허하다.
0: 음양 조절입니다.
2: 예, 예. 그래서 또
0: 양시, 선양시
2: 예, 예. 예, 양보하는 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도 예, 말 아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하다 이 천이 박사 좀 저 천이 박사께는
0: 최신으로
2: 말이 올라가니 최신으로 들어본지는 어란디 아 이거 저거 먹어보다 말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내들 감각에 내 콩팥이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좀 약하다는 이 감각은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최신으로 내 마지막으로 먹어보자 좀 이거나 말이 듣겠는가 이제 벌써 먹어서 이 한 20날 되니까 이 별로 이제 기분이 되다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냥 감기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달고 그죠.
0: 예.
2: 근데 감기약을 자꾸 먹으면 또 이게 바람이 또 이렇게 몸에 그
0: 감기약에
2: 구멍이 예. 예, 구멍이 몸에 구멍이 열려서 이 바람이 자꾸 들어와서 나쁘다 그런 얘기도 내 두고 아는데 할 수 없어 그냥 감기약을 먹는다 말입니다.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 뭔가 조심이라 접해 먹었는데 한 벌써 보름 좀 먹으니까 얘기한 다음에 어제 기분이 대단해서
0: 참 달라지죠. 매력이 올라갑니다.
2: 달라지고 예. 예. 별로 발이 떠나내지고 별로 뜨끈뜨끈해 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내일 이거 먹으면서 감기약을 한 번 다 먹었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예. 살건 일로 가서 감기약을 계속 먹던 게 감기약 아예 먹는단 말입니다.
0: 예.
2: 여기다가 또 그 건강 이력이 있다가
0: 예.
2: 그거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같이 치료하는 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좋습니다. 예. 몸이 가벼워지고 예. 이렇게 개운하고 예. 정신 상태 완전 좋단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얘한테 이게 너무 좋다 하니까 우리 언니 자꾸 예. 그 이력이를 써봤으면 합니다.
0: 예.
2: 예, 우리 여기 사모님 약 써야죠.
0: 그렇죠. 예.
2: 예. 근데 우리 형들이 이렇게 전열수 비델로 이래 자관다. 밤에 소변도 자꾸 예, 좀 고상 제기한다 말입니다.
0: 예.
2: 예, 언니 그 최신이라도 싸면서 같이 그 이력이를 그거 선물 받으면 되지 않는가 할까. 그런 기력했다면서 이렇게 전화해달라면 그러더라 말입니다.
0: 그렇게 하라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예.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0: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야하게는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해도 콩팥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신주수 소변 관리하고 콩팥이 관리하는 게 또 골격을 관리하고 콩팥이 귀가 허한 거 그거 관리해주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근본 문제는 정체적으로서 쓴 양시할 뿐만 아니라 원기 콩팥이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 콩팥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줌만 잘 나가면 되는 것 아니니까 여사분이 이제 체험해서 충분하게 느꼈지만 해도
2: 예.
0: 최신 1호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다른 처방이 없는 이런 처방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2: 예.
0: 제가 마음가운데도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감을 느낀다는 게 효과성이 아주 보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골관절도 대단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예. 예.

0: 수고하세요.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천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어전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아, 중풍 후유증에 다음에 예. 그렇죠. 이 제품 써야 돼요.
0: 예,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손발이 많이 되고 그릇은 얼마 깼는지 모른다. 젓가락도 얼마 들은 밥이 깨지지 흐르고 예, 춤이 흐르고 이렇게 고사했습니다. 첨약은 예. 얼마 쓰고 증후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거 효과를 보지 못해도 내 차에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천이 박사를 쓰고 소리 그런 게 며칠 아이 있을까 감각이 알림이 그래던 게 하나하나 다 하나 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발이 마대던 게 그게 감각이 오지 손발이 차던 게 그게 또 감각이 따뜻해 오지 혈압 조절이 아예 맥압차가 그렇게 100씩 차이던 게 그것도 어전 정상을 돌아오지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되니까 밤잠 잠을 잘 자고 했거니 밥을 잘 먹고 몸이 헷갈아진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변 실수는 또 얼마 했겠습니까 그 최신 일을 한데 같이 개매시거나 배합이 잘 되고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많이 봐서 두 번 본다.
1: 너무 잘 어울리는 두 가지 제품입니다. 선택이 예, 너무 우수합니다.
0: 그리고 몸도 헷갈아지고 할까나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건강 이러기에도 또 준다지 할까 그 활동에 참석해서 또 자식들이 있는 게 같이 농원 가서 그렇게 치료를 하려다 그래.
1: 아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잘 됐으니까 며칠 남지 않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나도 어떤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파나서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봤지만 이것만큼 효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우리 인체에 어디 모병이 있으면 따라가서 고쳐주는 게 이게 천이 박사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는 어쨌든 유머니에 들어서 예, 기억이 딱 떨어진다.
1: 예.
3: 무슨 물건 둔거 찾기 어렵고 예, 깨우려듯이 된다. 물건 줄때 여기다 짓뿌리고 저기다 짓뿌리고 예. 그러니까 못 찾지 하면서 그 어디 둔거 똑똑히 알아야 되지 하면 이랬다. 어 그리고 예, 내 친구들 이름인데 가는 딱
1: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죠.
3: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1: 기억이 깜빡거리죠.
3: 예, 예.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예. 예. 그러네 어, 이거 잠을 잘 못 자서 내 수면제를 두문두문 먹어놓을까 이게 이렇게 기억이 없는가.
1: 아, 수면제 드시면
3: 치매 올까봐 정말 근심이 됐대다. 예. 네, 예. 우리 사도이 치매 온 거 볼까. 아이 우리 며느리와도 제 딸도 모릅대다.
1: 그렇죠. 그 큰일이죠.
3: 사람 게 무서운 게 치매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썼는데 아 이게 정말 좋습니다. 첫째 이게 기억이 돌아오는 데는 1등입니다. 네, 우선은 이 친구들이 이름도 잘 기억이 나던 게 그것도 잘 기억되고 물건이 어디다 둔 거 몰라서 그 돈이라면 공사 나오면 치우고는 어디다가 기억이 안 나던 게 우선 딱딱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돈가가 잊어버렸다 하면 우리 나그네도 정신 없이 찾느라고 역시지라든지 이런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1: 어, 천이 박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이 천이 박사의 잠이 잘 온다.
1: 그렇죠.
3: 예, 나는 꿈에 자꾸 죽은 사람이 어디 아우 애나서 두시에 깨나면 잠 못 잔다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우선 수면제를 아이 먹어도 예, 잠은 잘 자. 이게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서 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또 예, 즐거 근심하고
1: 그렇죠.
3: 이름 또 잠 못 잔다 말입니다.
1: 그런데 그렇죠. 예.
3: 어서는 그저에 내 열심히 잔다. 그저에
1: 예.
3: 그래놓을까 예. 아침에 그저 5시쯤에나 다시 반에 그래 일어날까 야 얼마 좋은지 모른다. 결국 이게 또 밥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1: 그렇죠.
3: 예. 밥을 예. 잘 먹으니까 예. 어 매기도 나고 감기를 달고 있었는데 감기도 떨어지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세신이로니 우리 아저씨 씁니다. 우리 아저씨 소변을 한날 밤에 한 대여섯 번 봅니다. 그리고 소변이
1: 전열선이
3: 나가고 예.
1: 예.
3: 그래 쉰 것 같지 않고 맥이 없어 애나 딱 했습니다. 근데 이 콩팥 치료하는 데는 이 세신이로 최고입니다. 이거 썼는데 어떤 한날 밤에 2번 밖에 안 일어납니다.
1: 예.
3: 그러니까 살 것 같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소변이 그거 한날 밤에 2번 밖에 안 그럴까 예.
1: 정상으로 돌아오고
3: 재난하고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아저씨도 간이랑 아이 좋았는데 이 시신이로 예, 콩팥이 좋아질까 간도 좋아진다 예.
1: 그렇죠.
3: 그래서 담낭약을 예. 그냥 달고 있었는데 담낭약을 아예 잡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 다리에 맥이 나서 다리에 헷갑답니다.
1: 예.
3: 그래서 오늘이 지금 우리 활동

0: 젊에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얘네 우리 이 건강치료 이기는 좀 멀리 가지 있습니다.
1: 예.
0: 집에 있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내 이번에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선희 박사하고 세신 1호로의 두 가지를 다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1: 네. 예, 거기에다 전화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0: 예,
1: 알아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세심이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저는 이 뭔가 밤중에 속에 자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선에.
1: 예.
3: 네. 그런데 이 세심이로를 쓴다면 이 뭔가 자수가 지금 다섯 번이던 게 한 두 번밖에 안 됩니다.
1: 아, 너무 정상 돌아왔습니다. 예, 예. 예.
3: 그리고 이 맹감이, 위도 나쁘고 소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런 게 그러니까 밥은 먹지 못했단 말입니다. 위 아파서.
1: 예.
3: 그런데 이 세심이라고 쓴 다음에 위도 좋아지고 지금 밥도 잘 먹어서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세심이로는 확실히 이, 그런, 뭔가, 그러니까 이 곰팥이 옳지.
1: 곰팥이 오상을 관리합니다. 예, 예.
3: 예. 그러니까 이게는 최고라고 봅니다. 저 나도 예. 한 반년 썼는데.
1: 예.
3: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다른 처방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성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죠. 예.
3: 예. 그래서 이 세심이로를 나는 꾸준히 이 복용하려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할때 좋지 또 이 홍남강 이 치료 기계를 가지고서 지금에 이번에 그거 약 싸서 탔는데 그거 가지고 그래서 다리 아픈데도 그거 그러니까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예.
1: 어디 불편하면 어디에다 비추면 됩니다.
3: 예. 그리고 이 그런 뭔가 뭐 이 차가 나서 가속 당김에 좀만 앉아질 때도 그 하고 용 좋습니다.
1: 예.
3: 예, 위에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어디나 이 다리 아픈데도 난 최고라고 봅니다.
1: 예.
3: 이 기계가 이 확실히 좋고. 근데 이번에 이 뭔가 뭐, 우리 언니도 맹서방 농약을 이거 복용한데, 야, 맹서방 농약이 용 좋답니다.
1: 눈병치료에서는 전 예. 사회적으로서 이 눈병치료 약품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한몇 백분지 1도 없습니다. 기본 효과성에 예. 대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눈이 눈물이 쌓여 나오고 그다음에 피지고 이러던 게 하나도 없답니다.
1: 아, 그렇죠. 그런 문제를 예. 기본으로 해결받습니다.
3: 예.
1: 눈앞에 뭐 떠다니고 그런 것도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때 좋을 때 우리 언니는 맹서방 농약 사거나 세심이를 더 배달 받자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기계입니다.
3: 좋은 약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전유 박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4: 이 약을 쓰니까 예. 내가 지금 뭐 해결했는가 하면 코로나 후유증을 했어요. 예. 항상 이게 모기가 마르고 입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아 그럼 또 마른 기침을 자꾸 했단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리고 또 마른 기침하지 거기다 또 밤에 잘 때는 것도 또 아 이게 땀이 바짝 나더라면 다 계속 그저
1: 예.
4: 땀이 그렇게 납니다. 그다음에 땀이 난다면 그저 용 그저 배 없이 맥이 없고요. 온몸 이 머리랑 그저 포스였습니다.
1: 선이 휘해서 그렇습니다. 곰팥이 허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4: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4: 딱 여서 요 곰팥이가 어디면 아픈가 하면 이 건강경 왼쪽에 딱 아프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뒤를 딱 매는 게 곰팥이 옳지
1: 옳습니다. 그럼 거기에 확실히 이사 있습니다. 예예.
4: 예예. 예,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거 쓰고 내 지금 최신 1호 시간은 알지만 최신 1호 하고 내 전 박사를 먹는단 말입니다.
1: 예.
4: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곰팥이 덜 아프고 그 다음에 곰팥이 좋아지니까 아, 그 다음에 혈압이라면 언정받더라면 합니다. 혈압이 그로 올라가더라면 합니다.
1: 곰팥이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그렇지요.
1: 예.
4: 그래서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지고 이렇게 밤이라용 편안한 사람 잡니다. 악몽도 없고 이 쉬운 땀은 나는 것도 덜 납니다.
1: 예.
4: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1: 예.
4: 그리고 혈압이 170이던 게 지금 140 아래로 이렇게 웃돌고 이러니까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예. 큰 효과죠.
4: 혈압이, 아.

0: 마지막 큰 헛감자 하여튼 예. 그 다음 이 전유 박사가 하여튼 세포로 새로운 세포 또 재생시키고 나름 세포는 다 죽어가는 거 다 밀어내버리고 새로운 세포 형성되면 이러니까 온몸이 이 각기관들이 다 좋아진단 말입니다. 폐라 심장이라 혈압이라 골고루 다 좋아지잖습니까.
1: 그렇죠.
0: 내 몸이 예, 예. 거뿐하고 그런. 내 지금 운동합니다. 운동하면 내 지금 선생님께 이 말씀.
1: 그래요? 어 그러면서도 예. 이렇게 유창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렇죠.
0: 예, 이래 걸으면서 예, 나왔어요. 예. 예. 한 날에 두 번씩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다 천의박사하고
1: 덕분이죠.
0: 덕분이죠. 예.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이 덕분이지.
1: 예, 감사합니다.
0: 가지고, 예, 시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했습니다. 예. 계속 쓰려고. 아니 좋은 받으러 호텔을 얼마 줬습니까?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이번에 내 동생 중풍하고 이런 우리 같이 배달 받으려고. 아 그다음 그 기계도 좋다지. 그 중풍 환자들께는 아주 얼마나 기계 필요했습니까?
1: 그렇죠.
0: 필요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기계도 싸고 호욕심 났지. 그다음 내 동생하고 같이 있는 좋은 받으러 선생님께 전화 드립니다.
1: 예.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많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천희 박사 세신이로 예. 배합도 잘 되고 기본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다른 처방에서 얻을 수 없는 특수한 성분이 다시 말해서 로켈종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 그리고 여기 전노권 사슴이 전반입니다. 사슴이 뼈로부터 살부터 내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중약화공을 해서 넣은 전록근, 근이란 건 말려왔단 말입니다. 전이란 건 전반이란 말이고 록은 사슴이란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가불러 되어 있는 걸 복용하시게 되면 우선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공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제일 크게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뭐 혈관이 거기 막히고 혈관이 굳어서 죽상경화로 인해서 그런 그걸 제외하고도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량은 적고 피는 혼탁되고 이러니까 혈액순환 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로켈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피를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콩팥이 허한 걸 개선해주면서 보혈 공능을 도와주고 콩팥이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리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지 못하는 게 이게 큰 병입니다. 수면제만 쓰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치매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는 방법이 없어두는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같은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잠이 해결받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그 효과성이 제기됐지만 해도 허리다리가 식후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남성들이 양이나 유종이 해결받고 그리고 조혈 공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오는 걸 해결받고 면역력 저하증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전노권이란 이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콩팥이 양을 도와주고 우리 일선에서 콩팥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장이 중요한데 어째서 진짜를 만나 콩팥이라는가. 콩팥이 심장이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장기에 속합니다. 심장혈이 콩팥의 그 사구체에서 양백만 개의 사구체에서 류가 되지 않게 되면 심장은 금방 자기 역할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석투석 하는 게 심장혈을 그 정소해주는 그 과정이 투석입니다. 콩팥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수한 성분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고 양혈 작용을 하게 돼 있고 추위를 타는 걸 막아주고 소화 공능을

0: 그 해결해 주게 돼 있고 호흡계통을 개선해 주게 돼 있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20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왕가상은 고개를 돌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을 보았다. 오랫동안 본부에서 참모장으로 일을 해온 왕주와 얼마 전 기층에서 올라온 어린 참모 소명이었다. 두 참모가 오늘처럼 거리낌 없이 조종의 일을 불손하게 말하는 것은 평소 같았으면 특파원의 조의를 사거나 문책을 받을 일이었지만 들어보니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딱히 나무랄 일도 아니었다. 왕가상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다시 머리를 돌려 놓았다. 솔직히 말해 왕가상은 두 참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굉기했다. 지어 부끄럽고 불안하여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양옥선생이라는 말에는 자신도 들어섰던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뒤에서는 왕가상을 왕명 받고 장문천과 함께 100% 볼세비크 로손의 4대 금강이라며 쑥덕거리었다. 왕가상은 장정을 떠나기 전 중앙소베트 구역에서 열린 회의를 떠올리었다. 1931년 11월 감남회에서 모태동은 분홍 로선 기다리기 우경과 편협한 경험론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 상황이 중앙에 보고되자 중앙에서는 오히려 비판이 약했다면서 편협한 경험론에 대한 비판으로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대체했다고 했다. 이로써 더듬은 비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32년 10월 상순의 룡도회에서였다. 그번 회에서 모태동에 대한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왕가상 몹시 듣기 거북했다. 왕가상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후 모태동과 함께 두 해 남짓 일을 해오면서 보니 모태동은 두루 아는 것이 많은 데다가 중국 사회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게다가 전략이 뛰어나 예상을 뛰어넘는 용병술로 적의 포위토부를 세 차례나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왕가상은 나중에 모태동의 군사 직무를 해임할지 말지를 토론할 때 모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일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두 원칙이 극단으로 맞설 때 중재할 틈을 찾기란 참 어렵다. 더구나 당주왕이 진공노선을 관철시키라며 파견한 볼세비크가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여 왕가상은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스크바 시절 동장들과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3년 초 림시중앙정부가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왔다. 어느 한 번 왕가상은 박고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쾌한 일이 생긴 적도 있었다. 그때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모태똥은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뭔가 깊이 연구를 하거나 마음을 모아 책을 읽고 나였다. 밖으로는 막

0: 말로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 모태동이 외국어는 모르지만은 막스나 레닌의 책을 꽤 읽었어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고 고서를 읽고 리하는 걸로 치자면은 우리 중에서 으뜸이죠. 그러자 박과가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상골에서 어찌 막스 리는주가 나올 수가 있겠나. 그래도 진짜 싸움에서는 모태독이 전문가지요. 왕가상이 또 반박했다. 박고는 왕가상의 모태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속이 알아내놨다. 싸움을 알긴 뭘 안다고 그러나 나무 아래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격이지 당해의 진공 노선에는 전혀 걸맞지가 않지. 왕가상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물러선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을 치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적을 무찌른다. 그런 전술을 두고 어찌 나무 아래서 도끼를 기다린다고 할 수가 있겠나. 두 사람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기분이 나쁘게 헤어졌다. 모태동은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 서금의 고비뇌라는 작은 산에 있는 절에서 지냈다. 가끔 아래에 내려가 조사 연구를 하는가 하면 책에 푹 묻혀있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자연히 쓸쓸했다. 가끔 모태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을 찾는 일은 드물었다. 이를 보는 왕가상도 마음이 괴로워 가끔 찾아갈 때가 있었다. 눈앞에 닥친 전세와 전략을 의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같을 때가 많아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었다. 말하다가 흥분되면 모태동은 언제나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소수이니까.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그러나 모태동을 조여오는 당장의 압력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34년 1월 홍구는 국민당의 제5차 포위토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당주왕은 오중조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제5차 반포위 토벌은 중국혁명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투쟁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위협하는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였다. 이 회에서 장문천을 정부에 파견하여 인민위원회 주석을 맡도록 하였다. 그때 모태동은 중화소베토 공화국 주석이었고 정부의 일은 그가 맡아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모태동의 군사 직위를 해임한 데 이어 정부에서의 직위도 빼앗은 것이었다. 왕가상도 오종전에 참가했다. 그날 열이 올라 머리가 어지러웠던 왕가상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그 뒤 왕가상은 몹시 후회를 하며 공산당원으로서 너무 나약했다고 자신을 거듭 나무랐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긴 마련이지만 양심의 가책만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심지어 평생을 간다. 정직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 참모 둘이 나눈 이야기가 또다시 왕가상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였다. 어이쿠! 들것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대포를 쥐고 가던 노새가 들것을 밀치는 바람에 들것이 하마터면 엎질러질 뻔하는 것이다. 들것을 든 대원들은 휘청거리다가 겨우 몸을 가누었다. 아니 눈이 덩때 붙었나? 들끝대원들은 포병들을 쏘아보며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젊은 의사와 호위병들이 달려와 따지었다.
1: 우리 주위관이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2: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왕가상의 손사래를 쳤다.

0: 들끝은 길가에 비켜 서서 보병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다. 들끝은 길에서 몇 번 쉬고 나서야 3000개의 산어구에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자줏빛 구름이 아득하게 깔려 있었다. 바다처럼 펼쳐진 산발 끝에 비빛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좀 쉽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왕가상이 들끝을 세우고는 몸을 일으켜 좀 움직여 보았다. 그러더니 곧 늘씬한 몸을 쭉 펴고 망원경으로 동쪽을 살피었다. 계수 부교 쪽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다. 분위기가 잠옷 삼엄해 보이었다. 부대가 이미 다 건너왔는지 이제는 상강을 봉쇄한 듯하였다. 북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는 총소리와 보성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은 어디나 홍군들로 꽉 차서 서쪽 일대 큰 산으로 철거하고 있었다. 여러 날 힘든 싸움을 한 일군단이었다. 구불구불한 상강 우로는 아직도 시체와 둥근 삿갓, 서류들이 이따금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적기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다급히 이리저리 숨어들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저 아래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뒤에는 부르말 한 필이 따랐다. 맨발에 선 꼭다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유유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왕가상의 소년 호위병 정씨가 안달아나서 소리를 쳤다. 거기 누굽니까? 적기가 오니 조심하세요. 앞에서 걷던 꺽다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고 적기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빙 돌아가자 그는 또다시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었다. 허위병 정꼬마가 또 외치려는데 젊은 팽시 의사가 막아섰다. 잠깐, 저기 모주석이 아닙니까? 왕가상이 망원경을 들고 내려다 보았다. 등이 구부정한 걸 보니 앞에서 걷는 꺽다리는 모태동이 틀림이 없었다. 왕가상은 불편한 몸으로 몇 걸음 내려가 그를 맞았다. 모태동과 그의 경호원 여럿은 이미 산을 올라왔다. 모태동은 중병으로 앓고 난 사람처럼 얼굴이 누룩구레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온몸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는데 머리가 길어서 팔각모자 아래로 흘러내리었고 어깨에는 우산을 메고 있었다. 왕가상은 모태똥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주석동지, 몸이 말이 아니네요. 뭐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0: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고는 관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1: 가상이,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2: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0: 왕가상은 산 어구에 있는 들끝 대원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2: 저 사람들이 고생이죠.
0: 왕가상은 모태똥을 끌어다 큰 나무 아래에 앉히며 탄식하듯 말했다.
2: 이번에 이렇게 희생이 클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0: 모태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빠지었다.
2: 하는 수 없었겠지.
1: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2: 이런 걸 두고 비렁뱅이가 개를 치듯 치면서 걷는다고 가면서 봐야 합니다.
1: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모태똥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왕가상을 보더니 더 말이 없었다. 눈썰미가 바란 왕가상은 모태똥이 뭐라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모태똥을 힐끗 보고는 말을 이었다.
1: 지금은 리덕이 혼자서 권력을 휘두르고 바꾸는 고분고분 다를 뿐이죠. 두 사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눈이 잠깐 빛났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2: 될 수 있겠습니까? 왕가상

그런 생각이 있다는 듯 말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은 일을 냉정하게 총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는 것이 좋겠지. 모 대통은 왕가상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아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손발을 맞춰야 할 겁니다.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다. 둘 다 어쩐지 아까와 달리 거뜬했다. 모 대통은 왕가상을 들것에 태워보내고 다시 부루마리에 올랐다. 해는 이미 서산에 떨어지고 산길은 땅거미 속에 묻히고 말았다. 보태똥은 뚜벅뚜벅 울리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을 떠올리었다. 강선영도에 있는 한 사당이 생각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땅거미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모 대통령이 거센 비판을 받고 군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모 대통령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이가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홍근 총사령으로서 그때 이미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여 제법 농민 같은 주덕이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보나 허허 웃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때 이처럼 고집이 셀 줄이야.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부리부리한 눈을 방 한 구석에 꽂은 채 큰 산처럼 끄떡하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주울 내였다. 그는 모 대통이 부대에 남아서 계속 전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젊고 여인 총총지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그때 모 대통은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오늘 다시 한번 이 젊은 손이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진짜 웃음이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 개군이 분괴되고 사 전체가 산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려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장편 소설 대장정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호수나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면 시간이 어느새 느리게 흘러갑니다. 수민에 비친 하늘과 구름, 가끔씩 출렁이는 잔물결, 그리고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물고기. 김령덕 작사, 김철수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낚시꾼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 토장곡을 주제로 한 신명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학송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손경철 가수가 부른 토장곡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토장곡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고소한 된장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이 한 그릇은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정성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토장국의 매력을 심흉나게 불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실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노래한 김영근 작사 작곡의 윤일남 가수가 부른 영원한 내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깨어나면 더욱 그리워하시는 그곳, 꿈속의 고향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택만 작사, 김동설 작곡의 우영하 가수가 부른 꿈속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진실된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정성을 노래한 박흥률 작사 김창호 작곡의 박연 가수가 부른 아내의 진정을 전해드립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심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숙청량 원장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려는 분들에게 알릴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성에 가서 학술교류에 참가하게 되는데 예, 월요일부터 예, 정상적으로 문진을 하기 때문에 예, 이분을 보이려는 분들은 월요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예, 예, 연변의 환자들을 진찰하는 서장성 주임이사가에 예, 오늘까지 문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아,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아,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에, 림상을 한 과정에서 항상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특색이라 한다 그러면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인데 이 특색을 살려가지고 개체와 전뇨 모식을 말이죠 차용해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말이죠 병증을 제때 마저 확진하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마저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에,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저 관찰을 해본 데 이야기 되면 특점이 있습니다. 에, 중의 선생님들이 보통 환자를 마저 진찰할 때 진맥을 하는데 이 서장승 주임이사는 에,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환자의 맥을 봅니다. 에, 환자의 맥을 보는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에, 능히 환자가 에,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말이죠.

0: 제때에 파악합니다.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중의학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의 인환자병들을 치료하는데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에 하늘로 쇼크라 하는데 소갈, 흉비, 심통, 천식, 기침 이러한 말저에 중의학의 내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분노에 이러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말이죠.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에 좌창이라 합니다. 소보짐에 대상포진에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수뇌관결석, 방광결석에 이러한 말이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결절, 유선결절, 폐내결절, 난소낭종, 유선낭종에 이러한 말이죠. 결석하고 결절하고 당종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부터 문진을 시작했는데 오늘 오후까지 문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사실 우리 연변에 말이죠. 중의도 좋고 서의도 좋고 보여봤는데 뚜렷한 효과가 없더라 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병증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윤덕 주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 네.
0: 박윤덕 주임은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끝에 주약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연결시 중년에서의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1: 네.
0: 양천공 14년도에 연결시 중년에서의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첫째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이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관심병, 심교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에 하늘로 조리증이란데 불안해하는 이런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화교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에 결장염 이러한 말이죠. 소화교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비뇨기 교통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저리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 병증,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이죠. 비뇨기 계통의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김태중님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심혈관 계통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 2.9억 정도를

0: 질병, 심혈실상, 심포염, 심력쇠갈증에 심원성 졸사에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사실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령 단계에서 보게 되면 4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이 관심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사망되는 비율이가 가장 높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심장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얘 뭐에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예,
2: 그러면 숨이 차고 그다음에 맥이 없어요.
0: 예,
2: 그래서 바로 용덕 주임이 선약 매축 뒤에다 먹은 게 힘이 또 좀 나고
0: 예.
2: 가슴이 후두후두 떨리는 것도 쓰려서 오늘도 또 연락하려고 박주임.
0: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2: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노경에 걸린 지 한 5, 6년 됐는데.
0: 예.
3: 이번에는 불시로 혈압이 높고 또 팔이 막 저려서.
0: 예.
3: 자기 용덕 주임한테 찾아가서 점약도 쓰고 침을 맞으니까 지금은 그 혈압은 온정되고 그 다음에 팔이 저린 것도 슬슬이 해서
0: 예.
3: 오늘 또 박용덕 주임을 약을 더 쓰려고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제 최영희 주임에게 친구 치료 받았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4: 예, 효과가 매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오늘 또 오전에 또 가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약이 됐죠.
0: 예, 됐습니다. 예, 예약이. 예, 예.
4: 주임에게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네. 저도 박인덕 주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내가 방송 듣고 머리 항상 아프고 자주 어지럽게 나오고 박인덕 주임 보이니까 높습니다.
0: 아, 예, 예.
5: 그래, 전약 한번 가져다 먹은 게, 야, 조금 왜 어지럽지 않나고 아픈 정도에 지금 뭐 많이 사라졌습니다.
0: 예, 전 일입니다. 예.
5: 계속 정두패 먹고 그대로 정두패 아예 먹습니다.
0: 예, 예, 예.
5: 나 이 혹과 이래 있을 때에 한 번 더 보려고 예약하도록 합니다.
0: 어전에 오세요. 예, 이분은 어전만 문제랍니다. 예.
5: 아, 알았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0: 예, 안녕하세요.
6: 저는 오늘 이 박윤도 쌤이 예약하다 그럽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아니, 나는 어때 여지가 예, 자꾸 깜빡깜빡해지고 자꾸 경례 없고 예, 전화기 사무 제자를 못하고 해서 지금 방송 듣고 박윤도 주임한테 가서 예, 전약을 한번 쓴 게 잠도 전보다 숨을 질량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가서 또 점약을 또 쓰려고 지금 예약하다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저는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저는 예, 무릎이 붓기고 지리고 아프고 예,
0: 예.
7: 이라고 앉았다 일어날 때거나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0: 예, 예.
7: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차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붓긴 것도 많이 내리고 걷기도 이전보다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7: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0: 예, 예약.

0: 이게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남자라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나합니다. 예.
3: 저는 예, 어째 나무고 그런지 뭐 말른려 실금이라 하는데 어둠이 예, 실실 나간다 말입니다.
0: 예.
3: 나가고 제 색이라도 나가 기침이라도 나가.
0: 아, 심하구만.
3: 한 번, 예, 한번 길태병원에 가 배우자 원장 선생님 배우자 그럽니다.
0: 아, 원장 선생은 보이다만 예, 월요일에 오세요. 오늘은 학술회의를 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4: 예, 나는 이게 가슴이 아파서.
0: 예.
4: 그리고 좀 머리가 좀 빙해지는데 뭐 왜 그래? 어머니 가서 내 약 썼어요. 저 장춘 서의사 약을 내가 좀 써봤는데
0: 예.
4: 첫 감에는 좀 감각이 없던 게 두 번 쓰니까
0: 예.
4: 조금 많이 좀 나아진 게 알아요.
0: 예, 려정이 필요되니까. 예. 예. 예.
4: 그래서 이번에 또 약 써볼까 한 게
0: 예. 예.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4: 오전에도 사람만 찾는가요?
0: 예, 아이, 오후에도 그 이분님이 야 소문났기 때문에 많습니다. 예, 예 일찍 오세요. 예.
4: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예.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오란이병 환자입니다.
0: 예.
5: 예, 1년에 몇 번씩 소가 되고 위가 아파가지고 배도 붓고 이런 고생을 서너 번씩 잘한다. 한 번씩 저 뭐니까 걸리면 한 달 두 달도 가고 이래서 위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예.
5: 그, 예, 그러던 중에 선생님이 광고를 이렇게 듣고 저는 이렇게 삼약을 두 번째다 먹었는데 확실히 많이 나사지해가지고 지금 밥도 많이 먹고 배도 그렇게 붓지 않고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변비도 많이 좋아지고
0: 방면에서
5: 예.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가서 청약을 제다 먹으려고 예약 부탁을 드립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7: 예, 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7: 예, 저는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심장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0: 예, 예, 예.
7: 예. 그렇게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7: 예, 이번에 가서 그 계단 오를 때 무릎도 아프고 아래 다리가 맥도 좀 없고 해서
0: 예.
7: 오늘 가서 연골주사를 맞을까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세요, 예.
7: 예.
0: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0: 예.
2: 네.
7: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8: 예. 내가 지금 소진약을 쓰는데 효과가 정말 뜨네요. 잘 나타났는데.
0: 예.
8: 내일 할날 필요 같긴 없는데.
0: 예.
8: 오늘 가서 좀 그리고 다음
0: 길도 없다고
8: 약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0: 하냐? 예, 연결됐습니다. 오늘 그저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0: 건강하세요. 예. 네.

0: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1: 제가 이제 무릎 부상해가지고.
2: 예.
1: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봤는데, 무릎에 물이 있어가지고.
2: 예.
1: 물 닦아서 이제 약 먹고 침도 맞았는데, 효과가 많이 좋아가지고.
2: 예.
1: 다시 보이다 그랍니다.
2: 그러면 원당선생을 보이다는데, 월요일에 오세요. 이분이 지금 성에 가서 학술회의를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2: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남자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연결해 주시오.
2: 예, 어느 분을 연결하랍니까?
3: 네. 예, 저, 선생님, 저, 그 박창호 선생님께 연결해 하도록 합니다.
2: 네,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3: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2: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3: 이름은 그 손순입니다. 우리 집에 처갑니다.
2: 예, 예, 압니다.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뒤전화 맞아요?
2: 예, 맞습니다. 듣고 예, 있습니다.
4: 예, 예, 저는 다리가 너무 아프고 쑤시고 졸이고 막 그저 영 너무 아파가지고 생활하기 영 불편했어요. 그래, 그러다가 저기 그런 우연히 방송을 듣게 돼서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지뢰를 많이 해도 효과를 못 봤어요. 다른 데 가서.
2: 예, 예, 예.
4: 우연히 방송 듣게 돼서 이 길태중이 강주인 선생님 잘하신다 해서 그래 한번 가서 보였는데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그 선생님께 예약하자고 그랬다.
2: 오늘 오시겠어요?
4: 예.
2: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합니다.
2: 예, 예, 예.
5: 저 기태승의 강철수 지금 지원을 하는데 허리 아파서 이러고 하는데 지금 허리 그게 매우 좋아져서 아니 거의 마음대로 일어납니다.
2: 예.
5: 약도 쓰고 두다듬어 침도 맞고 위해서
2: 예.
5: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2: 예.
5: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강철수
2: 지금. 예, 그냥 오전에 오세요. 예.
5: 아, 됩니까?
2: 예, 됩니다. 예.
5: 네, 수고하셔.
2: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의 박윤덕 선생님이 약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종아에서 치료받습니까?
6: 몇 년 전부터 예, 그 혈압이 있는, 그 고혈압이 있는데다가 그 관심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예.
2: 예.
6: 늘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막 두근다거리고 이 층계를 오르다 보면 숨이 막 차서 예.
2: 예, 예.
6: 심하게 쉬었다도 오르고 예.
2: 예.
6: 야, 어떨 때는 가슴도 좀 아플까 해서 막 90만도 먹고 이랬습니다.
2: 예.
6: 예, 그런 게 지금 그 길태중의 박윤덕 선생님인데 가서 그 중약을 줘다 먹은 게 예, 효과 영 좋습니다.
2: 예, 예.
6: 그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많이 낫고 예, 그다음에 예. 그 또 아프던 게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6: 그래서 예, 치료 효과 좋을 때 치료도 하자고 그래요. 예, 오늘이 그 약질 가자고 예약하자고 전화.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수고하십시오.
2: 건강하세요.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7: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왔습니까?
2: 예, 듣고 있습니다.
7: 예, 저희 그 집에 아저씨가 이 그 체내시에 아니라 누가 그래가지고 수업에 자꾸 밤에 자꾸 화장실 가게 되고
2: 예, 예, 예.
7: 수업에 저도 잘 안 나오고 이래서 그 대중이 박윤덕 중의사 약을 썼습니다.
2: 예, 예.
7: 예, 그래, 몇 번 썼는데 효과 영 좋다고 오늘 또 예약해달라 해가지고요.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십니까?
2: 예.
8: 예, 그, 월요일로 예, 뭐니까 그 박창호 선생님 두 분 예약해 주죠.
2: 예,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8: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예, 저, 내 아직까지는 예,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예, 관심병이 있는가 없는가, 예,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예. 예, 늘상 말이

0: 말이죠. 예? 에, 가슴을 말이죠.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감이 난다. 예? 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답답하고 심지어는 아픈 때 있습니다. 예? 심교통에. 그리고 늘상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다거리는 감이 나고 맥이 떨어지고, 예? 어떤 분들은 이 가슴이 아프면서, 예? 에, 통증이가 예, 방사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가슴이 아픈 동시에 어깨도 아프고 예, 뒷잔등이 또 개운다 합니다. 예, 뒷잔등도 아프고 예, 우리 진단학에서 의사 선생님들께 좀 예, 애를 먹이는 이런 병증이 있습니다. 예,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혹간에 야통에 이빨이 아파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요게 진단학에서 좀 이사 선생님께 애를 맡기게 됩니다. 예.
1: 네. 잘못하면. 저도 들어본 적 있는데요.
0: 예. 네. 이 관심병으로 이빨이 아플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예. 이게 진단학에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에, 발작 시에는 한쪽말로 말하면 하늘로 모을렁한이라는데 식은땀이 쫙 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2: 제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내가 지금 우리 사돈께서 지내 밤에 쉬지 못해서 많이 자야 두 시간씩밖에 못 쉰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 미국에서 와서 이 여기와 치료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0: 예.
2: 어느 선생님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0: 차라리 잘 됐습니다. 지금 소개를 하고 했네, 예. 예. 이 박윤덕 주임이 중년에서 예, 퇴직했습니다. 예. 이분이 예, 저 실면증에 말이죠. 처방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2: 아, 그래 이 선생님께서는 날마다 출근하십니까?
0: 예, 날마다 하는데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그래서 아니 지금 어제 여기 중년에 가서 일주일치 바빠 소약 줬습니다. 그래 그거 다 드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0: 예, 그거는 글쎄 예, 환자분이 결론 지을 건데 이미 다른 데서 예, 약을 지었다니까. 예.
2: 몰라서 그랬죠.
0: 예. 예,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이분이 예, 문진을 하는데 오전에 예, 합니다. 예.
2: 예. 그래 오전에 아무 때나 가면 되겠습니까?
0: 예, 오전에만 예, 오시면 됩니다. 시간 잔에서. 예.
2: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예,
1: 건강하세요.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이 하나는 뭐 렁하네 발작할 때 식은땀이 쫙 난단 말입니다. 예. 에, 어떤 분들은 마치 에, 얼스증에 메니얼스 종합증에 걸린 것처럼 이것도 진단학에서의 문제입니다. 예. 텐션 띠주안에 하늘 땅이 핑핑 돌아갈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소화교통에 문제 생긴 것처럼 예, 어신 어투에 메스껍고 토하고에 어떤 분들도 예, 목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에 예, 이런 증세를 보일 때 내가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예, 이런 말이죠. 우리 길태중 이문진부의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 예, 이런 박윤덕 주임이라 이런 말이죠. 전문가를 예, 보이셔서 예, 제때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아야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8-5000번, 2768-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 2026년 제8차 주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이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2일 소집됐습니다.
2: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는 습금형 총사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동서부 협력사업을 상시적으로 잘할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동서부 협력사업회의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산동 덕주 고철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6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여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회고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밝혔으며 새해 로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분투할 때에 대해 다섯 가지 반드시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 다시 한번 전당을 향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힘써 창조해야 한다는 위대한 호소를 함으로써 신시대의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습금형 총서기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위 당조 회의 리론 학습 중심조 등을 충분히 이용해 집중 학습을 전개하고 각급 당학교 행정학원을 이용해 교양 양성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포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이를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주동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일체 추진을 견제하면서 전방위 다각도로 선전 해석 사업을 잘해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이 가가호호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리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우량한 학풍을 발행하면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와 결부시키고 개혁, 발전, 안정 등 재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통시켜 연변의 도약 주월이 더욱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할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전국 동서부 협력 사업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복근 영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며 길림절강 전목 협력을 깊이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투자와 연변 발전의 결합점,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 기업 플러스 자원, 시장 플러스 제품, 본부 플러스 기지 등 협력 방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대상을 연변에 유치하며 절강 산업의 단계적 이전을 이어받아 연변의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동력을 더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생태, 민속, 변경, 빙설 등 문화관광 자원 천품에 입각하고 절강의 문화관광 운영, 뉴미디어 선전 우세를 빌어 문화관광 협력 기제를 다그쳐 구축 완성하고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연합 개최하며 량질의 문화관광 자원을 서로 추천 속에 문화관광 시장을 함께 발전 장대시켜야 합니다. 민생문화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량질 공공자원을 적극 도입해 학교, 병원 등 결연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동하고 개거 양로봉사 브랜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협력 성과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면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홍수 방지, 위험 제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전

0: 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요해 중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큰 하천, 저수지와 도시 침수 우려 지점, 위험공사 구간, 산홍수 다발 지역 등 중점 부위를 예의주시하고 중대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 도로 교량과 암거, 양로원, 풍경구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홍수 방지와 홍수 대비 검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환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적시적이고 정밀하게 조기 경보와 예보를 해야 합니다. 각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동태적 감측,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정보 공유, 위험 평가, 조기 경보 발포에 전사슬 폐쇄 순환 고리 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구 판단하며 조기에 경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응급 예비안을 과학적으로 재성하고 위험 구조 설비와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위험 구조 실전 훈련을 착실히 잘하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두 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8차 주인민정부 당저회의와 16기 주인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과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중점 사업을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극단적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이 변강 민족 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부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주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1년의 고품질 자정 건언 보고를 형성해 사회 각계가 연변의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시 갱신 중점 임무를 잘 실시하고 식량 안전 보장과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며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을 다그치고 기초교육 자원의 독립적 배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고 현대화 응급관리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전 사슬에 걸쳐 중점 업종 분야 안전 정돈을 추동해야 합니다. 취업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동하고 높은 수준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생산, 학습, 과학연구, 실천 응용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계소 조사에는 문제의 시정사업을 엄숙하고 참답게 추진하고 원초적 혁신에 유리한 과학연구 생태를 조성하며 생태계통 최적화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교통안전치리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부계통의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가 심층 발전하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있게 펼쳐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단광 본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15호 전문계획 편성 사업을 다그치고 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잘 추진하며 길상 3딤 4대 창고 건설을 다그치고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취업 중소 사업을 전력으로 잘 수행하고 신형 공업화를 다그쳐 조정하며 신계 감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며 경영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과 문제 시정 사업을 결합해 일체 포치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 안전 분야의 위험 우환을 빈틈없이 예방 통제하며 홍수 방지 감음 대처

0: 응급구조, 재해구조 등 재반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 요구에 엄격히 기준을 맞추고 신속사건 처리 후속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야 합니다.
1: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2월 옹성가사 회의에서는 춘황투쟁을 벌이고 무기를 탈취하며 혁명 무장을 확대할 때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1932년 1월 중공 동만 특위는 투쟁 문서를 발표해 반일, 무기 탈취, 소베트 정권 지지 구호를 명확히 내걸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중공 동만 특위는 농민 대중을 널리 동원해 세금 채무 저항, 식량 빌려 보리 고개를 넘기, 일본 침략 반대, 진일 앞잡이 숙청을 내용으로 하는 춘황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추수 투쟁의 연장으로 당 조직의 통일적인 영도화에 전개됐으며 반일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변 각계 군중 조직이 일떠나 무기를 탈취하고 일제 주구와 악질 지주들을 청산했으며 식량을 빼앗아 빈곤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연길, 왕청, 화룡, 훈촌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러 민족, 농민, 군중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쟁은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투쟁은 일제와 그 주구 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지역에 괴뢰의 기층 정권을 마비시켰으며 연변의 광범한 농촌 지역이 혁명군중 조직에 의해 장악되면서 당시 군중혁명투쟁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후 항일무장 세력 결성과 항일유교 근거지 개척을 위한 군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0: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습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했습니다.
1: 화룡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도하고 화룡시 문화관에서 알심들을 준비한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원봉거 정신과 신시대 찬가, 몰입식,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이 일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펼쳐져 문의 형식으로 변강 건설의 세월을 재현하고 본토의 홍색 분투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소박한 말로 지난 간고했던 세월을 들려주었습니다. 불근의 변강 비춘의 고전 선율과 더불어 펼쳐진 조선족 특색 무용과 정경 재해는 로일대 건설자들이 절벽을 뚫어 수로를 내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로를 건설해 풍작을 이룬 감동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당수업은 리론 선전 플러스 정경 재현 플러스 음악 합창 모식을 취해 원봉거 건설 역사를 주선으로 삼아 변강 대중들이 변강을 진흥시킨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홍색 사상 정치 교양이 더욱 생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관중 손정입니다. 극중 정복화로 인해 말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산정은 돌을 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해 변강을 진흥시키는 상징입니다. 저의 개산정은 바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산을 여는 한 자루에 정리되어 변강에서 묵묵히 기여하랍니다. 화룡시 문화관 당지부 부석이 양진해입니다. 우리는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음악 사상 정치 당수업에서 원봉거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 분투하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당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들이 모두 로일대 이런 우량 전통을 전승해 나가고 당원과 대중들이 당시의 간고 분투 정신과 세월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공익 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견학 로선과 온라인 교양 자원을 결합해 원봉거 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2일 흑룡강 개서로 출정했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일 연변 대표팀 선수 23명은

0: 연길서역에서 투지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연길참호단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통해 연변 대표팀의 출정에 편리를 도모해줬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임건웅입니다. 개서 대표팀과의 경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몸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 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선사하고 관악단은 특색 민족 음악을 연주했으며 선수들도 개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게 연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개서 자원봉사자 신직군입니다. 연변의 벗들이 개서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특색 칼국수와 개서 냉면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고향의 기대와 두 지역의 우정을 안고 축구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출 활동이 국가대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00여 점의 칼그림 작품을 북경에서 선보였으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칼그림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1: 우리 주에서는 서비품 보상 판매 보조 품목을 1층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지능화 연기 배풍기, 지능화 취사 도구, 지능화 정수기, 건강 감측 설비가 포함됩니다. 보조 기준은 상기 제품의 각 단계 우대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 가격의 15%입니다.
0: 올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훈천 방천 풍경군은 전형 졸업 혜택을 내왔습니다. 2026년 전국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험증을 제시하면 훈천 방천 풍경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근일 연길 주민 오 선생이 소위 인터넷 주식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7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길 공안은 사기 방지 조기 경보를 발표해 주식 투자 시 낯선 APP를 멀리하고 인터넷 주식 추천 생방송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7월달에 들어섰습니다. 이 7월은 농사에서 풍년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대전관리에 종실을 돌려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기술에 대해

0: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얼마 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농촌부 등 4개 부문에서는 창업 지원 강도를 높여 창업이 취업기회는 효과를 증강하고 창업을 고무경대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자 창업모식 선도행동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관련 통지는 두 번째 주요 조치인 산업발전 플러스 창업 모식의 견인을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향촌 산업을 힘써 육성하고 귀향 창업을 촉진합니다. 산업이 국내에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하는 협력기제를 보완 및 추진하고 현역 향촌에서 부대적 산업과 특색 향토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도록 지지하며 종합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고 우세 특색 산업 군집 현대 농업 산업 단지 농업 산업 강진을 구축함으로써 재반 귀향 및 입향 인원의 창업을 견인합니다. 농촌의 1, 2, 3차 산업이 융합 발전을 둘러싸고 창업 능력이 있는 외출 로모 일꾼들이 향촌 자원 요소의 우세를 발굴하고 적합한 산업을 현역 향촌으로 이전해 재창업하고 재발전하도록 인도합니다. 시골 선비, 토외기 전문가, 농업 창업자와 향촌 장인 등 치부 선도자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다양한 귀향 및 입향 일꾼들이 농민 합작사, 가정농장, 농업 산업화 선도기업 등 신형의 농업 경영 주체를 선도 설립해 차별화한 경영을 전개하도록 권장합니다. 현역 소비시장과 현지 자원의 첨부를 겨냥해 향촌 특색 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고 향촌 레저 관광, 농촌 전자상 거래 등 신산업과 신업태를 발전시키며 각종 인재가 농촌에 내려가 창업하고 취업하도록 지지합니다.

일전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 및 발전연구소에서는 2026년 중국 농업산업 발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15차 5개년 시기 구조전환과 우진우출을 주제로 음식물 소비구조의 전환, 농업기계화와 량식안전, 농산물 무역조정 등 중대한 명제를 둘러싸고 농업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농업강국건설의 결책참고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는 2026년에 중국의 농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주요 량국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작물의 증산, 축산물과 수산물이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구도가 가열층 공고해지며 농업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률과 농작물의 밭갈이 파종 수확 종합기계화률이 가열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 중국의 농업산업은 소비전환, 무역조정, 기계화

기계화 에너지 부여의 방향을 따라 구조 승격을 다그치게 됩니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화룡시 대양삼업에서는 산삼룡지 재배로 림화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양삼업에서는 인삼재배 시범기지 표준화 재배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송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 사슬에 입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 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기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삼업의 탐색은 바로 화룡시 림화경제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이들은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림화경제를 두개 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룡지를 핵심으로 하고 재배, 가공, 문화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군집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림지가 대중의 소득을 증대하는 녹색은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생태가치, 산업가치, 문화가치가 숲속에서 서서히 합류하면서 화룡시의 림화경제는 더욱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 남평진 령연초는 고추산업을 발전시켜 촌민소득과 촌집채소득을 증가하고 향촌진흥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고추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차원 승격을 추동하고자 령연초는 학교와 지방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연변대학의 과학연구우주에 입탁해 고추시험 시범전을 건설했습니다. 촌에서는 경첨초 101을 위주로 품종을 재배하고 홍려, 막전, 홍석, 첫날 2호 등 량질의 신품종을 동시에 시험 재배하고 과학적인 대비 시험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교체해 품종의 품질을 최적화했습니다. 현재 전촌의 고추 재배 면적은 37.5만 무에 달하고 다섯 곳의 표준화 재배 비닐하우스를 부대적으로 건설하며 정밀화 규범화 밭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편 9월에 집중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며 총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3만 킬로그램 좌우에 달해 량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고 12만 원에 달하는 촌 집채 소득 및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재배 규모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령연촌에서는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제품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230평방미터의 표준화 고추 가공 작업장을 건설하고 세척, 건조, 절단, 가루 제작 등 일체화 가공 체계를 구축했는 바 작업장의 1건조 처리 능력은 5,000kg에 달하고 고춧가루, 고추 토막, 홍로 고추 튀김 등 다원화 제품 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고추산업은 부민 강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20명의 본지 촌민들에게 집 근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년간 로무 수입 6만 원을 가져다 주어 촌민들이 외지에 나가 로무에 종사하고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24년 1일에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65헥타르의 천연 민들레 꽃바다와 고동화 강변의 풍부한 생태 농업

0: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 근교 매력적인 자연, 전 연령대 포용, 체험학습 융합, 종합성 캠핑 대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고동하 강변 관광객 봉사 중심은 기본적으로 완공되었고 후속적으로 주차장 신선 제품 및 특산물 슈퍼 등 부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무동력 표류 대상을 개발하고 캠핑용 텐트와 캡슐 대여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 단체 여행, 체험 학습 등을 아우르는 문화 관광 목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최근 행한 신합행에서는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리념을 굳건히 실천해오면서 여러 민족 대중들을 조직해 하천관리와 보호, 습지보호, 촌면모 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손잡고 이곳의 산과 물을 지켜왔고 생태 환경을 함께 가꾸면서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생태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향해서는 앞으로 본 지방 생태 문화관광 자원에 입탁해 꽃바다 플러스 캠핑 플러스 민족 단결 특색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7월은 변홍사에서 관건적인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벼가 급속도로 왕성하게 자라는 중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벼의 수확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물관리, 비료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를 잘해야 할 시점인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조 과학기술협회로 전문가 서저의 박범철 고급농예사와 함께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7월은 벼농사에서 관건적인 달로 되고 있는데요. 오늘 벼농사를 계기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7월 초순이 다 되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여도 모내기가 한참이었는데요. 지금은 뱀모가 이미 유효분열이 끝나고 무효분열이 시작과 함께

0: 수 형성식이 진입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벼 육모에서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벼 농사를 총화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벼 농사 후기 전간 관리를 잘할 때에 대하여 교류하여 봅시다.
1: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벼 자람새에 대비해서 우리 주 벼 농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0: 예, 벼 농사에서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그 존재하는 문제라면은요,
1: 네.
0: 벼 못 판 파종량이 아직도 많고,
1: 네.
0: 매 판대기 1량반 좌우로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성량까지 네. 파종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총적으로 파종량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그 소수의 집들에서는 벼 못 판 리꼬병이 철저히 예방되지 못하여
1: 네.
0: 모내기 진도와 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모내기 밀도에서 아직도 대부분 농어들에서 육구식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사의 거리를 18cm 내지 20cm 포기 사이로 꼽기 때문에
1: 네.
0: 육모 면적은 적고 네. 모내기도 빨리 하여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1: 네.
0: 그런데 가을에 가서 산량을 보면은 1만 4천 근 좌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기사의 거리를 15cm 좌우로 하면은요.
1: 네.
0: 쌍당에 1만 5천 근 내지 1만 6천 근까지 혹은 1만 7천 근까지 올라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1: 네.
0: 왕청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포기사의 거리를 15cm 이하로 하여서 모내기를 20cm의 포기사의 거리 모내기 밀도보다
1: 네.
0: 15% 내지 20% 이상이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벼 생산에서 산량을 높이려면 파종량을 조절하고 또 밀도를 조절하게 되면 배의 그 산량을 20-30%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올해 우리 주 벼 농사는 어떤 우세를 보이고 있는지요?
0: 예, 네, 금년도 벼 농사를 회고해 보면은 우점도 또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숫벼가 기본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숫벼가 네. 없어요. 연변이 지금 기본상에서.
1: 네.
0: 이전에는 많았는데요.
1: 네.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꼬병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소수의 면적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장성 벌레로 기본상이 예방이 되었습니다.
1: 네.
0: 네 번째는 뼈물 코끼리 벌레도 나타났다가 소실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내기 시기도 5월 말까지 끝내요. 과거에는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던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올해는 이 벼 모판 리꼬병 또 엽장승벌레도 기본상 예방이 된 만큼 우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관리에 더 중시를 돌린다면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 7월이면 벼는 어떤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지요?
0: 7월이면 벼는 영양 생장기로부터 생식 생장기에 들어서는데요.
1: 네.
0: 생식 생장기가 바로 후기 관리입니다.
1: 네. 그러면 이 후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0: 예. 후기 논판 관리에서
1: 네.
0: 우리는 식물학적으로
1: 네.
0: 벼의 일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0: 7월 초순 전까지를 영양 생장기라고 부르고
1: 네.
0: 7월 초부터 8월 초 뼈가 출소할 때까지는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겸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 병진기라고 부르고 8월 초에 뼈가 이삭이 나와서 뼈가 꽃이 피면서 뼈알이 형성되기 때문에
1: 네.
0: 뼈가 꽃이 피어서 9월 말 성숙이 다 될 때까지를 생식 생장기라고 부릅니다.
1: 네.
0: 뼈는 모내기를 하여서부터

0: 6월 말까지는 아지치기만 하고,
1: 네.
0: 7월 초부터는 아지치기는 끝나고, 유구수 형성 시기 진입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1: 네.
0: 때문에,

0: 그리고 낮의 기후 온도가 17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비날이 생기기 시작하고
1: 네.
0: 더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날이 더 많이 생깁니다.
1: 네.
0: 때문에 7월 초부터는 10일까지는 네. 논물 깊이를 10cm 깊이로 내어주고
1: 네.
0: 7월 10일 좌우부터 7월 말까지는 논물 깊이를 논두를 표준으로
1: 네.
0: 20cm 이상의 물이 많이 깊이 있게 되어두어
1: 네.
0: 수온을 높여 수온으로 어린 이삭을 보호하여야 그 이삭이 비날이 없이 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이 첫 번째 7월분 논물 대일 때 명심에 해야 할 부분이고
1: 네.
0: 8월분 논물 관리는 논물 깊이를 5cm 좌우로 하고 논물을 얕습니다. 20cm 관리하던 것을 논물을 산소가 많은 생진한 물로 벽부리 활력을 높여 벽부리가 토양 속의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벽 이삭에 공급하여 벽 아래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총적으로 논물을 대일 때 6월분에는 수온을 높여 변모의 분화를 촉진하고 7월분에는 논물을 깊이 대하여 수온을 높여 어린 이삭을 보호하고
1: 네.
0: 그래야만 어린 이삭이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자라 비날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1: 네.
0: 8월분에는 산소가 많은 생수를 많이 대하여 뿌리 활력을 높여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뼈의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2: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은 7월 달에 이 물 관리인데요. 심수 관계를 중심으로 하라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영양 이 생산 단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0: 예, 이제 방금은 물 관리.
1: 네.
0: 이번에는 영양 관리.
1: 네.
0: 일반적인 조언에서 즉 뼈가 너무 명확히 비료가 적지 않다면
1: 네.
0: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는 주지 않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계속 6월 말, 7월 중순까지 사이에 이삭비료 혹은 보충비료를 주었는데
1: 네.
0: 지금 기술은 주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은요, 7월에 뼈 잎에 불씨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도열병이 쉽게 많이 대면적에 엄중히 발생하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뼈 잎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뼈 이삭이 성숙도가 낮아지고
1: 네.
0: 비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농업 기술 부문에 물어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0: 예, 지금 방법이 많은데요.
1: 네.
0: 그 주요한 방법은 무인 비행기로 칼륨 위주의 옆면 분무를 7월분에 2차
1: 네.
0: 7월 달에 두 번 하고
1: 네.
0: 8월 달에는 2차 내지 3차 분무하여 주면은 도열병 예방에도 유리하고
1: 네.
0: 호기 성숙도 촉진되어 꼭 먹고 알 먹기입니다.
2: 네, 이 후기 잡초 제거에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예,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지금 후기 잡초가 이전처럼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없지 않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후기 잡초를 제때 살초제로 잡아야 합니다.
1: 네.
0: 가장 적합한 시기는 7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1: 네.
0: 삼모작이나 혹은 발풀과 같은 악성 잡초는 살초제를 분무할 때 먼저 논판에 물을 떼고 분무기 분도를 벼 잎사귀 밑에 잡초 위에 대고 고랑마다 세심히 분무하면은 잡초는 제거되고 무효 분홀은 정지되고 벼는 통풍이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여 잘 자랍니다. 살초제를 분무 후 잡초 잎이 쓰러지면 인차물을 깊이 대여주면 잡초는 물 밑에서 철저히 소멸됩니다.
2: 네, 우리 벼농사에서 병충해 예방 퇴치도 홀씨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병충해 예방 퇴치에서는

0: 어떤 관리가 따라서는 것이 좋은지요?
1: 예. 논에서 병충해 하면은 병이 한 8가지나 있습니다.
0: 네.
1: 충해도 한 6가지나 됩니다.
0: 네.
1: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연변에는 주요하게 뼈의 도열병을 네. 예방만 하면은 농사는 다 잘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부터 뼈 도열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0: 네.
1: 이야기하여 봅시다.
0: 네.
1: 뼈 도열병은 뼈 농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들여서 참답게 예방하여야 합니다.
0: 네.
1: 도열병은 뼈의 산양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세계성 난제입니다. 경하면 20% 내지 30% 감산을 초래하고
0: 네.
1: 뼈 목에 도열병이 걸리면 50% 이상이 감산되고 엄중하면 한 알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0: 네, 이 뼈 도열병 예방 퇴치에 중시를 돌려야겠는데요. 이 뼈 도열병 발생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1: 예, 뼈 도열병은 입 도열병, 네. 마디 도열병, 아예 도열병, 뼈 이상목의 도열병 등 뼈의 온 식주에 다 도열병에 걸립니다. 발병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기됩니다. 첫 번째는 인위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은 우리 농업 기술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은 뼈 도열병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 선택에서 단맛이 좋은 품종을 많이 심으니까. 그런데 단맛이 좋은 품종은 도열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쉽게 도열병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시식 재배를 하고 분열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열비료를 많이 준 난판에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소가 많이 사용된 그런 난판.
0: 네.
1: 세 번째는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준 난판에 도열병이 쉽게 발생합니다.
0: 네.
1: 이것이 첫 번째 인위적인 원인이고
0: 네.
1: 두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도열병은 계속 흐린 날씨에 비가 자주 내리고 햇빛이 적고 기온이 낮아서 20도씨 좌우에서 습도까지 높으면 뼈 도열병이 많이 엄중히 발생합니다.
0: 네, 우리 뼈 도열병 꼭 예방 퇴치해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퇴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1: 예,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예방 방침은 농업 방지를 위주로 하고 화학 방지를 보조적으로 방지와 공제를 결합하여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하였습니다.
0: 네.
1: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생산 병충해 방지 방침입니다.
0: 네.
1: 도열병은 사람들이 의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꼭 발생하기 때문에 제때 방지하여야 합니다.
0: 네.
1: 처음 농업 방지부터 이야기합시다.
0: 네.
1: 제일 처음은 품종 선택에서 항병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여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찍 건실한 병모를 피워 고기 사이 거리를 14 내지 16cm 이하로 합리 밀식하고 세 번째는 밑비료는 질소린 칼륨비료를 합리하게 배합하여 사용하고 네 번째는 분열비료는 좀 많이 일찍 쳐줍니다. 모내기를 하자마자 다섯 번째는 6월 말 7월 초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만약에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주면은 100%로 도열병이 발생합니다.
0: 네.
1: 이것이 첫 번째 농업 방지 기술입니다.
0: 네.
1: 두 번째는 화학 방지 방법입니다.
0: 네.
1: 당근 우리 연변의 유일하게 화학 약제 방지 방법은 뼈가 2% 내지 5%.
0: 네.
1: 다시 말하면 뼈가 출시를 시작했습니다.
0: 네.
1: 이때 첫 번째 예방약을 쳐주고
0: 네.
1: 출수가 그만 끝납니다.
0: 네.
1: 한 이틀이나 사흘 그렇게 되면 은 이때 또 인차 두 번째 나머지 약을 분무하여 줍니다.
0: 네.
1: 약을 칠 때 출수 시작에 분무하는 약은 좀 많이
0: 네.
1: 다시 말하면 약을

0: 두근을 치워준다면은 더일병이 먼저 두근을 치워줍니다.
1: 네.
0: 그리고 호흡본의 철수가 끝나면은 당근을 치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 네. 그러니 벼가 출소할 때에 우리 예방약을 치수는 것이 제일 효과 좋다 그 말씀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원리는 네. 벼 이삭이 출소할 때 벼 이삭 모개가 금방 위에게 환경이 접촉하였기 때문에
1: 네.
0: 벼 이삭 모개가 아주 연하여 쉽게 더일병이 치매를 받습니다.
1: 네.
0: 하여 예방약을 출수기 치워두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출수 그 후기에 치거나 너무 출수 전에 일찍 쳐주면 효과가 없어요.
1: 네.
0: 그리고 더열병 예방약을 칠 때 연면 비료를 함께 쳐주면
1: 네.
0: 더열병은 예방되고 배의 성숙도 촉진됩니다. 이와 같이 후기 전간 관리를 이야기하였는데요.
1: 네.
0: 우리 전적 목적은 벼 산량을 높이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생각은 연변에서 지금 벼 산량이 낮은 원인은 주요하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한 가지는 육모판에서 벼 파동량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예, 척감이 말씀한 것처럼 예, 싹이 튼 종과 인양을 한 판대기 하면 좋은데요. 성량까지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밀도가
1: 네.
0: 이전에 우리 40년 전 혹은 30년 전에 계속 5구식이나 4구식으로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6구식으로 하니까 너무 드물어서 뼈가 아지를 찬다고 해도 그리 많이 살 수 없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그 인공적으로 기계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파종량이 많지 않아서 변모가 건실했습니다. 지금은 기계 파종하기 때문에 파종량이 너무 높아요.
1: 네.
0: 그래, 모가 건실하지 못하고 하니까 밭이 나가서, 농밭이 나가서 아지를 적게 찹니다.
1: 네.
0: 때문에 꼭 밀도를 높여서 포기 사이 거리를 14cm 내지 16cm로 조정하면은 산량이 납니다.
1: 네.
0: 이렇게 하자면 우리 무엇이 문제인가?
1: 네.
0: 하나는 따풍, 그 육모, 그 온실,
1: 네.
0: 이 면적을 늘려야 하고,
1: 네.
0: 두 번째는 소류 판대기,
1: 네.
0: 이것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토다가 봄에 조금 늘어나요.
1: 네.
0: 이것이 우리 연변에서 벼 산량을 둬야 하는 주요한, 또 연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연변이 벼 산량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우리 벼 농사를 하는 농가들의 우리 신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농민 여러분, 희망이 있었냐, 분투이 있었냐, 행복이 있었냐, 습근평 주석께서는 행복은 분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 과학기술의 효과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풍년으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없어요.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잘 발휘하여 자기 자식을 키우듯 정성을 다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잘 짓는다면 풍년은 꼭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철 고급 농회사를 모시고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병충해, 냉해 방지를 비롯한 농관리들을 철저히 해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